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들 준비됐지?
1: 똥똥 선생님 알려주세요.
0: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뜻이지요, 비밀은?
2: 어떤 친구가 나에게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비밀 같은 거예요.
0: 비밀은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고 숨겨야 할 일이란 뜻이에요. 친구가 비밀 이야기를 나에게만 해주었어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한 건 엄마에게 비밀이에요. 친구들도 비밀이 있나요?
3: 네.
4: 네.
5: 엄마 몰래 장난감을 샀어요.
0: 엄마 몰래 샀군요. 못 사게 할까봐 말을 안 했구나.
5: 네.
0: 선생님도 말 안 할게요.
5: 네.
0: 근데 이 방송 보면 엄마 알 텐데 어떡하지요?
5: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0: 그렇죠. 민준이 비밀 들어볼까요?
6: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비밀이 있어요.
0: 민준아,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방송에서?
6: 네.
0: 자, 그러면 민준이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6: 여자친구가 있는 건 좋은데 놀림당하는 건 싫으니까 그래서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0: 그렇구나. 내 비밀을 지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제 비밀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비밀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추리, 추리입니다. 추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6: 추리를 많이 못 들어봤지만 명탐정들이 추리해서 범인을 잡는 건 들어봤어요.
0: 맞아요. 추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이란 뜻이에요. 미루어 생각하는 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볼까요?
1: 네.
0: 네. 친구들은 지금부터 백작 부인의 목걸이 도난 사건을 해결하러 온 명탐정입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추리를 해보도록 해요. 어느 돈 많은 백작 부인의 집에서 둠땅땅 둠땅땅 파티가 열렸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전기가 모두 꺼지는 정전? 5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값비싼 목걸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의심받는 사람은 4명.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온 친구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있었어요. 세 번째, 더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네 번째, 급해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2: 거기는 파티장이잖아요. 왕국이고.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가 있을까요?
0: 오.
3: 두 번째예요.
0: 이유는?
3: 빵을 먹고 있었댔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빵을 먹다가 조용히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0: 지금 이곳은 정전입니다. 힌트를 가지고 추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니 제니가 바로 3번이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3: 만약에 정전이면 전기도 안 돼요.
0: 와우! 제니! 추리를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거짓말인 이유는 정전이 되면 선풍기도 꺼지죠. 오늘 비밀과 추리라는 말을 배우고 직접 재미있는 추리놀이까지 해봤어요. 그럼 오늘 배운 비밀과 추리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0: 비밀.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고 숨겨야 할 일. 추리.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가 먼저 발표해 주세요.
3: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비밀을 들켜버렸다. 친구의 연필을 뺏어간 친구를 내가 명탐정처럼 추리했다.
1: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비밀을 들켜버렸다. 자, 들켜버렸다 라고 서술을 길게 해줄 필요가 없이 들켰다 라고 해도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돼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짧게 쓸 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민준이가 이런 문장을 쓰고 나서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2: 네.
1: 다음 제니가 글 쓴 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 나는 엄마 몰래 장난감을 산 비밀이 있다. 나는 명탐정 코난이 추리하는 장면이 재미있다.
1: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밀, 추리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5: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

0: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0: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릴까?
0: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를 소개할게. 감이 라라만 해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맞다. 알겠다.
4: 네가 먼저 그래?
1: 감이 사람만 해진다.
2: 사람만 해져?
1: 아.
2: 나는 간이 머리만 해지다가 아닐까? 그만큼 머리가 작아서 무식하고 막 겁도 없는 그런 사람?
1: 나는 간이 사람만 해지다. 엄청 크게.
3: 아니면... 윤슬아, 우준아. 그럼 간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
1: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아니야?
3: 맞아. 엄청 잘 알고 있네.
1: 오빠가 알려줬어.
3: 그랬구나.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몸 안에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일을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야.
2: 어? 아니면 간이 사자만 해지다? 사자 엄청 크잖아.
1: 사자가 된다고?
2: 그만큼 사자를 봐도 겁이 없는 그런? 그런 사람?
1: 아니면 내 생각에는 간이
2: 집만 해진다? 생각해보니까 그건 한 글자잖아. 아깝다.
3: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한 걸 그림으로 일단 그려볼까?
1: 알겠어.
2: 좋아.
1: 이만하게 그릴 거야.
2: 좀... 자, 그러면
1: 일단 간이 모르기 세서 그냥 간을 동그라미로 그릴게. 간은 무슨 색깔이었더라?
2: 간? 간은 빨간색이지.
3: 우준아, 윤슬아. 간이 라라. 무슨 라라를 하기로 했지?
1: 간이 사람만 해지다.
3: 윤슬이는 사람이구나.
2: 나는 머리로 하기로 했어.
3: 머리? 그럼 간이 머리만 해진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2: 간이 머리만 해지니까 겁도 없어, 무식해, 그런 사람?
3: 그럼 그 간이 머리만 해진다는 건 커진다는 얘기지?
2: 그렇지.
3: 간이 커지는 건 어떨 때 커지는 걸까?
2: 겁이 없을 때? 간이 커지는 건 무서울 때?
3: 겁이 없어질 때 간이 커진다. 이런 뜻인 거야?
2: 응.
3: 윤슬이는 간이 사람만 해진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1: 막 우리가 떨릴 때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하잖아.
2: 그렇지.
1: 그때 완전 대방관이 떨려서 간이 사람만 해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3: 그럼 그 말은 어떤 때 쓰는 걸까?
1: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너무 빨리 놀 때 간이 엄청 커진다라고?
3: 너무너무 떨릴 때 간이 사람만 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1: 응.
3: 그럼 윤슬이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
1: 오빠, 나 뮤지컬 학원 다니잖아.
2: 아, 그치? 맞아.
1: 거기에서 선생님이 엄청 어려운 춤을 가르쳐줬는데 그거 할 때 언제 시작하지 하느라 엄청 떨렸거든?
2: 아, 그럴 수 있지.
3: 그럴 때 간이 사람만 해지는

0: 느낌이 났어?
1: 응.
0: 좋아. 자, 그럼 그림남매 오늘의 관용어 한번 맞춰볼까요?
1: 오케이. 내가 먼저 해볼까?
2: 아, 그래.
1: 짜잔! 이것 봐봐라. 난 이렇게 했어. 간이 사람만해진다. 왜냐면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두근 떨릴 때나 아니면 너무 빨리 돌 때 간이 사람만해진다.
2: 겁이 날 때 그런다는 뜻이 있구나.
1: 응, 맞아.
2: 나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나는 이 속담이 간이 머리보다 커졌구나 라는 속담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보면 좀 무식하고 겁도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을 이런 말이 아닐까? 머리보다 간이 큰 거.
0: 좋아. 오늘도 둘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어. 그럼
1: 고마워.
0: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는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중요한 기관이야. 예로부터 사람들은 간과 쓸개가 마음과 가장 연관이 있는 장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에 간과 쓸개가 자주 쓰였지. 예를 들어 간이 튼튼하면 용기가 있고 배짱이 두둑하다고 여겨서 겁이 없고 행동에 거침이 없는 사람에게 간도 크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겁이 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 듯 손바닥만한 크기의 간이 갑자기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마치 아주 작은 콩알처럼 오그라든다는 표현이야.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갑자기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간이 콩알만 해졌어. 귀신의 집에서 귀신을 마주칠까봐 간이 콩알만 해졌어. 라는 표현을 쓰지. 친구들이 간이 콩알만 해지는 순간은 언제야? 그리고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1: 오늘의 관용어는
3: 간이 콩알만 해지라!
2: 몹시 두렵거나 무서울 때 쓰는 말!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보, 가지 말아요.
1: 아니에요. 당신과 어머님, 아버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그냥 가게 해줘요.
2: 방귀쟁이 며느리. 아니야. 오늘 이야기 제목이 방귀쟁이 며느리라서 방귀 소리 좀 내봤어. 소령이, 로운이, 제인이, 강준이 같이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뿅뿅. 썰어.
2: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4: 아버님도 이거 드셔보세요.
5: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최고다.
2: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요리예요.
4: 아이고.
6: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5: 며느라, 너 어디 아프냐? 얼굴색이 안 좋구나.
1: 어이, 그게 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방귀를 한 번도 안 뀌었거든요.
4: 그럼 자그마치 두 달 반 동안 방귀를 참았단 말이에요, 여보?
1: 네.
7: 아이고, 왜 그랬니? 사람이 방귀를 참으면 못 써요.
5: 그래, 며느라. 어려워 말고 마음껏 뿡뿡 뀌려무나.
1: 근데 제 방귀가 보통 방귀가 아니라...
5: 아이고, 방귀가 거기서 거기지.
7: 여러 말 할 것 없다. 뛰라면 뛰어라, 어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버님은 저 기둥, 어머님은 소뚜껑, 당신은 대문짝을 꼭 붙잡아주세요. 어서요.
5: 아유, 며느리가 유난을 떠네.
7: 그러게.
4: 아, 당신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8: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1: 자, 모두 꽉 잡으셨나요?
9: 아,
5: 그래.
7: 그래, 그래요.
1: 좋습니다. 그럼 뛸게요.
5: 며느리는 아랫배 힘을 주더니 두 달 반 동안 참아온 방귀를 한 방에.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아이고, 아이고, 나 살려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이제 살겠네. 다들 괜찮으세요? 이럴 수가, 나 때문에.
7: 다들 살아있는 게냐?
5: 아이고, 예요.
1: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4: 여보!
6: 그렇게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0: 여보, 가지 말아요.
1: 아니에요. 당신과 어머님, 아버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그냥 가게 해줘요.
4: 알았어요. 대신 내가 당신 집까지 같이 가줄게요.
6: 그런데 길을 가던 신랑이,
4: 오래 걸으니 목이 마르네. 저기 저 배 하나 따먹으면 정말 시원하겠다.
1: 내가 저 배를 따줄까요?
4: 당신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떡해요?
1: 당신 저쪽으로 가서 나무를 꼭 붙들고 있어요.
6: 그리고는 배나무를 향해 방귀를 뀌었어요.
4: 당신 정말 대단해요. 방귀로 이렇게 배를 따다니.
1: 아이, 뭘요.
4: 우리 이 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0: 엄청 많이 탐하잖아. 그때 방귀일 때 내 속이 더 시원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냄새 안 나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겠다.
1: 그랬구나. 우리 친구들도 며느리처럼 혹시 방귀를 참아본 적 있어?
0: 엘리베이터 때. 엘리베이터 때 뿡할 것 같았어.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내 집을 안 누르고 밖으로 가는 거를 눌러서 밖에서 시원하게 샀어. 근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그냥 바로 뛰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고. 나한테 냄새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
1: 그랬구나.
2: 내가 학급 회장이어가지고 다리 다친 휠체어 타는 애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람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내가 방귀를 껴버리면 걔가 나를 이제 싫어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참은 적이 있었어.
1: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며느리는 왜 방귀 뀌는 것을 미안해했을까?
3: 언제 며느리의 방귀로 인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며느리가 방귀를 끼는 것을 좀 미안해했던 것 같다.
1: 다시 집으로 돌아간 며느리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
0: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무슨 생각이냐면 방귀를 참지 않고 끼기, 화장실 가기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것 같고 공원에 가서 방귀를 끼거나 밖에서 끼거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랑이하고 끝났을 것 같다.
1: 멋지다.
2: 창고를 막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가 방귀를 낄 수 있게 방을 하나 큰 방을 정해놓은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환기를 해주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
1: 며느리의 부끄러운 방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쓸모를 발휘했었지? 지금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부분도 언젠가 장점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수 있어. 그날까지 파이팅!
4: 파이팅!
1: 친구들이 방귀쟁이 며느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구슬이에게도 꼭 알려줘.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Yeah, this is a train.
1: Wow, I love the train. Ooh, choo-choo.
2: 그런데 에너지 있잖아. 우리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3: 맞다 맞다. 오늘도 신나게.
0: 맞다. 기다려줘. Wait for me.
4: Okay,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different wizards.

0: Okay, Joy, Melody, 어? let's go play with the train.
1: 아, 근데 나는 진짜 기차 타고 싶은데.
2: 아, 나도. I wanna ride a real train. 근데 뭐 진짜 기차 타는 게 힘드니까 기차 놀이나 하자.
1: 오, 좋아.
0: Oh yeah, 기차 놀이 하자.
3: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4: Wow! 기차 놀이는 다음에 해야겠네.
2: 그래. 얼른 갔다 와서 하자.
1: Okay.
4: 알았다. 근데 오늘은 내가 타도 될까?
2: 그래.
1: Okay.
4: Yeah.
5: Okay. Throw the dice.
0: Ready?
5: Okay.
0: 1, 2, 3. Yeah.
6: Catch me if you can.

0: S meets T.
1: 와우! 어? 여긴 기찻길인데?
0: ST 블럭이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1: 에이, 안 되겠다. 소리를 봐야겠어.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맞아, 기차역이야.
0: Station. Station.
2: Oh, yay!
1: 얘들아, 기차 타러 가자.
3: Yay! Let's go to the station.
0: 빨리 길을 건너자.
1: 잠깐. 지금은 길을 건너면 안 돼.
3: You're right. We have to stop.
1: Stop. Stop.
2: 와우!
1: 이제 건너가자. 기차 타는 데가 어딜까?
3: Oh, over there.
4: 잠깐 표 좀 볼까요?
1: 여기요.
4: 마법 기차 도장이 안 찍혀 있네. 저기 가서 도장 찍고 오세요.
3: 도장? 아하! 스탬프! 스탬프! 스탬프!
2: 와우!
3: It's a magic stamp!
1: It's super duper cool! Catch me if you can.
0: 얘들아, 빨리 따라가보자.
1: 어? 계단인 것 같은데?
3: 계단? Stairs!
1: Stairs! Stairs!
3: Let's hurry up!
5: Super duper!

0: Super Duper Go Inside.
1: ...이상하다. 사람들이 분명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2: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3: 오케이.
4: 아이고. 저 승차장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막 들어가네.
5: 아유, 뭐 마법 기차역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6: 그럼요. 맞아요.
4: 아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 마법 책을 잘 봐야죠. 거기서 어떻게 기차를 어떻게 타는지 다 나와 있는데 좀 뭐란 말이야.
6: 그건 그렇네요.
4: 아이고, 기차를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5: 써에너지, 자꾸 애들 거 갖고 오고 그러지 말랬죠.
4: 아니, 제 취향이랑 저 에너지 취향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참 희한하다. 추추, 추추.
5: 내가 못 살아, 진짜. 어휴, 안 되겠어. 이쭈쭈
4: 뭐라? 레이디 조이, 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놀고 있었는데.
6: 참, 잘하셨어요.
4: 아, 뭐가 잘하긴 잘하
5: 감히, 뭐네요?
2: 어디지? 어디지?
6: 그러게.
2: Where is it? 도저히 못 찾겠어.
6: 맞아. 결국 마법 기차도 못 타고 슈퍼주퍼 월드로 돌아왔어.
1: 그러니까 마법 기차 진짜 타고 싶었는데.
2: Me too.
5: 얘들아, 우리 이따가 마법 기차 타는 법 공부해보자.
1: 그래, 그래. 완전 좋다. 공부해서 다음에 타면 되지.
5: 맞아?
2: 그래, 좋아, 좋아.
5: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확인해보자.
1: 맞아, 맞아. 친구들, S와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내는지 이제 알지?
2: 어? Okay, boys and girls, listen carefully.
5: Station. Station.
2: Stop!
1: Stamp. Stamp.
5: Stairs. Stairs.
7: Good job!
3: Wow!
1: It was!
2: It was!
5: But, 이제 끝이 아니지.
4: 맞아.
1: We have to...
3: Sing a song!
2: Yeah. Let's sing together, everyone!
5: Yes,
2: come on!
5: Kitty도 하지. 이렇게 마법책으로 공부할 생각도 하고요.
6: 아이고, 그러니까요. 참 우리 애들 너무 스마트한데요.
4: 아니, 지금까지 마법 기차 타는 법도 몰랐는데 뭐가 똑똑합니까?
5: 어허! 오, 스스로 찾아냈으면 그게 똑똑한 거죠.
6: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왔죠?
1: That's right.
4: 맞다, 맞다.
5: 슈퍼두퍼 대마법사들의
3: Magic Picture!
5: Let's start! There is a train station.
2: We stop at the stop sign.
5: We get a stamp on the ticket.
2: We go down the stairs.

0: stairs. Stairs. Ooh, I'm going down the stairs. 계단은
1: stairs.

0: 시티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어?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3: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꼽아주세요.
5: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1: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2: 큰일 났어. 브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3: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3: 비가 출동.
1: 낭타기 대장 쿠키. 낭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 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나가.
5: 어?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2: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돔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6: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돔이 꼭 필요해.
4: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5: 근데 어떡해.
1: 얘들아, 이것 좀 봐.
3: 이게 뭐야?
4: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부랑 두다.

0: 발전소들 뿐이야.
1: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0: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2: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3: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2: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3: 어디 가?
4: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1: 잘 모르겠어요.
0: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5: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3: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6: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0: 포보, 네가 테라시트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6: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0: 저게 뭐지?
6: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0: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6: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0: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3: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7: 기가빌더 변신.
5: 포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6: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10: 모두 조심해.

0: 피부가 엄청난데?
1: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반정품을 무시해? 이거나 터져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0: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1: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2: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3: 아, 정말?
0: 그럼 우리 것도 있어?
2: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1: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2: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1: 고마워!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비행사 모험.
1: 우와,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우주정거장으로 갈 거야. 넓은 우주. 거기선 모든 행성을 다 볼 수 있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로봇 팔처럼 둥둥 떠있는 걸 집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모험 떠나는 우주비행사거든. 나랑 같이 우주비행사 모험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우리 같이 행성을 지키러 가자.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내가 보여줄게. 봤지? 철컥. 너희 로봇팔도 보여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비행사 모험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모험을 떠나자. 우주로.

0: 차차. 딜런 안녕?
1: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안녕 오지? 행성 지키는 우주비행사 놀이 중이야. 같이 할래?
0: 좋아. 행성들도 구경하고.
1: 응, 맞아.
0: 또 거꾸로 자는 거야.
1: 그러자.
0: 또 우주에서 화장실도 가보고.
1: 좋아. 그러려면 우주 정거장에 가야 해. 바로 우리 우주선을 타고 말이야.
0: 난 우주비행사 오지야. 그럼 난 행성이야.
1: 오, 어느 행성?
0: 두고 봐. 곧 알게 될 테니까.
1: 좋아. 그럼 우주정거장으로 가보자.
0: 우리 보트집에서 하면 안 돼. 거기 우주정거장이랑 우주화장실도 있거든.
1: 잘 됐다. 우주비행사들 모두 이륙 준비.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여기가 우주정거장 본부야.
0: 그럼 우린 지금 우주에 있는 거네. 우와, 우주다. 내가 문 열어줄게. 쾅. 띵. 먼저 들어갈래.
1: 우주정거장 중력 작동! 삑! 와! 행성들을 봐야겠어. 무사히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자. 뚜루루뚜. 아! 저기 금성이야. 이상 없고

0: 임무가 생겼어. 행성 하나가 도와달래. 근데 어느 행성이지? 우주비행사들 손상안경을 써봐. 어느 행성이 도움이 필요하니? 저기야! 토성에 문제가 생겼어.
1: 내 고리!
0: 고리가 없으면 토성이 태양에 가서 부딪힐 거야. 그럼 부서질 텐데.
1: 그래, 맞아. 그러니까 빨리 고리를 찾아줘.
0: 우리가 구해줄게. 고리도 찾아주고. 그치, 우주비행사들?
2: 맞아. 우주로봇팔
0: 있고
2: 우주밧줄 그리고
1: 우주간식 있어.
0: 자, 우주선으로.

오지 우주비행사! 로봇 팔로 토성의 고리를 잡을 수 있겠나? 될 거야! 그렇지! 조금만 더 가까이! 안녕! 어? 잘 가! 아이 참, 이거 작동하긴 하는 거야? 어, 이런, 되는구나. 토성고리를 찾아와야 해! 우주선 정지! 네가 둥둥 떠가서 잡아야 해! 알았어! 으아, 안 돼! 나 둥둥 떠내려고! 받아! 여기 우주 마출이야! 태양은 매일 필요해. 토성이 빙빙 도는 걸 막아야 해. 근데 어떻게? 고리를 다시 찾아주면 돼. 경보음이야. 근데 왜 울리지? 저거 우주 화장실 경보음 아니야?

0: 보호막이 더 필요해. 오지, 우주방패 작동! 난 우주방패가 없는걸. 아무거나 써도 돼. 방패... 방패...
1: 잘 잤다! 우와, 된다!
0: 우리가 다 막았어!
1: 근데 토성이 해양에 너무 가까워졌어! 이제 따라잡긴 죄였어!
0: 그렇지 않아! 우린 우주비행사야! 방법은 항상 찾으면 된다고! 아, 알겠다! 하자. 하나, 둘, 셋!
1: 야호! 예! 됐다. 이제 살았네.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태양도.
0: 아이, 고맙긴, 조성아. 아이, 천만에요, 태양씨.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해.

얘들아 잘자. 딜런, 왜 오지? 나 우주 화장실 가는 걸 깜빡했어.

0: 엄청 느리거든.
1: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2: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0: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4: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0: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5: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6: 네가 왜 감동을 해?
7: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7: 아이스걸 짓인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가!
8: 마리 팀장님!
9: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10: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0: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1: 이안, 태호,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알려주세요.
1: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0: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1: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0: 알았어.
1: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0: 자, 다음 간다.
1: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0: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1: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0: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1: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0: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0: 자, 그럼 이제 내려가.
5: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아,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길은 늦었어.
5: 반장아!
6: 다행이다.
5: 왜 그래? 어디 다쳤니?
2: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8: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5: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9: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5: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9: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2: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9: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5: 유리를? 왜?
2: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9: 아, 정 박사님이.
2: 정 박사님이 누군데?
9: 그야, 파이어로브의.
2: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다섯을 둘로 가르면
1: 드디어 오늘이야. 검찰리단의 공연 모두 준비했지? 다 같이 외쳐볼까? 사랑해요 검찰리,
2: 영원해요 검찰리. 와!
3: 검찰리단? 아, 작년에 공기요원이 경호했던 아이돌 친구들.
1: 맞아. 내가 그 공연을 보고 팬이 되었어.
3: 그때 공기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기억나?
1: 그럼 그럼.

0: 여기는 공개! 온 우주인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공첼리라는 경호를 맡았다. 오늘도 내 임무가 막중하걸.
1: 공기여! 공기여! 곰첼리단이 모두 몇 명이죠?
0: 곰첼리단은 몇 명이었더라? 이 방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명. 여기는 하나, 한 명이 있으니까. 곰젤리단은 다섯 명입니다.
1: 아, 다섯 명. 알겠습니다.
0: 네. 많이 바쁘신가 보고. 공연장 준비는 잘 되고 있으려나? 와우. 무대도 완벽. 조명도 완벽. 어, 마이크도 있고 봐. 차. 어, 마이크도 완벽. 하.
1: 공 뛰어와.
0: 차.
1: 공 뛰어. 정말 미안한데 저 대신 마이크 좀 놔줄래요?
0: 마이크. 알겠습니다.
1: 어, 정말 고마워요. 멤버 수에 맞게 놔주면 돼요.
0: 많이 바쁘신가 보고. 우리 곰짤리다는 다섯 명. 여기에는 마이크가 세 개네. 그럼 이쪽에는 마이크가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지? 자, 됐다. 성공. 역시 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구만.
2: 곰첼리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곰첼리제, 곰첼리단.
0: 와, 드디어 시작되는구만. 아! 아니, 분명 마이크를 더 놔뒀는데. 아, 안 돼! 이러다가 공연을 망치겠어!
3: 곰기 요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말해줄 수 있는 요원은?
4: 마.
5: 터라 요원, 말해볼까?
4: 어, 곰기는 그때 마이크 술 잘못 세어가지고 남겨진 아이 한 명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
5: 아, 그럼 곰기 요원은 몇 개의 마이크를 가져와야 했을까?
4: 원래라면 두 개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곰기는 한 개의 마이크만 가져왔어.
3: 왜 두 개의 마이크가 필요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원은? 자, 우리 승아 요원.
6: 총 멤버는 다섯 명이잖아. 거기에 이미 세 개의 마이크가 나열되어 있었잖아. 그러면은 5를 가르면은 3과 2로 가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마이크 두 개를 놨으면 돼.
3: 맞았어.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 수를 가르고 모으기만 잘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같이 한번 알아볼까?
5: 좋아, 좋아.
3: 아까 곰젤리단의 대기실을 생각해볼까? 두 개의 대기실이 있는데 한쪽에는 네 명, 다른 한쪽에는 한 명이 있었어. 두 대기실의 사람들을 모으면?
5: 4와 1을 모으면? 어! 다섯 명이지. 이게 바로 모기야. 그럼 가르기는 뭘까?
3: 사람이 다섯 명이 있었어. 다섯 명을 두 대기실로 나눠볼까? 왼쪽 방에 세 명이 들어갔으면?
5: 오른쪽 방에는 두 명이 들어가겠네.
3: 5가 3과 2로 갈라졌지? 이게 바로 가리기야.
5: 그런데 5를 가르는 방법이 다양한 거 알아?
3: 5는 1과 4, 2와 3, 3과 2, 4와 1.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기를 할 수 있다고. 어때, 요원들? 가르기와 모으기.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5: 그래, 우리의 곰기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
7: 아니, 잠깐! 필요한 마이크는 5개. 저쪽 무대에는 마이크가 3개니까 이쪽 무대에 필요한 마이크는 2개잖아! 좋았어! 곰 잘리다! 나이!

0: 공기와 함께라면
1: 도전하자.
2: 오늘의 훈련은 치위를 만들어라.
3: 규칙 설명 들어갑니다. 곰기 요원이 칠판에 붙인 카드 속 수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를 찾으면 성공!
2: 치를 어떻게 가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쉽겠지?
3: 자, 그럼 곰기 요원, 수 카드를 칠판에 붙여주세요.
0: 좋았어! 자, 5! 자, 3! 6! 짜잔!
3: 각자 주어진 수에 맞는 카드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2: 그럼 요원들 준비하시고 출발!

0: 재빠르게 카드를 찾은 서윤 요원 가장 먼저 성공!
1: 두 번째로 승하 요원, 세 번째로 설아 요원까지 모두 카드를 찾아왔습니다.
2: 자, 어디 한번 볼까? 어, 우리 설아 요원은 5와 2 박수! 예! 아하, 우리 서윤 요원은 3과 4 박수! 오호, 우리 승하 요원도 6과 1 박수! 예! 아하, 아주 완벽하군!
0: 그리고 요원들, 칠판에 있는 두 카드의 순서를 바꿔서 붙여줄래요?
1: 와우! 이렇게 2와 5, 4와 3, 1과 6으로도 7을 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2: 자, 우리 요원들 오늘 훈련도 100점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나처럼 수 가르기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모두 이 공기처럼 웃어볼까?

0: 기 공기 공기
1: 우와 와
0: 우주 최고요 와
2: 공기
1: 내 공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꿈속의 호기를 깨워라.
1: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2: 어?
1: 안 돼!
3: 호기!
4: 괜찮아, 호기? 어우, 안 돼, 호기. 눈 좀 떠봐, 제발.
1: 어떡하면 좋지? 맥스는 잡혀갔고, 이젠 호기까지.
5: 해결책을 찾아야 해.
4: 월드 우주본부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
5: 그래,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리, 넌 어서 가봐.
4: 알았어. 어떡해, 큰일 났어. 빨리 좀 도와줘.
6: 아리? 오, 세상에, 호기!
7: 어떻게 된 거야?
4: 맥스는 잡혀갔고 호기는 잠들었어. 깨워보려고 있어봤지만 꿈쩍도 안 해.
6: 우주야, 당장 호기를 검사해봐야겠어.
7: 검사대 준비할게.
4: 좋아, 됐어.

0: 후기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
1: 맞아, 꿈을 꾸고 있는 걸로 보여.
0: 꿈을 꾸고 있다고?
1: 그래, 꿈속에서 호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0: 그럼 호기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호기는 아주 깊은 꿈속에 갇혀 있어.
1: 꿈에서 꺼내려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0: 그 말은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한텐 천재 발명가 슈퍼윙스 큐리가 있잖아. 큐리,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줘. 네 발명품이 필요해.
2: 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갈게.
3: 호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0: 깊은 잠에 빠졌어. 그래서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워야 해.
2: 걱정하지 마. 딱 맞는 걸 만들어뒀거든. 짜잔!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일명 꿈 추적 장치지. 이걸 이용하면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0: 큐리, 대단하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2: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였어. 근데 꿈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지.
0: 알았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시작해줘.
2: 좋았어. 꿈 추적 장치 작동 시작! 발이 출발! 호기의 꿈속으로!
0: 호기, 내가 널 반드시 깨워줄게.

0: 이게 다 뭐지? 아, 맞다. 여긴 꿈속이었지. 후기, 어딨어? 후기!
1: 어? 어째서 다시 시계탑에 와 있는 거지? 어? 대체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아무리 많이 열고 지나가도 끝이 없잖아. 어? 맥센! 너 여기 있었구나. 골든보이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1: 맞아. 골든보이가 데려갔지. 그동안 넌 뭘 하고 있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잖아.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때 와주지 않다니. 넌 내 친구도 아니야.
0: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맥스.
1: 이제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다시 날 방해하다니 절대로 날 용서 못해.
0: 맥스 진정해. 맥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호기.
1: 좀 봐라!
2: 안 돼!
0: 아리! 맥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1: 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할 거야!
2: 맥스 말 듣지 마, 호기! 넌 지금 악몽 속에 갇혀있어!
0: 악몽? 꿈이라고?
3: 그렇구나! 이건 내 꿈속이야! 진짜 맥스는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1: 그래, 난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건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골든 추발!
2: 호기, 여긴 네 꿈속이야. 이 안에서 뭐든지 다 가능해.
3: 그렇다면 섀도우 스핀!
4: 어떡해, 난 네 두려움인데.
3: 부정을 위해선 두려울 게 없지.
2: 호기,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3: 날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아리.
2: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호기.
3: 좋아.
2: 드디어 깨어났구나. 호기,
5: 괜찮아?
6: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3: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5: 아리, 해냈구나. 호기를 꿈에서 데리고 나오다니.
7: 우후! 정말 정말 다행이다.
6: 그래서 꿈나라 여행은 어땠어, 호기? 재밌었어?
0: 정말 이상했어. 맥스가 무섭게 변해서는 화를 내면서 날 공격했거든.
2: 그러더니 마지막에 맥스가 거대한 골든보이로 변했어.
6: 그거 정말 엄청 무서웠겠다.
3: 그치만 아리가 날 구하러 와줘서 이젠 괜찮아.
0: 맥스! 어? 어? 아직 진짜 맥스를 못 찾았잖아!
5: 어? 어? 저기 봐! 누가 월드 우주본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0: 저건 골든보이의 로켓이야.
1: 맥스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2: 어, 이런, 연결이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0: 걱정 마. 맥스가 남긴 단서를 쫓아가면 돼.
1: 얘들아, 방금 거대한 검은색 큐브 봤지? 그게 골든보이의 기지야. 그럼 그 기지를 찾아야겠네.
0: 우리한테 맡겨. 맥스,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하러 갈게.

0: 강한 우정!
1: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 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0: 뭐지? 갑자기 어디서 토네이도가?
2: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3: 루스! 루스!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2: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3: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2: 말도 안 돼!
3: 이쪽으로, 빨리! 루스!
4: 안 돼! 위험해!
2: 도와줘야 해!
0: 걱정 마! 내가 구할게!
2: 잡았다!
3: 루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2: 없어요. 전 괜찮아요. 땅큐 호기.
0: 휴, 큰일 날 뻔했어.
2: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4: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2: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0: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4: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2: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0: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4: 어떻게?
2: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3: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0: 좋아. 가자, 아리.
2: 응? 조심해, 얘들아.
0: 아리, 반대쪽을 잡아.
2: 알았어.
5: 하나, 둘, 셋.
2: 슈퍼윙, 힘내.
1: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2: 얘들아, 괜찮아?
6: 괜찮아.
2: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0: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4: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힘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슈퍼윙스?
2: 고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이제 슈퍼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0: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1: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0: 저 공은?
1: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4: 어? 어? 어? 우와!

0: 이 빛은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포기! 섀도우 스피드!
2: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0: 슈퍼윙스?
1: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0: 맞아. 네가 우리 구해줬잖아.
2: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0: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1: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0: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3: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 무지개 케이크 산을 찾아서.
1: 비움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 무지개는 설레임을 준다. 아, 어떤 이에겐 식욕을 주기도 한다. 무지개를 먹고 싶은 사람들. 무지개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무지개 달걀 맛, 무지개 아이스크림, 무지개 케이크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2: 더 큰 무지개 케이크는 없는 거야? 이 이빨 해적님은 더 큰 걸 원한단 말이야? 누구보다도 더 큰 거! 그래, 결심했어? 난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무지개 케이크를 먹고 말 테다! 케이크 맛집 어디? 어? 찾았다, 찾았어! 초대형 울트라 슈퍼 초특급 무지개 케이크! 이빨 해적 식욕 폭발! 얘들아, 가자!

0: 우지개선을 먹어치운다고? 안 돼!
1: 우지개선을 지켜줘!
2: 걱정 마, 친구들. 번개맨이 무지개산을 꼭 지켜줄게. 근데 무지개산?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번개야, 부탁해.
3: 가장 가까운 무지개산은 중국. 중국의 무지개산이 검색되었습니다.
2: 좋았어. 중국의 무지개산으로 번개 이동!
3: 여기는 중국의 무지개산. 무지개처럼 7가지 빛깔을 띈다고 해서 칠제산 혹은 치차이 산으로 불린답니다.
2: 우와, 정말 무지개 색깔 산이잖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무지개산을 먹어치운다면.
4: 무지개산 꼭대기가 사라졌어.
2: 안 돼. 모두들 정말 슬퍼할 거야. 그나저나 이빨의 적은 어딨지? 번개톡?
3: 세계의 비밀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5: 나는 페루의 비밀수호대원 귀염뽀짝 알파카.
2: 와, 알파카가 비밀수호대원?
5: 번개맨 큰일 났어. 이상한 녀석이 우리 산을 먹어치우려 하고 있어.
2: 이빨의 적이 틀림없어. 알파카 대원, 거기 주소 좀 보내줘.
3: 페루 지도가 도착했습니다.
2: 페루 지도?
6: 클릭.
2: 비니쿤카 무지개산?
5: 서둘러 번개맨!
3: 알파카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2: 번개맨이 간다! 페루의 무지개산으로 번개 이동!
0: 안녕!
7: 페루의 무지개산, 비니쿤카에 어서와!
3: 무지개빛 산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곳. 일곱 빛깔 산이란 뜻의 비니쿤카. 어떻게 무지개빛을 띠게 된 걸까요? 정말 무지개산에 딸기, 오렌지, 바나나, 키위가 올려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이 무지개 빛깔은 흙 속의 다양한 광물들이 내는 색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지구온난화로 눈이 녹으면서 무지개빛이 드러나게 된 거라고 해요.
8: 광물? 그거 맛있나?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빨 해적 빅마우스로 변신!
9: 아, 안 돼! 제발 먹지 마!
2: 이빨 해적, 그 입 다물라!
8: 으잉?
2: 이빨 해적, 페루의 아름다운 무지개산을 먹어치우려 하다니 세계 친구들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용기, 지혜,
8: 지혜, 후퇴, 후퇴.
2: 이빨의 적, 내가 곧 따라가 주지. 친구들, 페루의 무지개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이빨의 적도 무지개산을 먹어치운다는 계획을 포기했겠지? 어? 이빨 스타그램?
8: 그래, 무지개산 포기했다 어쩔래? 대신 무지개 계곡으로 간다. 거기가 더 맛있어 보여서 말이지. 번개맨은 절대 못 찾아. 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엔 말이야.
2: 무지개 계곡? 계곡이라면 물이 흐른다는 얘긴데. 번개야이, 무지개빛 물이 흐르는 곳 어딘지 알려줘.
3: 검색 불가. 검색 불가. 무지개빛 물이 흐르는 곳 검색되지 않습니다.
2: 아, 큰일인걸. 아, 수수께끼를 냈다고 했지? 사막에 달의 계곡을 지나 무지개 계곡?
3: 아, 그곳이라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 검색되었습니다.
2: 아타카마 사막이라. 기다려라 이빨의 적. 칠레 아타카마 사막으로 번개 이동!
3: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건조한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예요. 여기는 달의 계곡. 황량하고 메마른 풍경이 마치 달 표면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황토색의 사막이 세상 끝까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지만

0: 곧 놀라운 색깔 파티가 시작된답니다. 달의 계곡을 지나면 이곳 무지개 계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계곡처럼 생긴 곳에 무지개 색을 띤 사막. 그래서 무지개 계곡이라고 불린답니다. 무지개산처럼 무지개 계곡도 광물의 색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햄버거를 상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녕 햄버거! 햄버거를 반으로 잘라보면 빵, 채소, 치즈, 고기, 빵 이렇게 층층이 안에 든 재료가 보이는 것처럼 무지개 계곡이나 무지개산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층마다 들어있는 광물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내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은 철이 많다는 뜻, 하얀색은 유리 성분이나 나트륨 성분. 이렇게 색깔에 따라 어떤 물질이 숨어있는지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답니다.
1: 아, 드디어 이 땅에 새겨진 무지개의 비밀이 풀렸군. 적어도 달콤한 딸기 맛이나 입에서 사르르 녹는 바나나 맛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빨 해적도 이걸 알아야 될 텐데.
2: 내가 뭘 알아야 하는데? 이것부터 알아두시지. 지금부터 내가 이 무지개 계곡을 다 먹어치울 거라는 거.
1: 잠깐 이빨 해적. 내가 더 좋은 걸 주지.
2: 응? 또 뭔데?
1: 여기 있다. 자, 받아. 무지개를 듬뿍 담은 번개 퍼!
2: 내 입에 퍼붓다!
3: 안녕, 내 몸에도 무지개 떴어요. 나는 오색 빛깔 자랑하는 오색 앵무새. 이번엔 노래로 떠나는 무지개 여행 준비됐나요?

0: 무지개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무지개 산, 무지개 계곡뿐만 아니라 알록달록 무지개 마을이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타이완의 무지개 마을이에요. 마을에 알록달록 무지개빛 그림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무지개 마을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 벽화를 그린 분은 94세의 할아버지.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인 마을이었지만 할아버지 벽화 덕분에 허물지 않게 되었대요. 무지개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칠레의 무지개 계곡은 원래 바다였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1: 오늘 만났던 아름다운 무지개들은 땅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만들어낸다는 사실. 번개맨도 이번에 무지개 모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게 됐어. 정말 신비롭고 멋졌던 무지개 모험의 추억.

0: 번개맨 슈트의 비밀.
1: 번개맨의 슈퍼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번개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번개맨에 대한 온갖 추측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데, 번개 파워의 비밀을 캐다? 마법 수트에 감춰진 진실, 비밀은 블루매직?
2: 어허라, 그렇다면 파랑색을 없애버리면 번개맨도 힘을 잃고 말겠지? 세상의 파란색들을 몽땅 사라지게 해주마. 기대해, 번개맨.
3: 어리석은 이빨의 적, 번개 파워 때문에 세상에 파란색을 없앨 생각을 하다니. 우선 파란 마을부터 구해야겠어. 번개아이, 파란 마을이 대체 어디지?
4: 파란 마을은 스머프 동산, 그리고 모로코가 검색되었습니다.
3: 모로코, 좋았어. 모로코로 번개 이동!
4: 동화 나라 같기도 하고 스머프 마을 같기도 한 이곳, 모로코의 파란 마을 쉐프 샤우엔이에요. 하늘도 파랑, 담벼락도 천장도 계단도 파랑, 모두 파란색이랍니다. 쉐프 샤우엔은 뿔을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뿔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셰프 샤우에는 원래 파란 마을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파란 마을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1930년경 유대인들이 이 마을에 살게 되면서부터 마을을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종교를 지키고자 새 마을을 찾아 이곳에 온 유대인들은 파란색을 신성한 색깔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마을을 전부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하고 나니 좋은 점이 또 있었어요. 모로코의 뜨거운 햇빛을 파란색이 시원하게 해주고 해충도 막아준다고 해요.
2: 멋진 건 여기까지! 지금부터 내가 파란색을 몽땅 없애버릴 거거든! 슈바라 슈바라 블루블루!
5: 멈춰!
3: 푸른색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번개맨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이빨 해적이 함부로 바꾸게 놔둘 순 없지? 용기! 지혜! 지혜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6: 세계로 가는 번개 파워!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2: 어떻게 된 거지? 파란색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 안 되겠어. 번개맨의 힘이 숨어있는 저 수트 색깔부터 바꿔내야겠어. 슈바라 슈바라 블루블루 변해라.
3: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 해적의 마법은 이빨 해적에게로 돌아가라. 번개 발사.
2: 왜 나한테 돌아오지?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3: 친구들, 이제 안심해. 셰프 샤오엔의 아름다운 파란색을 지켜냈어. 그리고 번개맨의 블루 슈트도. 어? 이빨 스타그램?
2: 두고 보자, 번개맨. 일단 내 색깔부터 다시 되찾아야겠어. 아, 저기 꾼.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팔레트로 슝!
3: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팔레트라고? 아, 그곳이라면.
4: 페스예요. 페스는 모로코의 미로 도시랍니다. 꼬불꼬불, 꼬불꼬불. 좁은 골목길이 엄청 많거든요. 페스에는 9천 개의 골목길이 있다고 하니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페스의 골목길은 엄청 좁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든 골목도 많아요. 그래서 마주보는 대문은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페스는 여러 개의 요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좁은 요새 안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골목을 이렇게 좁게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는 페스의 시장. 좁은 골목에 시장까지 들어서서 더 좁아 보이죠? 빵 만드는 곳도 보이네요. 모로코의 전통빵이에요. 좁지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페스의 재미난 골목이에요. 미로처럼 복잡한 구불구불 골목길과 함께 페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가죽 가공 공장이에요. 우와! 알록달록 색색깔의 염색 재료들이 가득! 커다란 팔레트를 펼쳐놓은 것 같아요.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팔레트, 모로코의 가죽 공장을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털이 부숭부숭한 가죽을 석회에 담가 털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엔 물웅덩이에 일주일간 담가놓아 가죽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해요. 여기서 돌발 퀴즈! 저 물은 무슨 물일까요?
7: 새콤달콤 과일물?
8: 코끼리가 목욕한 물?
9: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귀 막고 들어요. 비둘기 응가?
4: 맞아요. 비둘기 배설물이 담긴 물웅덩이에 일주일간 담그면 가죽이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너무 걱정 말아요. 비둘기 응가 마사지를 한 후에 깨끗이 씻어낸다고 하니까. 빨간 물에 들어가서 가죽을 담갔다 뺐다. 열심히 염색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빨간 꽃을 따서 만들고 노란색은 요리할 때 쓰는 샤프란으로 만드는 등 색깔에 따라 염색 재료가 모두 다르다고 해요.
10: 없는 색이 없군 그래? 하지만 알록달록 이 예쁜 색을 모두 합치면 까만색이 된다는 건 몰랐지. 거기다 이빨 해적의 좀비 마법을 넣으면 번개맨의 푸른 수트도 엉망이 되고 말 거야.
3: 그 전에 네가 갈 곳이 있어, 이빨 해적.
10: 응? 내가? 어디? 가만! 방금 그 목소리는?
3: 이 아름다운 색깔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감히 번개맨의 슈트를 건드릴 생각을 하다니. 이빨 해적, 너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보내주지.
10: 어딘데?
3: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이빨 해적, 네가 갈 곳은 바로 여기다. 비둘기 응가통.
10: 비둘기 응가물 실행. 난 언제 번개맨 이겨보나.
3: 이빨 해적,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번개 파워의 비밀은 블루매직에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강력한 번개 파워는 우리 친구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번개 파워! 친구들, 모로코의 시장 구경 함께 떠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사하라 사막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우리가 흔히 아는 낙타는 혹이 두 개인 쌍봉 낙타.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는 혹이 하나뿐인 낙타가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건 낙타. 어? 그런데 낙타의 혹이 하나뿐이네요? 혹이 하나뿐인 낙타를 단봉 낙타라고 부른답니다. 알다시피 낙타는 혹 속에 지방을 저장해둬서 먹을 게 없는 사막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주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는 사막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혹 하나의 영양분을 저장해도 충분해서 낙타의 혹이 하나가 된 거랍니다. 그런데 혹까지의 높이 좀 보세요. 어른 키보다 훨씬 높은 2m 정도나 돼서 쌍봉 낙타보다 훨씬 높답니다.
1: 모로코의 색깔 여행 정말 멋졌어. 모로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나요. 번개.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나.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열대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자신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며 번성하죠. 반면 지구의 다른 한편은 광대하고 공허합니다. 생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극지방과 북쪽 지방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추위와 충분치 않은 물, 심지어 빛이 부족한 환경에도 철저하게 적응했죠. 이런 혹독한 황무지는 무자비한 빙하의 추위가 삶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명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죠.

우리 지구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제시하며 생명이 번성할 능력을 시험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옥하고 호의적이죠. 그런 곳은 물이 충분하고 1년 내내 기후도 일관되며 온화합니다.

유럽 북부에서 아시아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최북단까지가 바로 아한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엔 냉대림이 넓게 펼쳐져 있죠. 바로 타이가입니다.

마지막 빙하 시대가 막을 내린 건 불과 12,000년 전입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 깔려 있고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죠. 그러다 추운 빙기가 끝나 얼음이 줄어들자 차갑고 헐벗은 거대한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낙엽송 같은 침엽수에게도 마침내 수만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온 것이죠. 온대지방에서는 화렵수가 널리 군락을 이루었지만 극지방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자 자연스럽게 춥고 가혹한 기후를 견디는 데 최적화된 동물들이 나타났죠.

이곳을 다스리는 건 겨울입니다. 매년 8개월가량 지속되는 긴 계절이죠. 이 광활한 삼림지에 터를 잡고 살 생각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가의 침엽수는 눈과 얼음, 바람을 견디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나뭇가지의 위치도 그런 변화 중 하나인데 모두 다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죠. 사실 이 나무들은 크게 성공한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지방 전체를 뒤덮으며 폭이 1000km에 이르는 지상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었으니까요.

타이가는 겉보기엔 항상 비슷해서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삼림지에 사는 생물들은 무척 다양하고 공통점도 많습니다. 이들은 끝이 없는 겨울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사실 침엽수림은 이 극한의 조건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겉모습과는 달리 타이가의 소나무와 전나무는 동물들이 이곳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죠. 무자비한 북풍의 영향을 약 25% 정도 약화시키거든요. 타이가에 사는 생물들은 겨울이 동반하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큰 포유동물들은 극저온의 기온과 눈, 식량 부족에 어떻게든 대항해봅니다. 뛰어난 생존자인 큰 까마귀는 다른 동물들이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운이 좋아 끼니를 때울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술록은 추위를 피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툰드라를 이동합니다. 타이가의 숲으로 피신하기 위해서죠. 술록의 발굽은 두 개로 넓게 벌어진 발톱 모양인데 눈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지형을 다니기 수월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발굽에 볼록하고 딱딱한 테두리가 있어 언땅이나 얼음에 잘 미끄러지지 않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몸부림은 겨울에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북쪽에서 막 도착한 술록이 남긴 발자국을 뒤따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숲의 강력한 포식자들에게 술록은 가장 반가운 존재 중 하나죠. 20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술록들은 가장 추운 기간 동안에만 이 숲에 머물 겁니다. 꽁꽁 언 이 숲에서 먹이를 찾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스라소니는 보온성이 좋은 두꺼운 털과 넓적한 발 덕분에 사냥에 유리한 편이지만 사실 눈 속에서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먹이를 찾아 드넓고 공허한 땅을 헤맵니다. 눈과 얼음을 헤치며 걷는 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죠. 술록은 발굽을 이용해 허기를 채웁니다. 두껍게 쌓인 눈을 파내면 지의리로 뒤덮인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몇 달 동안은 이게 주식입니다. 아쉬운 대로 나무 껍질과 솔잎, 얼어붙은 풀도 먹죠. 봄이 오면 순록들은 북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겨울의 매섭고 혹독한 조건들은 겨울철 높은 폐사율로 이어집니다. 타이가에 사는 모든 생물이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작은 새부터 순록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겨울의 희생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육식동물과 청소동물에겐 좋은 소식이겠군요. 이 사체에서 얻은 마지막 고기 조각이 하루를 더 살게 할지 모를 일입니다. 큰 까마귀들은 포식자나 눈 때문에 죽은 동물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는 다른 동물들을 불러들이죠. 독수리가 가장 먼저 도착해 큰 까마귀와 경쟁을 시작합니다.

눈은 타이가에서의 삶을 힘겹게 만들지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먹고 난 후 털에 묻은 흔적을 없앨 때죠.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예 정착한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사나운 울버린입니다. 울버린은 가장 큰 족제비과 동물로 족제비와 오소리와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곳 타이가에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죠. 하지만 까마귀들의 방해를 받는 건 마찬가지군요. 겨울 동안 까마귀들은 소란스럽게 무리지어 다니며 타이가 곳곳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 검독수리는 울버린보다 더 호되게 당하며 까마귀들의 끈질긴 괴롭힘에 결국 먹이를 코앞에 두고 쫓겨납니다.

한편 울버린이 소중한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술록의 사체 일부네요. 울버린은 사냥을 잘하지만 죽은 동물도 먹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건 나중을 위해 숨겨두죠.

이런 냉동고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먹이가 충분치 않은 초봄까지 새끼와 암컷에게는 든든한 식량이죠. 타이가의 나무들도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의 잎은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죠. 이곳의 침엽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침엽수의 잎에는 부동물질이 있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죠. 물은 어디에나 있는 듯하지만 이들의 서식지는 사실 사막과도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엽수의 잎은 선인장 가시처럼 바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은신처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주로 소나무의 씨앗이나 겨울의 열매를 맺는 겨우사리 식물이 먹잇감이죠. 반기생 식물인 겨우사리는 열매를 먹은 새가 씨앗을 옮기면 다른 나무에 붙어 싹을 틔웁니다. 기온이 좋

조금 올라가면 나뭇잎들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침엽수들은 짧은 여름을 틈타 전속력으로 성장하고 번식해야만 하죠. 하지만 봄이 와도 크게 나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뇌조는 아직 추운 이 시기에 번식기를 맞죠.

기온이 오르고 날씨도 조금 좋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울버리는 밤낮으로 먹이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 시기엔 남쪽에서 도착한 맹금류들이 타이가의 털을 잡습니다. 흰저먹개 소리는 거대한 숲의 남쪽 경계에 둥지를 틀죠.

두 마리의 새끼들도 봄을 기다리는군요. 타이가는 여러 맹금류들의 서식지입니다. 30m가 넘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대한 숲이라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숨기고 새끼를 기르기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좀 더 북쪽에는 말똥가리가 새끼와 함께 자리를 잡았군요. 이들은 나무 위에서 이 계절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겨울에는 맹렬한 한기를 품고 공격해오지만 지금은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실어나르고 퍼뜨리며 다음 세대의 소나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타이가 생태계의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주는 건 나무 아래 숲 바닥입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이 땅을 뒤덮고 설치류들은 이 솔방울을 마음껏 활용하죠.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저먹개 소리 한 쌍은 새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녀석은 건강해 보이네요. 살아남지 못한 새끼 소리는 불개미들이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은 타이가의 수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개미굴에는 100만 마리가 넘는 개미가 모여 살고 이들은 매일 30만 마리 이상의 곤충을 잡습니다. 대부분 소나무를 공격하는 곤충들이죠.

한편 여름이 되면 흰저먹개 수리 새끼는 완전히 다 자라고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가을에는 폭풍우가 빈번하고 날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새끼 말똥가리가 최선을 다해 쏟아지는 비를 견디고 있군요. 폭우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열심히 날개를 움직여 체온을 높입니다.

가을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그와 함께 첫눈이 내립니다. 타이가의 곰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죠. 낮이 점점 짧아지고 일조량도 갈수록 적어집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밤엔 얼음이 얼 정도로 많이 추워졌죠. 이 무렵 하늘이 맑은 날이면 곰들은 북극광, 즉 북극의 오로라 아래에서 야간 순찰을 시작합니다. 큰 곰 같은 동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체중을 두 배 정도로 불려놔야 굴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하죠. 가을이 되면 날마다 45kg까지 먹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숲의 구석구석을 확인합니다.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냄새를 맡죠.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먹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추위에 무너진 동물이 있다는 건 곰에게는 행운입니다. 추위에 희생된 동물의 사체는 곰에게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곰은 열심히 섭취한 양분의 75%를 물질 대사를 통해 몸 전체에 두꺼운 지방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지방층을 조금씩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거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강해지고 눈도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평균 기온은 이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상태죠. 하지만 타이가의 주민들은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약한 개체는 겨울에 굴복하겠지만 대부분은 눈보라를 견딜 준비를 마쳤죠. 어쨌든 이곳은 이들의 고향이니까요. 또한 지구 생물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육지 생태계죠. 고요하고 차갑고 어둡고 무한한 숲, 기묘한 얼음 낙원, 타이가입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Everybody steady.
1: 12. 고기.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0: 입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누나, 밖에 다시 나가자. 나 눈싸움 더 하고 싶단 말이야.
1: 아유, 우리 실컷 놀았잖아. 이거 봐, 장갑도 다 젖었어. 손 차가운데 밖에서 계속 놀았으면 우리 손이 꽁꽁 얼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빵떡 TV 찍자, 응?
0: 아닌데, 괜찮은데, 손 안 시려운데.
1: 그래? 아, 차가워! 안 시렵긴 뭐가 안 시려워! 너 손 차가운데 밖에서 계속 놀다가 동상 걸린 먹구랑 친구들 얘기 기억 안 나?
0: 아, 먹구! 먹구는 당연히 기억나지.
1: 어휴, 기억나지?
0: 아니, 먹구는 기억나는데 동상 걸린 건 기억이 안 나.
1: 아유, 아, 먹구만 기억해도 어디야. 아, 그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와, 누나 최고, 최고.

0: 동상에 걸렸어요. 추운 겨울 흰눈이 펑펑 내리면 먹구와 친구들은 편을 나눠 눈싸움을 했어.
1: 준비됐나?
2: 준비됐다!
1: 야, 그러면 하다가

0: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장갑이 축축하게 젖곤 했어.
1: 장갑이 다 젖었어.
2: 손이 축축해. 손시려워.
1: 손시려워.
3: 니네 손 많이 시려울 텐데 그만하자고 하시지.
1: 하시지.
4: 야, 그래. 그만하자고 하자.
1: 나 손 시려.
0: 안 돼.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 아니, 너희나 그만하시니.
1: 그만하시지. 야, 왜. 그만하자고 하자.
3: 안 돼. 줄 수는 없어. 얘들아, 다시 공격!
1: 공격!
0: 야! 아, 싫어. 추운데도 계속 밖에서 놀다 보면 젖었던 장갑이 얼기도 했어.
1: 장갑이 꽁꽁 얼었어.
2: 손도 얼었나 봐. 못 움직이겠어.
1: 잠깐만. 손에 느낌이 없어.
0: 우리 이러다 눈 사람 되겠어. 그만한다고 하시지.
3: 그만한다고 하시지.
2: 너네는 그만한다고 하시지.
0: 그렇게 추운데 계속 오래 있게 되면 손가락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게 되지.
5: 에이그, 추운데 있다가 손가락이 꽝꽝 얼면 따뜻하게 해서 녹이면 되지.
0: 그치, 녹이면 되지. 근데 녹이지 않고 계속 추운데 있다가 손가락이 더 꽝꽝 얼면 큰일 나.
5: 더 꽝꽝 얼면 더 따뜻하게 해서 더 녹이면 되는 거 아니야?
0: 그래도 그때는 손가락을 녹여도 소용이 없을걸?
5: 왜 소용이 없어? 소용이 왜 없어? 왜?
0: 아, 그게 그러니까 좀 녹이면 손가락을 녹이면
5: 누나 그게 있잖아.
0: 아, 맞다. 공신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동상 딱지. 동상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안녕.
6: 누구세요?
0: 나는 벚꽃 손가락 끝에 사는 조직세포야. 오, 추워.
6: 아유, 먹고 손이 얼어서 그렇게 추운 거죠?
0: 맞아. 밖에 더 있다가 손이 더 꽁꽁 얼게 되면 나는 살지 못하게 될 거야.
5: 네? 못 살아요? 녹여도 소용없어요?
0: 그땐 이미 소용없어. 나한테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야. 산소와 영양소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지. 혈관은 피가 지나가는 길인데 손가락 끝까지 쭉 뻗어 있어. 나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가져다 주는 건
7: 피! 사통사예요!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8: 난 피 속의 물과 영양분인 혈장.
9: 나는 피를 굳게 상처를 치료한 혈소판.
10: 나는 몸속의 나쁜 균들과 싸우는 백혈구.
11: 자, 그럼 오늘도 출동해볼까? 응. 적혈구, 산소 준비했어?
12: 응, 산소.
11: 응, 좋아. 혈장, 영양소 준비했어?
8: 응, 영양소 챙겼어.
11: 좋아.
9: 자, 그럼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자고.
13: 오케이, 출발!
0: 피사총사는 혈관을 따라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해주는 일을 해. 그렇게 온몸을 돌다 손가락 끝까지 오지.

0: 우리가 지킨다.
1: 어서 와, 비서청사. 산소랑 영양소는 가지고 왔지?
2: 물론이지. 자, 산소.
1: 후, 상쾌.
3: 영양소도 가져왔어. 자.
1: 으라차차, 힘이 난다.
2: 어디 아픈 데 없지?
1: 응, 없어. 튼튼해.
4: 피나고 아프면 우리가 도와줄게.
1: 응, 모두 고마워. 계속 산소랑 영양소를 가져다 주면 나도 계속 건강해질 거야. 으라차차.
2: 그래, 계속 가져다 줄게. 안녕.
1: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피사총사가 쉬지 않고 손가락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계속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손가락이 계속 건강할 수 있는 거야.
5: 아, 그럼 동상에 걸리면 피사총사가 영양소랑 산소를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1: 맞아, 바로 그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어진 거야.
5: 아, 동상에 걸리면 피사총사가 못 움직여요?
1: 아, 그게 아니라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복부와 친구들이 눈싸움을 하다 장갑이 젖으면 손도 젖게 되지. 손이 젖으면 손이 아주 차가워져. 손이 차가워지면 손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6: 길이 좁아졌네.
3: 지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7: 안 돼. 우린 반드시 가야만 해.
6: 그래. 빨리 손가락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고.
3: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6: 나 좀 밀어봐.
1: 혈관이 좁아지면 피사총사는 혈관을 지나가기 무척 어려워져. 피사총사가 와야 되는데 언제 오는 거야? 산소가 필요해. 영양소도 필요해. 피사총사 빨리 와, 빨리.
6: 간신히 왔네, 간신히 왔어.
1: 왜 이제 오는 거야? 빨리 산소랑 영양소.
6: 그래.
1: 그래도 아직 부족해. 산소랑 영양소가 더 필요해.
6: 어떻게 우리도 간신히 왔는데 다른 피사총사가 올 수 있을까?
3: 조지 세포.
6: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봐. 미안해. 안녕.
3: 미안해. 기다려.
6: 미안해.
4: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0: 젖은 장갑이 얼면 손은 더 차가워지지. 손이 더 차가워지면 손으로 가는 혈관은 더 좁아져.
1: 왜? 길이 엄청 좁아.
2: 못 지나가겠는데?
1: 아, 못 가, 저기. 못 가.
0: 숨 막혀. 피자 조사 안 올 건가 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손가락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못하고 점점 얼어가면
2: 감각이 없어.
0: 감각을 잃게 돼. 만약 손을 녹이지 않고 추운 곳에 계속 있으면 동상이 아주 심해져서 결국 손가락 세포가 퉁퉁 얼어 죽게 될 거야. 그럼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되지.
3: 손가락을 못 쓴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0: 손가락 자르는 수술을 해야 돼.
3: 수술을? 손가락이 없어진다고요?
0: 그래. 그러니까 동상이 심해지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발이랑 귀도 동상에 걸리기 쉬우니까 따뜻하게 잘 감싸줘.
4: 네.
3: 에휴, 하마터면 동상 걸릴 뻔했다. 장갑도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손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놀아야겠다.
0: 그래, 따뜻하게 한 다음에.
3: 아, 맞다. 누나, 먹고랑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
0: 다들 약 바르고 동상을 빨리 치료했대. 그 다음엔 먹고와 친구들은 밖에서 놀다가 추워지면
5: 차가워. 장갑이 다 젖었어.
6: 추워. 야,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5: 그래. 가자.
0: 집 안으로 들어와 몸을 따뜻하게 했어.
5: 집밥!
0: 먹고와 친구들은 건강하고 신나는 겨울을 보냈지.
3: 잘 됐다. 그럼 오떡이도 겨울을 건강하게.
0: 와, 우리 오떡이 최고.
3: 그럼 누나 나 이 동상 딱지 주라.
0: 대신 노래 잘 부르면 줄게.
3: 좋아.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오, 예.

0: 해볼까? 동상 안 걸리게
1: 밖에서 놀다
0: 손이 차가우면
1: 안으로 들어가
0: 겨울의 재난은
1: 건강한 습관.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어, 호또가 너 게임 좀 그만해.
1: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해도 돼.
0: 너 오늘만이 아니고 요즘 맨날 맨날 휴대폰만 보잖아. 게임했다가 영상 봤다가.
1: 아이고, 나 때문에 죽었잖아. 다시 해야지.
0: 에이, 그만해. 너 그러다가 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병나면 어쩌라고 그래.
1: 휴대폰 좀 본다고 병이 난다고?
0: 그래, 너 맨날 스마트폰 보다가 병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세자 이야기?
0: 어.
1: 기억 안 나.
0: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신난다.

0: 고기 쑥. 그 일은 한동안 휴대폰을 멀리하던 세자가 재밌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기게 되었다.
1: 신이나 애탭 신이나
0: 영상을 재밌게 보던 그때.
1: 아, 이제 게임해야지.
2: 오, 슝슝슝.
1: 비세기 슝. 우와.

0: 세자는 그만 게임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뿅뿅 뿅.
1: 아유, 좋아.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10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0: 하... 어? 몇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 재밌으면 됐지.
2: 저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0: 오, 그러시오.
2: 난감하네.
0: 난감?
2: 예, 저하. 10시간 동안이나 이런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게 되면 목이 쑥 튀어나와서 크게 아프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깨를 쭉 펴시고, 예,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그렇죠. 휴대폰은 딱 이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해? 아니, 안 해. 나 잘 거야. 모두 물러나게나.
2: 그래도 이.
0: 물러나시오.
1: 아, 예, 알겠습니다. 잘
0: 거야. 아, 참. 잔조리들이 많아, 잔조리들이. 아유.
3: 하지만 세자는 어이가 간 뒤에도 나쁜 자세로 게임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4: 허허허, 세자야. 길을 가면서 보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0: 네, 아바마마. 안 보겠사옵니다.
4: 그래.
0: 예.
4: 가자.
1: 예.
3: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세자는 결국 병이 나고야 만 것이다.
2: 보겠습니다.
0: 그래.
4: 어디가 아픈 것이냐?
2: 난감하네.
0: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다?
2: 난감하네.
4: 어허, 그만 좀 난감하고. 영화야!
2: 전하, 그 저하의 목이 거북목이옵니다.
4: 거북목?
2: 예.
4: 거북목?
2: 예, 거북목이요.
4: 여봐라, 이자를 당장 끌고 가라.
5: 네,
2: 지와. 전하, 저하를 거북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전하.
4: 아무리 어이라지만 세자한테 거북이라니.
0: 아바바바, 저도 기분이 나빴어. 잠깐만요. 머리 아파. 목 아파. 아이고, 어깨야.
4: 아이고, 세자야!
6: 누나, 그럼 세자가 거북이가 돼서 아픈 거야?
0: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 폰만 보다가 목이 거북이처럼 쑥 나왔잖아. 호떡이 너도 거북목이 된 것 같다.
6: 정말? 아, 나 이제 세자처럼 병나는 거야.
0: 그렇겠지?
6: 근데 누나, 거북목이 되면 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왜?
0: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거북이처럼 목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6: 누나 모르는 거지?
0: 맞아, 나도 사실 잘 몰라.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3: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거북목 딱지야. 거북목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7: 안녕. 난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최강 목표예요.
0: 아, 근데 왜 최강이에요?
7: 나는 아주 커다란 이 수박 한 통쯤 되는 무거운 머리를 항상 목에 이고 다니기 때문이야.
0: 근데 왜 거북목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7: 아, 그건 목이 앞으로 쑥 나오면 나를 도와주는 근육들이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이야.
0: 근육들이요?

0: 그래. 세자가 휴대폰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외누님도 아주 재밌게 보게 되지.
1: 신이다.
2: 휴대폰이 무겁네.
3: 팔 내리고 목뼈 너는 앞으로 숙여.
0: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이 무거워지자 대부분 팔을 내리게 되지. 그때 목뼈도 따라서 움직이게 돼.
4: 얘들아 들었지? 내누님이 목뼈 숙이래.
5: 응. 목뼈 이리 와. 우리가 잡아당겨 줄게.
4: 알았어. 잘 부탁해.
5: 응?
2: 그럼 난 뒤에서 쭉 늘어나서 잡아줄게.
4: 고마워 얘들아.
5: 좋아.
1: 좋아.
5: 야. 목이 앞으로 나가니까 머리가 더 무거워졌어. 꽉 잡아줘.
2: 알았어.
0: 주변 근육들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늘리면 내가 일자로 변해서 목을 내밀 수 있지. 그러다 잠시 세자가 목을 폈을 때였어.
2: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5: 우와! 머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 쪼그라들어 있었더니 너무 힘들다.
2: 나도! 난 너무 오래 늘어나 있었더니 진짜 죽을 맛이다. 이제 살 것 같아.
0: 그것도 잠시. 세자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 게임을 시작하자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휴대폰이 멀어지자 뇌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
2: 아, 집중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잖아. 목뼈 더 내려봐.
4: 얘들아, 뇌누님이 목뼈 더 내리래.
5: 이렇게요?
3: 아니야, 더 목뼈 숙여.
2: 더요?
5: 이런,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더 힘들어지는데요.
3: 근육들이 다 잡아줄 텐데 무슨 걱정이야. 빨리 실시.
5: 예? 힘들어. 얘들아, 잘 잡아.
0: 내누님은 고개를 더 숙이라고 했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나와 목 근육들은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세자는 밤이 될 때까지 게임을 멈추지 않았지.
5: 머리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난 이대로 쪼그라든 것 같아.
2: 그치, 몸이 안 움직여.
3: 나도 계속 늘어났더니 이제 못 줄어들겠다.
5: 내누님, 도대체 언제 고기 드실 거예요?
0: 내누님은 우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
3: 그래, 거기를 찔러. 빈 곳을 공략해. 손가락은 더 빠르게.
0: 세자는 게임을 계속하고야 말았고 우린 너무 힘들었지.
6: 피곤해.
1: 목을 쑥 내미면 목뼈랑 근육들이 힘들어하는구나.
0: 그래, 머리가 앞으로 쑥 나오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
1: 그럼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다시 괜찮아져요?
0: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세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봤기 때문에 목을 쑥 내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
5: 야야! 앞에서 그만 좀 잡아당겨!
7: 야,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어떡해!
2: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몸이 펴지지도 않는다고!
5: 야, 그럼 뒤에 너 힘 좀 빼! 지금 가슴이나 머리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너까지 올라붙어서 더 힘들어!
2: 야! 나도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7: 죽겠는데!
0: 이렇게 목과 목 주위의 근육들이 아주 피곤하고 화난 상태로 굳어버려서 목이랑 어깨, 뒷머리까지도 아프게 되지.
8: 아이고, 세자야!
0: 특히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저 상태로 굳어지면 목이 거북처럼 쑥 나오고 등도 불쑥 올라와 거북목이 되는 거야.
1: 그럼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바른 자세를 하고 근육들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1: 다행이다.
0: 그리고 휴대폰을 오래 보면 목이 앞으로 쑥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휴대폰을 적당히 보고 꼭 바른 자세로 봐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1: 네. 거봐, 누나 말이 맞지? 앞으로 호떡이 휴대폰 오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9: 당연히 안 할 거지.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0: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세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해서 자세를 고쳤대.
1: 아이고, 우리 세자 쑥 나왔던 목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2: 예, 아바마마. 이제 목도 어깨도 머리도 아프지 않사옵니다.
1: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2: 우와, 잘됐다. 누나, 나도 앞으로 세자처럼 휴대폰 오래하지 않을 거야.
0: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누나가 그럼 이 거북목 딱지 줄게. 대신 노래 잘하면.
2: 그건 자신 있지.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오, 예.
0: 휴대폰 볼 때
2: 고개 숙이면
0: 목이 쑥쑥 나와.
2: 근육이 뻣뻣
0: 목도 아파.
2: 어깨도 아파.
0: 우와, 잘하는데.
2: 또또또.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휴대폰 볼 때
2: 오래 하면 안 돼.

0: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1: 활동 1만 받아서 해결해 보십시오.
0: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수학 시간 어떤가요?
2: 문제가 어렵고 지루해요.
3: 하기도 어렵고 계속 문제만 풀고 지겨워가지고
4: 별로 재미가 없어요.
0: 그러면 이런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생각을 확인하는 수학 시간?
5: 퀴즈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퀴즈 카페도 막 그거 막 뛰면서 막 재밌게 노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줄 때도 약간 뛰는 느낌이에요.
3: 번개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0분 같은 시간이 1시간이 돼버리니까 조금 학교가 조금 빨리 끝나는 기분이에요.
0: 이렇게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드는 비결은?
6: 이 발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0: 교실을 벗어나 온몸으로 수학하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장태영 선생님.
7: 성공! 지금 무슨 시간?
0: 에너지 가득한 수학 교실을 만나봅니다.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개구쟁이 4학년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교실인지 운동장인지 모를 만큼 신나게 노는 아이들. 교실 한 구석에 이렇게 놀이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간을 꾸민 데는 다 이유가 있대요.
6: 초등학교 아이들의 에너지는 발바닥에 많이

0: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발바닥에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1: 이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긴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2: 그 수업은 체육을 제가 좋아하는데 체육이랑 같이 해서 더 재밌었어요.
3: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0: 제가 수학 수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학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아이들을 수업에 풍덩 빠뜨릴 수 있느냐를 가장 고민합니다.
1: 수학 시간을 앞두고 수업 준비에 몰두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데요.
4: 어떤 교구가 필요하고 어떤 규칙과 어떤 동선이 지금 어떤 동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미리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이들의 황당해서 이루어지는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상의 위험도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놀이 장소, 방법 등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수학 수업을 강당에서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준비물도 좀 특이한데요. 팀조끼나 공처럼 체육 시간에나 볼 법한 물건들과 큼지막한 숫자 카드입니다.
4: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강당에서 애들이 많이 흥분을 하기 마련인데 통제하기도 가장 수월한 이런 놀이가 바로 숫자 카드 놀이라서 숫자 카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1: 이런 체육 교구들을 활용해서 수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바꾼 장태영 선생님. 그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0: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저의 결론은 딱딱한 수학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들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머리가 즐거워지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즐거워지는 시간. 네,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 머리가 즐거워지는 교실 수학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5: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어요. 과자가 몇 개 있냐면 181개 있어요.
1: 먼저 맛있는 과자로 동기 유발을 해보는데요.
5: 이 과자를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여기 있는 접시에다가 30개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몇 개 있다고요?
6: 30개.
5: 한 접시에 몇 개씩 담고자 한다고요?
6: 30개.
5: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할까요?
1: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아이들이 배울 학습 내용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0: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또 위계가 굉장히 강한 학문이거든요. 즉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4학년에 올라와서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시작을 전 학년에 배웠던 개념에서 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선생님이 꺼내든 것은 수모형인데요. 수모형으로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보는데요. 나눗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떤 수에서 같은 수만큼 반복해서 빼는 동수누감법이 있습니다.
0: 수모형이라는 조작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조작해보면서 동수누감을 말로만 아닌 직접 손으로 움직여보는 거죠. 180 나누기 30은 180에서 30이 몇 번을 빼야 하는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개인 활동으로 조작한 것을 모두만 해서 이야기하고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의 계산 원리를 파악을 합니다.
1: 이건 뭐

0: 노동 활동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1: 아빠씩 모여서 신부에는 3개씩, 30개씩 나눈다 했으니 이렇게 30개씩 나누면 6묶음이 되니 6묶음인 것 같습니다.
2: 18개 신모형에서 3개 신모형으로 나누면 6이 나오니까 불신 나누기 30은 6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0: 학습지로 한 번 더 정의하면 동수누감을 이용한 나눗셈 원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 167에서 20을 뺍니다. 몇 번을 뺄까요? 뺐더니 0이 되었죠.
4: 아닌데요. 7 남아요.
3: 뭐가?
4: 7 남아요.
5: 제가 좋아하는 전략은 인지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나 저거 다 아는데 라는 아이들에게 이상한데? 저거라고? 하고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 유발이나 그런 인지적 갈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가장 좋아합니다.
6: 28에 16이니까 저기 7이 나머지로 남아야 돼요.
3: 여기 7이요?
6: 네.
3: 나머지로 남아야 되나요?
6: 네.
3: 이놈 보시면
7: 20개씩 묶었을 때 모두 8묶음에 묶여졌으니까 20을 8번 빼는 건 맞는데 그 옆에 남은 거 낮게 7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또 남는 게 7개가 있어요.
0: 이번엔 곱셈 구글을 활용한 세로셈 계산과 검산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해보는데요. 모두 3학년 때 해봤던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문장제로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8: 40마리씩 구했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남은 공룡은 몇 마리 잡고 있지? 40마리를 파면 850 빼기 40이네? 너가 쓴 글을 보니까 40마리씩 팔았어. 근데 남은 공룡은 몇 마리냐고 그러잖아. 남아있다라는 개념은 빼기인데. 남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0마리씩? 아, 혹시 나머지를 지금 생각해서 말한 거야? 40마리씩 몇 묶음을 팔았고 몇 마리가 남았느냐?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이제 그럼 그렇게 쓰고.
5: 아이들이 나눗셈을 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그 공채기에 계산으로만 이해하고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눗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아이들이 실생활의 상황으로 써보라고 함으로써 아, 이 나눗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3: 마지막 나눗셈 보물찾기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9: 네!
3: 다시! 뛰다가 다칠 수 있어요.
9: 네!
3: 사뿐사뿐 걷기, 오케이?
9: 네!
3: 네, 시작!
0: 마치 소풍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 것 마냥 열심히 아이들. 마음껏 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실에서도 종종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요.
5: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오늘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좀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활발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0: 선생님은 수업 전 미리 교실 곳곳에 나눗셈 문제를 숨겨두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 장씩만 떼서 풀이하고 친구에게 검산식으로 확인받으면 보물 획득. 보물을 획득해야만 또 다른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총동원해 보물을 획득해 나가는데 잘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도전, 아니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죠. 스스로 선택해서 도전한 문제들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보물 획득 방법으로 친구에게 검산받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0: 마무리 종이 울려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수학의 재미. 그렇다면 이 기세를 이어서
1: 잠시 후에 우리 강당에 가서 탕수육 2탄 강당에서 재밌는 놀이 수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머리로 하는 즐거운 수학도 물론 충분히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이 즐거운 그 수학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수학에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이 강당 수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무슨 시간?
0: 먹는 탕수육이 아니고요. 수학의 수와 체육의 육이 만난 수업이라서 탕수육이래요. 바로 이 아이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라는데요. 맛있는 탕수육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1: 우리가 강당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미덕에 좀 울타리를 치고 경기를,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3: 그중에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틀리면 왜 틀렸냐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격려 같은 걸 해주면서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친구들, 존중의 미덕 지켜줄 수 있나요?
4: 네! 사랑의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와우. 즐겁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놀이합시다. 알겠죠?
5: 네. 네.
1: 그럼 첫 번째 놀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10에서 90까지 써진 훌라후프 안에 선생님이 제시한 나눗셈식의 몇십만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털공을 넣으면 되는데 마지막 성공한 아이가 나눗셈식을 설명하면 먼저 성공한 팀은 5점, 나중에 성공한 팀은 3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1: 네, 예입니다.
0: 첫 번째 문제는 150 나누기 50. 50점 훌라후프 안에 털공 3개를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하는 거죠. 교실 수학에서 배웠던 동수누감의 원리를 적용한 게임입니다.
2: 이제 강당 수학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수학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놀이와 연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데 연필로 100 나누기 50은 100에서 50을 두 번 뺀다.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에서 끝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관역에다가 털공을 집어넣어보면서 100에서 50을 나누는 것은 50이 두 번 100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몸으로 움직이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과정들은 결국은 다시 수학적 개념으로 돌아가고 또 오랫동안 또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어려워요.
0: 관역 맞추기 마지막 문제는 네. 360 나누기 90.
1: 예입니다. 고!
0: 거리가 늘었으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어디다 넣어야 돼요? 실패. 성공!
0: 아이들이 몇 번씩 공을 던진 다음에야 극적으로 성공하는 빨간 팀.
1: 자리에 앉아주세요.
0: 그런데
1: 아, 네 개 아니야? 다섯 개야? 네 개야, 다섯 개야. 잘 봐보자. 360 안에 90이 몇 번 들어있나요?
6: 네 번!
1: 네 번 들어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0: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두 번째 경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카드 게임인데요. 각 팀의 주자 네 사람이 순서대로 뛰어서 무작위로 숫자 카드를 뽑고 주어진 식의 빈칸에 숫자를 넣어 나눗셈식을 완성하는데 이 식을 팀원 모두가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성공?
2: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주고 그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답을 아이들이 뒤집어져 있는 카드 세트에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 게임도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들이 직접 숫자를 뽑아와서 문제를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그 좋은 생각이다.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1: 준비!
0: 숫자 카드 게임은 아이들이 뛰어서 숫자 카드를 획득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하는 것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인데요. 과연 네 장의 카드로 만든 첫 번째 문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1: 네, 다섯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2: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숫자 카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었어요.
5: 됐어? 이렇게?
0: 됐어? 이것이 진짜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풀어주세요. 시작하세요.
0: 수학 문제 푸는데 웃음이 절로나는 빨강 팀 아이들. 직관적으로 나오는 답 때문인데요.
6: 왜 1이랑 4랑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5: 쉬우니까요, 그게 더.
6: 왜 그게 더 쉬워요?
5: 그냥 40보다 10이 더 작으니까요. 더 작은 수가 유리해요.
6: 더 작은 수가 유리해요?
5: 네.
0: 반면 현관팀은 문제를 두 번에 걸쳐 셈을 해야만 풀 수 있었는데요. 첫 문제는 두 팀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2: 오늘 한 아이들을 관찰해보니까 일단은 나누는 수를 좀 계산하기 쉬운 10, 20으로 만드는 경향을 좀 보였고 또 반대로는 나누는 수를 크게 만들어서 몫을 작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보이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언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본능적으로 더 쉬운 계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1: 아, 마지막 게임 갑니다. 준비!
0: 스피드 게임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해 뛰는 아이들. 누가 이 시간이 수학 시간인 줄 알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수학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건 수학을 몸으로 익히는 덕분 아닐까요? 두 팀이 비슷한 숫자 카드를 뽑았는데요.
1: 자, 바꿀 친구 바꿔주세요.
0: 빨간 팀은 이번에도 나누는 수를 작게 만들고 형광팀은 큰 수를 선택하는 전략을 쓰는데요. 한 번만 셈하면 되니 술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광팀.
7: 친구는 굉장히 쉬워요.
8: 아까 풀었어요. 여기 답이에요.
9: 이거 다 풀었어요.
0: 반면 빨간팀은
6: 이상하지? 이거 어렵다.
10: 이거 너무 어려운데. 18 아니야?
0: 비록 문제는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즐거운가 봅니다.
1: 자, 빨간 팀 다 됐나요?
11: 네.
1: 자, 빨간 팀부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말고. 어디 보자, 보자. 선생님 보이게.
11: 몫이 18,
1: 나머지가? 20. 오, 어려운 나눗셈 시기였는데 잘 풀어줬어요. 잘했습니다. 앉아주세요. 형광팀도 들어보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몫이 8, 나머지가?
11: 10.
1: 와, 여기 누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잘 만들어줬지? 잘했네.
0: 이 게임의 진짜 재미는 점수 획득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뽑아온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그 점수를 갖는 겁니다.
1: 0점 나왔습니다. 네, 0점이에요.
12: 정광님 미안해.
6: 실전에서 뽑아야지.
0: 이런 운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13: 이렇게 수학하면 재밌어요?
14: 네, 네, 재밌어요.
15: 재밌고.
2: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고 또 아이들의 나눗셈식의 그 숫자의 위치도 바꾸고 그래서 다 함께 풀고 또 풀면서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걸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까지 길러졌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운 했던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좀 두려움, 걱정들을 더 떨쳐낼 수 있는 놀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수학 수업을 교실을 벗어나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걸까요?
2: TV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책상 아래쪽에 자전거 페달을 설치해놓고 그 페달을 굴리면서 수업을 하는 외국의 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헉, 세상에. 저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좀 생각을 좀

0: 꼽을 필요가 있겠다. 나도 한번 저런 비슷한, 몸을 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수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수학 시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달리기 안 해요?
2: 할 거예요, 이제.
3: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수업에 꽂힌 술래잡기. 이 게임은 런닝맨 방식의 게임인데요. 흰 조끼를 입은 3명의 술래가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자신이 푼 문제의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잡는 겁니다.
0: 아이들이 흥분 상태가 올라가면 이렇게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수학을 하자고 했으니까 직접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활동력이 많은 놀이입니다. 먼 공간을 헥헥거리면서 숨이 턱에 찰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놀이고요.
3: 이 게임의 장점은 수학이 서투른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0: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3: 문제를 직접 풀고 잡는 술래들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0: 조끼를 입었 친구들은 그냥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나눗셈식의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살살 도망쳐도 되는지까지 또 판단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그 나눗셈식에 계산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술래는 누가 될까요?
4: 혹시 이 문제 컴산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5: 70 곱하기 2 더하기 5는 145.
3: 나눗셈식을 검산식으로 바꾼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되는데요. 술래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0: 학습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수업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공부도 즐거워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몸으로 익히는 수학시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머리도 좀잘 돌아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7: 만약에 수학을 지루했던 사람인데 체육을 좋아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학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수학을 좀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될것 같아요.
4: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오늘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8: 네!
4: 재밌었나요? 네! 네, 이상으로 탕수육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이들.
9: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안 돼요?
10: 이거 남았잖아요.
4: 아, 남았으니까 더 하고 싶어?
10: 네, 저도요.
3: 이런 수업이 어떻게 기억에 안 남을 수 있겠어요?
0: 그냥 교실에서 익힌 수학은 곧 잊어버릴 수 있지만,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익힌 개념은 파지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또 원할 때 쉽게 기억해서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실에선 머리가 즐거워지고, 강당에선 몸이 즐거워지는 수학 시간. 발바닥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학 시간. 몸으로 체득한 수학의 원리를 머리로 끌어올리는 수학 시간. 그것이 장태영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오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1: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지요?
1: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1: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1: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3: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0: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1: 로블리? 응?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0: 예?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0: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 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

0: 주세요.
1: 네?
0: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2: 축하할 일 아니야.
0: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도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3: 조이가 할 수 있을까요?
4: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3: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5: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0: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5: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4: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6: 우, 재미없다.
7: 우, 재미없다, 핑.
4: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아하.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3: 간식 시간까지.
8: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9: 같이 할 친구.
8: 그럼 놀이터로 출발.
10: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5: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2: 아이고야.
5: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놀이터에 모여있네.
11: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5: 꽃찾기 놀이 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11: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4: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10: 싫어, 절대 싫어.
3: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4: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10: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3: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10: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3: 할 거다, 핑!
8: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3: 약속을 지켜, 쿤타!
10: 모르겠다!
4: 쿤타! 너 오늘 각오해?
10: 어디 한번 해볼까?

0: 천이 물풍선!
1: 어!
0: 물풍선이 다 떨어졌어! 기다려! 망철 해바라기가? 멈춰! 그만! 관찰 해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 해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2: 로블리가?
0: 모습 좀 봐.
3: 어떡해?
4: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로블리 감격 또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3: 같은 벌레로 한 번에.
0: 한 번에 핑. 잠깐. 코튼.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3: 너무 예쁘잖아.
0: 예쁘다 핀.
3: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0: 만들자 핀.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려.
5: 준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0: 그럼 어떡해?
5: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0: 간신히 끝났네.
6: 따따이.
0: 봄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7: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요?
4: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0: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로블리가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0: 즐길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지요?
3: 모두

0: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0: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1: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루이, 그리고 지미라고 하자. 근데 지미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 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라며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0: 아빠 잠깐만요.
1: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이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0: 또 읽어요!
1: 그만.

0: 공룡도 고기는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1: 너무 간지러워.
2: 긁으면 안 돼. 내가 치료해줄게.

0: 고마워, 페리.
1: 스톰, 알레르기야?
0: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어제... 어?
1: 무슨 소리지?
2: 어? 모두 피해!
1: 안킬로사우루스잖아?
3: 너무 간지러워.
2: 안킬로야!
3: 어? 어? 우와, 이제 간지럽지 않네. 정말 고마워.
0: 벌레에 물려서 그랬을 거야.
4: 에이, 설마 공룡이 벌레에 물렸다고?
0: 응, 앙킬로는 두꺼운 피부를 가졌지만 비늘 틈새나 콧구멍 같은 곳은 부드럽거든.
4: 콧구멍을 물다니 너무너무 끔찍해.
3: 맞아, 엄청 비겁해. 모기는 윙윙 소리만 나고 그림자도 안 보여.
4: 윙윙? 맞아, 모기가 분명해. 오늘 밤에 또 몰리면 어쩌지?
1: 무슨 방법이 없을까?
4: 어, 찾았다. 어? 모기는 라벤더를 싫어한대.
1: 그래? 근데 라벤더 꽃은 어디 있는 거야?
4: 아, 모기 싫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1: 어? 어? 저기, 모기들이야.
4: 저 모기들이 우리 본 게 확실해.
5: 가서 물어보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6: 출동!
4: 맞네, 저 빨대 같은 이.
5: 너희, 너네가 우릴 물었지?
7: 응? 저희에게 하시는 말인가요?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저희는 과일만 먹어요.
4: 모기가 과일을 먹어?
7: 못 믿겠다면 보여드리죠. 응. 자, 보셨죠?
5: 모기들 말이 맞아. 얘들은 꿀이나 과즙만 먹는 수컷모기야. 암컷모기들이 알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데.
4: 아, 그렇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7: 괜찮아요.
1: 어, 이게 무슨 일이지?
5: 우선 진정시키자.
6: 응? 화이트! 에이퍼! 변신!
5: 넥스, 멈추라고!

0: 아, 너무 간지러워.
1: 안킬론 그만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0: 하다니. 모기 모기 공격 공격.
1: 모기쯤이야. 우린 보고다이너라고.
2: 너무 많은데
3: 도망가.
2: 모기는 최대 시속 2km로 빠르게 날 수 있대.
0: 모기밥으로 만들어주마.
2: 안키팀, 레스큐킹으로 변신해줘. 응?

0: 하면 얘들아 뭐야?
1: 응, 저건 뭐야?
0: 공격!
1: 저리 가!
2: 디스크 킹 워터 캐논 발사!
0: 꼼짝 마시지?
2: 그렇다면 레스큐 킹 프로펠러 쉴드 온! 아, 됐다! 어?
0: 공격!
3: 어? 레스큐 킹 어떡하지? 어? 이 냄새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라벤더잖아. 얘들아, 모기가 싫어하는 라벤더 꽃이야. 이거면 내쫓을 수 있어.
2: 좋았어. 레스큐 윈드 인헤일러 작동.
0: 레스큐 킹 라벤더 기름 발사.
4: 모기 퇴치 성공! 예!
5: 자, 치료 다 됐어.
6: 고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제 괜찮아.
7: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8: 언제든 우리가 도와줄게. 모기는 하나도 안 무서워.
9: 그래? 등에 뭘 그렇게 붙였어?

0: 몸으로 리듬놀이 해요.
1: 자.
0: 이게 뭐예요?
1: 이건 말이죠. 몸으로 소리 내서 연주하는 놀이예요.
2: 우와, 저도 하고 싶어요.
3: 저도요.
2: 재밌겠다.
1: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해봐요. 짝짝짝
4: 짝짝짝
1: 쿵쿵쿵
4: 쿵쿵쿵
0: 응? 별은 뭐예요?
1: 마음대로 춤을 춰요.
4: 마음대로 춤을 춰봐.
1: 짝짝쿵
4: 짝짝쿵
1: 자, 다 같이 해봐요.
4: 짝짝짝 쿵쿵쿵 마음대로 춤을 춰봐. 짝짝쿵
2: 이번엔 저부터요.
1: 드럼솔 시작.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저기 앞쪽에 보인다. 저게 로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동굴일 거야. 백스의 부하랑 땅속에서 싸울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입구가 막혔어.
1: 그리고 동굴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혔고, 그러니까 뭐가 갇혀있든 구해내야지.
2: 맞아, 알고 있어. 설령 안에 피적의 물이 있더라도 말이야.
3: 동굴에 도착했어.
0: 저 바위를 옮기려면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는데?
1: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스테고트론 합체!

0: 조금만 더. 됐어, 성공이야.
1: 제가 공룡들아, 몸 조심해.
2: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드리오사우루스들이 다 나왔어.
3: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드론을

0: 키워서 조사해볼게. 버즈 2호 출동!
1: 네 드론은 뱀한테 먹힌 거 아니었어?
0: 그랬었지. 그 후에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써볼 기회만 찾고 있었지.
2: 드론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있어?
0: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동굴 안에서 공룡 생체 신호가 잡히고 있어. 어떤 공룡일까?
3: 제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1: 조사해봐야겠네. 다이노모빌을 두 대로 나눠서 다 함께 들어가자.
3: 이럴 줄 알았어.
1: 다들 조심해.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3: 백세 아머 다이노 말하는 곳이...
4: 걱정 마, 제이미. 아머 다이노가 나오면 이 루시오님이 해결할 테니까. 아,
3: 미안한데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
5: 아, 저게 뭐야?
1: 그냥 보통 바위잖아.
5: 아, 그럼 저건?
1: 저것도 바위야.
5: 아, 저건 엄청 거대.
1: 저건 큰 바위고.
4: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 돌아가자.
0: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가 있었어. 하, 버즈 2호가 생체 신호를 잡아냈다고 잘못되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난 동굴은 별로거든.
1: 세상에나, 진짜 몰랐네.
2: 구출 과정은 전부 지켜봤어. 잘했다. 따로 보고할 내용은?
3: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0: 진짜 단순했죠. 단순하게 어둡고 무서웠어요.
3: 백스헌터의 아머다이노를 상대하는 것보단 어둡고 무서운 동굴이 낫잖아.
2: 거기에 관해선 대비 중이란다. 그때까진 백스의 공룡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야지.

0: 설마?
1: 어? 오, 이런. 방어벽이 뚫린 것 같다. 다이노스터, 당장. 어?
0: 박사님!
2: 사라졌어!
3: 무슨 일이지? 왜 사라지신 거야?
2: 홀로그램 출력 시스템이 끊긴 것 같아.
4: 걱정하지 마. 안전하셔. 지구에 너희 집에 계시니까.
0: 제이민, 빨리 확인해봐.
5: 비상 발전기는 켰지만 홀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려면 메인 파워를 가동해야 해. 이대로라면 우린 무방비 상태야. 이 와중에 퀀텀 코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0: 그건 안 되지. 퀀텀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끝이야. 오즈, 서버실을 응? 확인해줘. 루시오는 경납고로, 제이미는 휴게실로 가봐. 응? 난 연구실을 둘러볼게. 통신장치 켜두고 경계태세 유지해. 모든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알려줘.
3: 알았어! 자,
5: 흩어지자고?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구나.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오싹하고 무서운 방일 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자, 이거 봐. 먼지 한 털도 없잖아. 누구 있어? 방금 뭐였지?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0: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룡 모형도 그대로 있고. 다이노모빌 모형도 이상 없어. 잠깐! 이건 본 적 없는 모형인데?

0: 이게 뭐야? 백스의 아머 다이노잖아. 안킬로 변신. 얘들아, 나만 들려. 긴급 상황이야. 본부에 뭔가가 침입했어. 도와줘.
1: 알아. 아머 콤프 소그나투스들이야. 스테고금을 발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제발 우리 본부에서 나가줄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2: 이쪽이야, 아살로디. 경납고로 가야 해. 랩터카인 전력이 있을 거야. 우와, 또 나타났잖아. 정리해보시지. 랩터 변신. 경납고와 차량들이 전부 파괴됐어. 왜 바닥에? 설마? 이번에도 너야? 미안하지만 네 계획대로 안 될 걸.
3: 정말 사사건건 거슬리는군. 내가 퀀텀 코어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2: 랩터카부터 본부까지 다 망가뜨리다니! 당장 나와!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3: 보고 싶을 거야, 루시오. 머리 조심해.
2: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1: 괜찮아.
2: 이게 다 백스의 부하지셔. 바닥을 뚫고 나오더니 저쪽으로 갔어.
4: 뭐? 퀀텀 코어룸 쪽이잖아. 분명히 그걸 노리고 왔을 거란 말이야.
3: 빨리 가서 막아야 해. 가자.

0: 내가 해냈어.
1: 철이나, 퀀텀 코어는?
0: 네? 어, 당연히 찾았죠.
1: 잘했다. 코어는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0: 저한테 잔소리해서 좋을 건 없을걸요? 그러다 실수로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감히 나한테.
0: 그럼 이만 이제 가까이서 살펴볼까? 무사스톰 변신! 이제 내 거야.
2: 멈춰!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0: 저리 가.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난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고.
3: 잠깐만.
0: 하지만 방해한다면 좋은 꼴은 못 볼 거야.
3: 트리나?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3: 계속 트리나와 싸웠던 거였다고? 하지만 우린 같은 반 친구잖아.
4: 그것도 놀랍지만 대체 어디 간 걸까?
0: 모르겠어. 중요한 건 퀀텀 코어를 가져갔다는 거야.
5: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트리나와 블루.
3: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0: 저건
1: 제가 블루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0: 모사 탱크 변신! 위장모드 작동!
1: 블루한테 지느러미 흔들면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줬고요.
2: 그거 아니? 대왕고래들은 쉽게 친구 안 해줘.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본데?
1: 저도 블루가 좋아요. 늘 부두에서 절 기다리거든요. 블루, 많이 기다렸지? 블루, 나왔어! 블루! 블루, 거기 있어? 내 말 안 들려?
2: 아무데도 안 보이는구나. 그치만 걱정하지 마. 오는 중일 거야. 여보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어쩌지?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지난주에 채취한 코어 샘플을 한 번 더 스캔해봐야 하는데 우리 블루는 내일 만날까?
1: 알겠어요.
2: 드리나?
1: 가요.
0: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 퀀텀 포스 때문에 과거 시간대로 이동한 거야. 잠깐, 그럼 오늘이 바로...
1: 코어 스캔은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블루가 날 무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블루! 안 돼! 블루! 떠나면 안 돼, 블루! 네가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3: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거든.
1: 누구세요?
3: 난 연구원이란다. 나쁜 연구원이 고래를 해치지 않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어.
1: 그게 누군데요?
3: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지. 로라 박사라고 한단다.
0: 로라 박사는 아직 안 보여. 그럼 블루를 살릴 수 있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2: 백스 헌터의 부하가 같은 반 트리나라는 친구라고?
4: 네, 저희도 믿기 힘들었지만요.
2: 그럼 트리나를 찾아야지. 퀀텀 점프의 흔적을 남겼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저기군, 지구 825J.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구 825J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몇 년 늦게 빅뱅이 일어났어.
5: 그럼 시간이 몇 년 늦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겠네요. 잠깐, 만약 그 세계에 퀀텀 터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2: 루시오를 따라 하면 돼.
4: 응? 뭘요?
2: 루시오가 절벽에서 퀀텀 점프를 한 이후부터 연구를 해왔어. 퀀텀 에너지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말해 퀀텀 코어가 있다면 다이노모빌은 터널이 없어도 퀀텀 점프가 가능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워낙 커서 너무 자주 할 순 없지.
0: 그럼 퀀텀 코어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2: 본부에 남아있는 퀀텀 에너지를 모두 모은 후 전력 전체를 다이노모빌로 전송. 좌표는 지구 825J.

0: 다들 무사히 돌아오렴.
1: 무사스톱 변신! 블루! 블루 나야! 안 돼 블루! 내가 또 늦었나봐! 박사님? 저기서 뭐하는 거지?
2: 이런, 또 실패야? 참을 수가 없군. 곰, 코끼리, 그리고 이제 고래까지 로라의 양자역학 연구에 또 밀리게 생겼잖아. 이번 실험도 결국 시간 낭비였어. 내 기술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험 장소를 바꿔봐야겠군. 쓸모없는

0: 아니었어.
1: 블루를 해친 건 백스였어. 날 속였다니. 용서 못해.
0: 어? 뭐야?
1: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백스 헌터.
0: 뭐지?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워.
1: 다이노스톱! 로봇 탑재 준비!
2: 랩터 볼트윙 합체! 랩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3: 스테고트롭 합체! 스테고트롭 전투 준비 완료!
1: 우선 저 로봇을 멈춰 세워야 해!
2: 우린 왼쪽을 맞출게! 디나 멈춰!
1: 비켜!
2: 디나, 왜 백스를 돕는 거야?
1: 너희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비켜! 고어 없이는 못 비켜! 당장 돌려줘! 비키라고 했잖아!
0: 정말 엄청난데,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1: 백스 헌터!
2: 방금 백스 헌터라고 한 거야?
1: 디나, 제발 그만해!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우린 코어만 있으면 된다고!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가 경고했지? 숨어봤자 이젠 소용없어!
4: 대체 왜 백스 헌터를 노리는 거지? 부하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코어를 되찾는 데에 집중해야 해. 물경! 대고 해머 장착! 이해가 안 되네. 들을 맛 좀 보고 싶어?
2: 랩터 볼트 화살 발사!
5: 해머 스매시!
1: 좋아, 이제 봐주는 건 끝이야. 무사들을 공격!
5: 스테고 해머 휘두르기!
2: 랩터 볼트 공격!
1: 너흰 포기란 걸 몰라? 매번 그렇게 날 방해했지! 블루, 살아있었구나! 블루!
6: 고래잖아! 어, 근데 왜 저러지?
7: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래가 트리나를 멈추게 했어! 와! 백스 헌터의 표식이야!
8: 아파하고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6: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어?
9: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1: 상처 치료도 해야 해.
5: 나한테 맡겨. 치료 레이저 작동!
6: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5: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회복될 거야.
6: 들었지, 블루? 가서 쉬어. 또 만나자.
1: 너희가 적이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 퀀텀 코어는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해. 그걸로 백스 헌터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6: 트리나,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가...
1: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8: 트리나,
2: 됐어. 전부 다 완벽하게 충전했어.
5: 이제 어쩌지?
1: 퀀텀 터널 없이 점프를 시도해봐야지. 박사님 말씀대로.
2: 무지 간단해. 내가 전에도 했잖아.
5: 그렇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

0: 어서 가자.
1: 자, 다이너스터 출발!
2: 관통전!
3: 흥미로워지겠군.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거잖아요. 3G 통신.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0: 했는데.
1: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2: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0: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2: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0: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3: 에이, 왜 저래?
1: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0: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2: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4: 그만!
5: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6: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0: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4: 맞아요. 말도 안 돼요.
6: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7: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5: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6: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8: 네?
6: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숲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대교로 가.
2: 부탁해.
3: 얍, 얍. 얍, 얍, 얍.
4: 와, 와, 와, 와, 와, 와.
1: 이카로스 액션.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3: 아, 뭐야?
4: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2: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1: 조심해요.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1: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2: 네, 죄송해요.
5: 플리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어로보,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0: 둘 다 조심해! 피해!
1: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2: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3: 뭐야?

0: 내게 맡겨! 에어로 젠트 액션! 에어로 반전! 에어로 젠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응? 하!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타이어 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안 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웃으면 좋아.
1: 숙제 너무 어려워. 누가 도와줘. 도와줘요.
0: 아빠!
2: 내 기타 줄이 어디 갔지?
3: 무슨 업데이트가 하루 종일 걸리냐고.
4: 마지막 조각 안 돼!
5: 티스! 분위기 왜 이리 심각해?
1: 삶이 힘들어. 웃음이 사라졌어.
6: 그럼 우리가 웃음을 되찾아주는 건 어때?
0: 좋아! 역시 웃는 게 최고지!

0: 그래, 이거야. 무서워, 바비. 웃음 배달 완료.
1: 고맙다, 티씨.
2: 그래, 다들 웃음이 필요했어.
0: 그럼 이제 제 숙제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1: 그래, 티씨. 어디 보자. 응?
0: 어우. 달려봐. 준비됐어? 당연히 준비됐지. 달려, 달려. 예. 아파. 왜 그래? 나 옆구리가 너무 아파.
3: 와,
0: 티씨, 엄살 좀 그만 부려. 내일 진짜 경기란 말이야. 그렇게 멈추면 안 돼. 하지만 진짜로 옆구리가 아프다니까.
3: 조금.
0: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계속 달리면 아프지 않고 기쁨만 있어. 안녕, 티씨.
4: 긴장돼?
0: 티씨,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4: 걱정하지 마. 넌 1등 할 수 있어. 코리가 말한 것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면 기쁨만 있을걸?
0: 저기 온다! 달려! 달려!

우주에서 노는 101가지 방법? 물방울 탁구, 무한 공중회전, 손 안 대고 밥 먹기라고? 이름하여 중력 컨트롤러. 시작해볼까? 시공간의 공률 데이터와 중력파의 자기장 데이터를 중력 방정식에 대입하면 하, 좋아, 계산 완료. 오, 예.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하고도 놀라운 한 걸음이 바로 이곳 내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0: 자, 완성! 시험해볼까?
1: 제군들! 가능한 많은 식량을 확보하도록!
2: 네, 캡틴! 보따리가 작으니까 이건 내 뱃속에.
0: 난 바로 중력을 지배하는 자. 자, 이거 받아라!
1: 뭐야! 음식들의 반란이다! 어, 잡아라!
3: 캡틴 어지러워요!
1: 위험이다! 제군들, 후퇴하라!
0: 이놈께서 또 엄청난 걸 만들어버렸잖아! 짜잔! 나의 13,407번째 발명품, 중력 컨트롤러!
4: 중력 뭐? 그게 뭔데?
0: 자네, 한번 체험해보겠나?

0: 이것이 바로 무중력의 세계.
1: 우와, 무중력 좋아.

0: 아유, 눈 버릴 뻔했잖아.
1: 이제 우리 겁니다.
2: 마음껏 식량을 차지하시죠.
3: 뭐? 거기 서지 못해, 이 도둑쟤들!
1: 장전!
3: 이 좀도둑들 잡히면 가만 안 둬!
4: 갔다!
2: 맛 좀 봐라!
4: 잡았다!
1: 이제 내 차례다!
2: 잠깐만! 안 돼! 조린카!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이거 큰일 났는데 이대로 가다가 정확히 12분 19초 후엔 도시 전체가 날아갈 거야.
5: 뭐? 안 돼!
4: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5: 저 요망한 장치를 만든 건 자네들 아닌가?
3: 그걸 부숴버린 건 너희잖아. 아직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야. 양쪽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어.

0: 당장 5대 영양소를 확보한다.
1: 대장.

0: 다람쥐 버거?
1: 어? 어! 너 그거 설마 다람쥐 버거야?
2: 어, 왜?
1: 어떻게 다람쥐 버거를 먹어?
2: 왜 안 돼?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잖아.
1: 어?
3: 요즘 이거 많이들 먹던데 뭐 어때? 나도 한 입만. 말도 안 돼! 다람쥐가 얼마나 귀여운데! 너네 하늘다람쥐 못 봤어?
2: 송아지랑 아기 돼지도 귀엽거든. 너네 집에서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 안 먹냐?
3: 소고기, 돼지고기랑은 다르지. 걔는 먹기 위해 키우는 거잖아.
4: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0: 워워, 다들 진정하라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다람쥐 버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근데 뭔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 근데 다람쥐는 안 익숙한데 먹는 거면 난 조금 꺼릴 것 같긴 해, 나는.
6: 나도.
7: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살짝 다람쥐 버거를 먹긴 좀 힘들 것 같아.
5: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마, 너 다람쥐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래도.
6: 자기 취향이 있는 것 같아.
8: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진짜 없이 살았으면은 먹었을 거잖아, 다들.
6: 어, 맞아. 다 사냥해서 먹어.
8: 그 시점으로 가면은 나는 먹을 것 같고, 그냥 내 1인칭 시점으로 봐도 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니까 먹어보고.
6: 나는 안 먹어보고 싶어. 왜냐면은 다람쥐는 그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아니고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이잖아. 걔가 없어지면은 걔를 잡아먹거나 걔가 먹는 동식물들이 갑자기 대량 발생하거나 멸종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나는 다람쥐 먹으러 안 먹었으면 좋겠어.
8: 돼지나 소는 뭐 자연의 일원이 아니야?
5: 돼지나 소도 불쌍해.
8: 걔네들도 자연의 일원인데 우린 먹잖아. 응. 왜냐? 우리는 가축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먹으니까.
6: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들도 지금 먹고 있잖아. 근데 다람쥐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거.
9: 근데 우리가 돼지랑 소랑 닭이랑 다 먹잖아.
5: 응.
9: 그치? 응. 나 다람쥐를 왜 못 먹어? 다람쥐도 먹을 수 있잖아.
6: 먹고 안 먹는 거는 자유인데, 내가 말했듯이 다람쥐도 그거 생태계의 한 일원인데,
8: 어차피 생태계는 균형이 이미 다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먹든 안 먹든 자연은 알아서 잘 흘러가. 인간이 없을 시절에도 식물은 다 자라서 알아서 살고 있었잖아.
5: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도해 보면 몇 억 명이 넘을 텐데 다람쥐는 멸종되지 않을까, 그러면?
7: 응, 그리고 아니, 나도 돼지는 좀 크잖아, 다람쥐보다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죽이고 만들 수 있는 햄버거는 한 몇 개 정도는 되는데 응, 그 정도는 되는데 다람쥐 한 마리는 커봤자 한 이만하잖아.
5: 이만?
7: 응. 그러면 다람쥐를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거니까.

0: 나는 많이는 안 먹을 것 같아.
1: 아니, 근데 자연에서 돼지도 번식을 하고 닭도 번식을 하고 뭐 모든 동물들이 다 번식을 하잖아.
2: 달팽이도 그렇고.
1: 근데 사람쥐는 번식을 못 하겠어? 아니잖아.
2: 응, 할수 있지. 할수
1: 계속.
3: 있지. 근데 우리가 많이 잡아가면은
2: 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3: 응,
0: 그렇지. 독도에 그 바다 있잖아.
4: 강치.
0: 강치. 강치도 원래 많았는데
2: 이제 아예
0: 그 끝이
2: 멸종됐지.
0: 완전 멸종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람쥐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 근데 강치는 독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2: 맞아.
1: 근데 다람쥐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고 많잖아.
2: 그냥 전
3: 그러니까.
2: 세계에 있는 거지.
3: 그치, 그치.
2: 근데 동물원에서도 다람쥐를 봤는데, 나 생각 한 번만 해도 될까?
5: 근데 내가 말할 게 있는데,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 아니, 사람들이 자연에서 뛰어다니면서, 와, 다람쥐다! 야, 잡았다! 야, 패티 만들어야 된다! 이러겠냐? 키우겠지. 키워서
1: 키우고
5: 만들겠지.
1: 번식을 해가지고.
5: 키우고 번식을 시켜서 만드는 거지. 자연에서 뛰어다니면서 만드는 거랑 다른 거지. 다람쥐 같은 것도 그냥 한 마리 정도만 잡아와서, 한두 마리 정도만 잡아와서, 번식 해가지고
1: 그러면 점점
5: 가축화를 시키면 되지.
1: 늘어나는 거지. 아니, 근데 아까 번식을 계속 한다고 했잖아. 사람들도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하고, 그치? 두번 이상을 하면은.
5: 이혼하고
1: 근데
5: 다시
1: 할수
0: 이혼하고
1: 있잖아.
0: 재혼해.
1: 근데 애들아, 이 얘기로 넘어가면
0: 이혼하고
1: 돼.
0: 재혼해.
1: 왜 웃으세요?
3: 결혼으로 넘어가면 돼.
1: 웃기세요?
5: 자연에서 애들은 알아서 뿌뿌뿌뿌 해가지고 일단 애들을 낳고 일단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생물은 다 양식을 할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걔네들은 진작 멸종했어야 돼.
3: 근데 내가 민준이 형 말을 들었는데 동물들을 가두고 그거 양식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안 좋은 걸 날, 안 좋은 알이나 새끼를 낳을 것 같아.
5: 풀어놓고 키우면 되잖아. 몽블랑 같은 데에서도 엄청 크게 우리 만들어놓고 막 뛰어놀게 하면서 키우잖아.
0: 있잖아, 그. 옛날에는 뭔가 소나 돼지나 주변에서 구하기가 좀 쉬웠잖아. 그래도 다른 동물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친숙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낳은
1: 돼지랑 소랑 닭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 발견되는 동물들이잖아.
2: 쉽게 발견할 수 있지.
5: 내 생각은 완전 너희들이랑 완전 다른데, 우리는 이제 걔네들한테서 단백질을 얻고 영양분을 얻잖아.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크면은 걔를 한 마리 잡았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커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몸집이 크거나 잡기 쉽거나 이런 애들을 이제 추려서 잡고 다녔겠지. 뭐소 같은 건 우유도 짜고 밭도 뛰어다니게 만들고 똥도 싸면서 거름도 만들고 맛있고 쓸 용도가 많고 흔하고 훨씬 효율 있는 녀석들이 이제 우리가 양식을 시킨 거지.
1: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다람쥐는 고기 말고는 거의 쓸 데가 없잖아.
5: 쓸데가 없긴 뭐가 없어.
1: 다람쥐도 쓸 데가 있어.
3: 그리고 너무 잔인하긴 한데 다람쥐 털도 쓸수 있고 뭐 장갑이나 그런 걸로.
5: 그렇게 따지면
1: 다람쥐가
5: 지구에서 가장 쓸데없는 동물이
1: 배추.
5: 인간이긴 해. 그냥 똥 싸고 트름하는 거밖에 없어.
0: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도 살아있는 건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5: 너네들은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3: 나는 그렇게 생각해. 먹이 사슬이니까.
5: 아니, 봐봐. 동물이 배고파서 저 동물을 먹으려 해. 그럼 그걸 먹었어. 그럼 걔를 먹을 권리 있어?
1: 응.
5: 있지. 그럼 그 동물이 우리라고 생각해 봐. 먹을 권리 있지.
0: 호랑이들도 그냥 자기 그냥 야생 동물이잖아.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죽이고 먹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은 좀 많은데 채소가 그걸 다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죽여서 먹을 권리가 있긴 있다고 생각해.
3: 예를 들어 주말에 보쌈을 시켜 먹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은

0: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아도 내가 많이 먹으면은 그 많이 먹었으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책임도 있을 것 같기는 해.
1: 근데 책임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돼지를 죽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2: 먹는 사람들은 그냥 파는 거 먹었을 뿐이잖아. 그걸 자른 사람이나 나나 책임은 딱히 없지 않나? 돈 벌려고 한 거잖아. 살려고 한 거잖아.
0: 돈을 줬다고 해서 동물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잖아. 하늘나라 간 동물들한테 돈이 되는 게
3: 하늘나라
0: 아니고.
3: 가는데 돈 주면 뭐해?
0: 그렇지. 그 주는 게 아니고 그판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2: 어차피 삶은 자급자족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는 다른.
4: 강아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5: 아니, 아니, 아니.
4: 내가 강아지.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강아지는 약간 반려동물로도 많이 키우고, 사람들이.
6: 강아지. 난 먹을 거야.
2: 반대로 생각해보자. 돼지와 소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강아지를 가축으로 키우면은 넌 먹을 거야?
4: 아니.
2: 왜?
4: 강아지는 그 정이 많으니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우리한테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안 먹을 것 같아.
2: 돼지랑 소도 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4: 응. 근데 내 입장이잖아 이건.
2: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먹는 고기와 반려동물이랑 사람들의 커트라인이 확실히 있긴 하네.

0: 양말 하나. 응, 뭔가 부족해. 이, 빨리 와서 내가 주운 것 좀. 어? 이, 신발 하나. 이번에 또 뭐가 없지? 이러면 알 거야. 이.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내가 못 찾을게.
1: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아! 너도 신어봐.
0: 내게 아니었어. 이건 네 신발이야. 짝이 딱 맞잖아.
1: 꼭 친구처럼.
0: 꼭 친구처럼.
1: 이, 이, 양말 두 개. 또 이, 이, 신발 두 개. 신발이 한 켤레가 되었네. 하나, 둘, 하나, 둘. 야호! 이건 춤추는 신발이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

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시간이란 뭘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1: 세네카의 말에 따르면 삶이 짧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린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죠. 만약 제가 10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와 사랑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지금하고는 다를 겁니다. 언젠간 저도 죽겠죠.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후대에 꼭 남겨야 할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0: 심장이 처음 뛰는 순간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하죠. 처음엔 느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실 5살이든 50살이든 한 해의 길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체감하는 시간은 크게 달라지죠.
1: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건 뇌에 깊이 각인돼서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온통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던 시절은 유독 길게 느껴지죠. 반면에 해가 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와 시간 인지는 여러 면에서 상대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겁니다.
0: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훗날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2: 다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자, 이 방정식 좀 보세요.
0: 식과나 강의실에선 시간이 더디게 흐르지만 아름다운 여인 곁에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죠. 결국 시간이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겁니다.
1: 있잖아, 혹시 이따가 잠깐 산책할래?
3: 처음엔 그렇게 크고 넓게 느껴졌던 세상이 어느 순간 점점 좁아집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0: 줄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 시절엔 더디게 흐르다가 한창 바쁘게 살아가는 시절엔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죠. 시간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느려지죠.
1: 언뜻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으니 말이죠. 이곳 하리 천문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파콤 델바는 세슘 원자 시계를 다룹니다. 이 시계는 보안이 철저한 방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죠. 시계에는 규칙적인 진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자 시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세슘 원자가 두 에너지 상태 사이를 오갈 때 나타나는 주파수죠. 이 상태 변화는 마이크로파를 가할 때 일어나는데 아주 정밀한 주파수에서만 원자는 비로소 에너지 상태를 바꿉니다. 세슘의 경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주파수는 놀랍게도 1초에 무려 91억 9,263만 1,770번에 달합니다. 3억 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원자 시계가 허용하는 오차는 단 1초에 불과하죠.
2: 이런 원자 시계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가동 중인 원자 시계는 10개에서 15개 정도죠. 그중 매달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 대여섯 개에 불과합니다. 여기 파리 천문대엔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밀도가 낮은 시계들도 있는데 정밀한 시계에 오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조시계 역할을 하는 거죠.
1: 지구상의 모든 원자시계를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원자시계에 의해 세계 표준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탄생한 시간이 지구 어느 곳에서나 같은 박자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리듬이 우리 인간의 리듬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이를 처음 증명한 사람은 1962년 프랑스의 학자 미셸 시프리였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빙하 동굴에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보내기로 합니다. 지하 130m, 외부와 단절된 채로 시계 없이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3: 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우리 몸에 24시간 이상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생체 시계는 24시간에 거의 딱 맞게 맞춰져 있죠. 하지만 시계나 햇빛이 없는 지하에선 달라집니다. 낮과 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몸속의 생체 시계만으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죠.
1: 시프르는 오로지 잠들고 깨어나는 시간만을 기록하며 흐르는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그렇게 58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온 팀은 겨우 25일이 흐른 줄만 알았죠. 시프르와 동료들의 시간은 시계와 달력보다 훨씬 느리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3: 지금까지는 밤낮의 변화가 인간의 리듬을 만든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 몸 안에 이미 고유한 시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1: 당시 첫걸음을 내딛던 새로운 학문의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시간적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 바로 시간 생물학의 탄생이었죠. 제네바의 수면 실험실. 한 실험 참가자가 밤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이미 우리 시대에 흔한 현상이 됐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순환 덕분에 우리 몸속의 생체 리듬, 즉 생체 시계는 매일 새롭게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 섬세한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죠. 인공 조명으로 가득한 현대 세계에서 우린 어느새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잠자리에 누우면 수면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엔 몸속 리듬에 맞춰진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 외부 신호들에 의해 맞춰지는데 사회생활이나 식사시간 그리고 빛이 그 역할을 하죠.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고 잔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는 빛이 나오죠. 그 빛이 생체 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1: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린 뇌파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수면 단계를 거치죠. 그중 REM 수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이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휴대전화 신호가 이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인지를 비롯해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죠.
0: 시간을 인지하는 건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려고 할 때 우린 결국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시간과 수면의 연결고리입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이 제대로 쌓이고 그래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1: 인간의 삶처럼 지구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더없이 느리게 느껴지죠. 인류 초창기의 삶은 자연의 순환이 결정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돌고 돌면서 삶의 리듬을 만들었죠. 최초의 농경사회에서 파종과 수확은 일상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하나로 맞물린 삶이었죠.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무덤에 새긴 그림들은 순간을 담아내려는 시도였죠.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의 순환을 남기려 한 겁니다. 그들이 아는 계절은 단 세 개뿐이었습니다. 범람으로 시작, 파종과 수확으로 이어지는 한 해였죠. 이집트인들은 일찍부터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날을 음력으로 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 각각의 원은 한 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파라오 제국의 달력이 이것만은 아니었죠.
2: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대 초에 시민력이라 불리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1년은 360일로 되어 있고 30일짜리 12달로 구성된 달력이었죠. 거기에 5일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한 해 끝에 덧붙인 날들이죠. 실제 태양력 길이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달력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1: 하지만 신들에게 바친 이 추가 날에도 불구하고 달력은 차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2: 윤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달력은 실제 계절과 조금씩 어긋날 수밖에 없었죠.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알았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1: 하지만 날짜 체계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날짜는 파라오의 제위 연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 목록에서 각각의 타원형 문양은 서로 다른 파라오를 나타냅니다. 즉위하면 1년으로 시작해 사망하는 해에 끝나고 그 후엔 새 파라오의 1년이 다시 시작됐죠. 일부 신전의 천장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력은 하루 단위로만 날짜를 셀 수 있었죠. 결국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3세기에 윤년을 도입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정확한 1년의 길이가 365일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5시간 48분 46초, 하루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0: 고대 중국에서 우주의 질서는 하늘만이 아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죠. 그 중에서도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관측했던 놀라운 흔적이 중국 산시성에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사제들은 이 거대한 장치를 사용했죠. 정교하게 배열된 이 기둥 구조물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기둥 사이의 틈으로는 일출을 관측했죠. 고고학자들은 타옷이라 불리는 이 유적지가 중국 최초 수도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이 구조물의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부채꼴로 배열된 기둥들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저희가 컴퓨터로 재현한 지점은 원형 관측대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4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 구조물이 천문대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됐죠.
0: 4100년 전, 계절과 달에 따라 태양은 서로 다른 돌기둥 사이로 떠올랐죠. 가장 바깥쪽에서는 동지와 하지를 관측했고, 나머지 달엔 일출 위치가 돌기둥 틈새를 규칙적으로 이동했습니다.
2: 현재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은 태양의 움직임으로 시간의 리듬을 읽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달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입니다. 태양력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엔 중국과 서양 모두에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을 썼죠. 달의 변화가 훨씬 관찰하기 쉬웠으니까요.
0: 달이 차고 기우는 한 주기는 약 29일.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변화였죠. 많은 고대 문명들이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음력을 만들었고 축제 날짜를 정할 때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2: 바다에 의존하는 문화권에선 달의 주기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달이 조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겨울이 온화하고 설이 걱정이 없는 지중해 문명은 우리 농경 문명하고는 다르죠. 농경 문명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0: 무엇을, 어디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심느냐가 한 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작물을 너무 일찍 심으면 늦서리에 그대로 얼어 죽을 수 있죠. 또 너무 늦게 심으면 제대로 익지 않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 파종의 최적 시기가 불과 4, 5일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이 시기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부분은 오랜 농경국가이자 농경문명입니다. 농업의 핵심은 바로 농사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달력이야말로 농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0: 타옷이 천문대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 오늘날 GPS에 의한 관리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했죠. 한편 중국 서쪽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을 이용한 정밀한 시간 측정이 훨씬 나중에야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3: 기원전 3세기는 시간 측정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기원전 263년 집정관 메살라가 카타니아에서 시계를 가져와 로마 시민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세워진 최초의 시계

0: 되었죠. 이때부터 로마는 그리스와 헬레니즘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시계부터 물시계까지 새로운 시간 측정 방식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대개혁이 찾아옵니다.
1: 기원전 46년 카이사르가 승전 열기로 가득한 로마로 귀환합니다. 이집트 정복을 비롯한 수많은 승리를 저축하는 대선 행진이 거리를 메웠죠.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였던 복잡한 로마 달력을 이집트의 개선된 태양력으로 과감히 교체한 거죠. 역사는 이를 위대한 율리우스력 개혁으로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4년마다 윤년이 생겨났죠.
0: 그야말로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두 가지 필요에 부응한 정말 혁신적인 개혁이었죠. 바로 이 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업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뒤죽박죽이었던 시간 체계를 바로잡은 겁니다. 그리스 각지에서 가져온 물시계나 해시계들은 로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로마 본토는 물론 정복한 도시들까지 함께 쓸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로 치면 재정적,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니까 노동자나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계산할 수 있게 됐죠.
1: 카이사르가 이 개혁을 단행하기 전 로마인들은 복잡한 계산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 해의 길이가 355일, 377일, 378일로 불규칙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2: 어서 출발하셔야 해요.
1: 달력의 날짜를 표시하는 것조차 헷갈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는 건 로마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문화가 의례 그렇듯 운 좋은 날과 불길한 날이 따로 있었고 로마인들은 매달 적어도 사흘을 불길한 날로 여겼죠.
3: 금방 다녀오겠어.
1: 그런 날엔 만사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0: 플라우투스의 희곡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시간을 처음 발견하고 해시계를 세워 내 하루를 비참한 조각들로 쪼개버린 자들에게 신들의 저주가 내리길. 또 이렇게 말하죠. 어렸을 땐 배꼽 시계가 최고의 시계였어. 언제 밥을 먹어야 할지 아주 정확히 알려줬거든. 그런데 이젠 해시계가 허락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참 기막힐 노릇이군. 그리고 이럽니다. 요즘 로마는 해시계 천지인데 사람들은 굶주림에 쪼그라들어 기어다닌다니까.
1: 완고한 원로원 의원 카토 역시 새로운 시간 측정 방식을 경멸했습니다. 군인과 농부의 나라라면 해만 보고도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죠. 오늘날 시간 측정은 농업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위성은 원자시계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시각을 끊임없이 전송하죠. 덕분에 GPS 기반 작물 관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젠 계절의 제약에서도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수직 농업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아 일반 온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자연과 시간의 순환을 거스르려는 시도에 대가가 따릅니다.
2: 인간은 후대의 지식을 남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책을 쓰고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1600년대 갈릴레이부터 오늘날의 과학자들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현재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데 서툽니다. 특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의 장기적인 결과를 위해 지금 당장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죠.
1: 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화석연료 연소를 비롯한 인간 활동이 불러온 지구온난화 문제죠. 인간이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듯 느리게 움직이죠.

0: 시간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열망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은 문화마다 제각각이죠.
1: 전통적인 중국과 서양의 시간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중국의 시간 개념은 매우 세속적이지만 반면 서양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시간을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 말은 삶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알지 못하는 막연한 내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0: 하지만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11세기 송나라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임무를 수송에게 맡겼죠. 황실의 고위 관료이자 학자였던 그는 물시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이로운 발명품으로 전해지죠. 보건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수송이 남긴 또 하나의 업적 덕분입니다. 바로 신의상법요. 63장의 도면으로 이루어진 설계 도감이죠. 이 책엔 높이 12m에 달했던 시계탑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 아니,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송의 시계탑을 세계 최초의 천문대로 보고 있죠. 날씨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대와 다를 바 없죠. 수송은 아마 세 가지 세계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와 가장 거대한 물시계를 발명했고, 또 후대를 위해 가장 정밀한 도면을 남겼죠. 수송이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로서 수많은 발명품을 남긴 인물이니까요. 수송도 마찬가지였죠.
1: 시계는 크기가 같은 수많은 물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통이 채워지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시계가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었죠. 수송의 탁월한 발명품은 구동 바퀴의 탈진기입니다. 물을 일정한 리듬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죠.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흘려보내는 이 구조 덕분에 시간은 오차 없이 일정하게 흐릅니다. 나무로 된 158개의 관리 모양 인형이 시와 분을 알려주죠. 하지만 수송의 걸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지 겨우 32년 만에 국방 세력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말았죠. 이 복원품은 위대한 발명가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인류의 열망을 보여주죠. 비록 똑같은 1분 1초도 저마다 다르게 느끼지만 말입니다.

0: 시간이 아주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영장 바닥에 빛이 굴절되는 게 신기해서 빠져들었죠. 여러 색깔의 빛이 물결치듯 퍼져나오는데 전 거기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물 밖에 나오니 누가 그러더군요. 마리옹 3분이나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죠. 그게 바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연구한 현상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땐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른다는 거죠.
1: 즉, 환경이 흥미로울수록 더 오래 물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온이 시간 감각을 바꾼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전문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열이 날 때 생체 시계가 빨라진다면 극도로 추울 땐 생체 시계가 느려져야 하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량의 얼음물을 준비합니다. 스태프들은 드라이슈트 잠수복을 착용합니다. 얼음물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끄떡없이 버틸 수 있죠. 실험 참가자 라르스는 일반 외슈트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물에 젖고 추위에 노출되겠죠. 라르스만 이 실험의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 입수합니다. 수온은 영상 3도, 거의 영하에 가깝죠. 라르스는 처음엔 추위로 팔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0시간이 넘는 다이빙 경력을 가진 베테랑 다이버죠. 시간이 흐른 후

0: 31분이 지나서야 라르스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제 시간 감각을 확인할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3분을 소리내서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3, 54, 55, 56, 57, 58, 59, 60, 1, 2,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5, 56, 57, 58, 59, 60.
1: 라르스, 방금 3분을 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분 43초였어요.
2: 그렇군요.
0: 다시 말해, 시간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죠. 또한 지구의 역사를 보면 시간을 헤아리는 일도 얼마나 상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아일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어셔는 지구의 나이를 밝히려는 집념에 사로잡혔죠. 그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창세기엔 인류 초창기 인물들의 수명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죠. 아담은 950세, 노아는 930세, 또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였습니다. 어셔는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 천지창조의 날을 계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이었죠.
3: 이럴 때 내 발굽이 전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믿거든. 그걸 당신 카메라로 좀 증명해 주시오. 할 수 있겠소?
4: 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0: 두 사람은 합의했고, 이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머이브릿지는 카메라 24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세우고 각각의 셔터에 가는 철사를 연결했습니다. 말이 달려오면 순서대로 셔터가 작동하는 구조였죠. 증명이 가능한 일인지는 현상실에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 한 대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죠. 사흘 후 한 기자는 머이브릿지의 업적이 전화와 축음기의 발명에 버금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영사기를 사진 한 장 한 장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었죠. 머이브릿지와 같은 사람들 덕분에 19세기 말부터 우린 언제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영상들은 순간을 포착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결코 갈 수 없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순간들을 눈앞에 펼쳐보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우린 뇌의 능력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배운 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0: 일을 하죠. 신경과학자로서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란 겁니다. 그게 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뇌는 예측기계이자 시간기계니까요.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무려 4만 년 전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동물 앞에 새겨진 점과 기호들이 일종의 달력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죠. 당시에도 이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던 겁니다. 특정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벽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죠.
0: 동시에 이건 엄청난 충격이기도 했을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내다볼 수 있다는 건 초기 인류에게 저주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린 결국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요.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죽음을 모르기에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이나 영적인 믿음, 또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함께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1: 신앙과 시간이 이토록 선명하게 맞닿아 있는 곳도 드물 겁니다. 이슬람교 최대의 성지 메카가 바로 그런 곳이죠. 21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계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네 개의 시계판은 각각의 지름이 43m에 달합니다. 최대 8km 밖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계죠. 시간을 발견해온 인류의 역사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상징은 없을 겁니다. 이제 시간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죠. 영원을 향한 믿음이 깃든 이곳에서 시간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순삭 일상 반찬. 손질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강하고 저렴한 볶음 반찬을 소개한다. 깻잎순의 향긋함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매력적인 깻잎순 볶음밥.

0: 우리 집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어묵볶음. 제철 가지와 만났다. 단짠단짠 입맛 사는 양념에 휘리릭 볶아 만드는 가지 어묵볶음까지. 혼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아, 셰프님 잘 부탁드려요.
2: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러게요. 아, 또 이렇게 젊은 셰프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맛있는 네.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셰프님이 알려주신 이 깻잎 순 볶음 다들 한 번쯤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소한 맛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깻잎순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들었어요.
2: 요즘 나오는 해채소 중에 네. 깻잎순은 고소하고 향긋해서 네. 귀찮아도 꼭 챙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깻잎순과 볶을 때는 식용유하고 들기름 네. 그리고 양념에서는 들기름, 식용유, 어간장, 네. 다진파, 다진 마늘 그리고 마무리로 들깨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1: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네. 깻잎의 향과 들깨가루가 고소할 것 같은데요. 네. 깻잎의 향이 가득 담겨있는 반찬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순 볶음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깻잎순?
2: 깻잎순은 우선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긴 줄기 부분이나 네. 이렇게 더러운 잎 부분을 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1: 깻잎순은 깻잎하고 달리 조금 더 부드러운 거죠? 아직 액이.
2: 네, 연한 잎인데 예? 깻잎순만의 네. 향긋하고 고소한 그 향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맞아요. 사실 고기 먹을 때 깻잎 많이 싸먹는데 네. 저희 엄마는 이 깻잎순으로 반찬을 몇 번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향이 좋더라고요.
2: 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깻잎순 반찬을 많이 즐겨 먹었는데요. 예?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씹을수록 또 고소하고 네. 담백한 맛도 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많이 알죠?
2: 네. 예.
1: 자, 이렇게.
2: 이렇게 하면 손질을 다 하고요. 깻잎순은 예. 보통 한 15초 정도에 예.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1: 가볼까요? 네.
2: 그대로 한 250g 정도 되는 예. 깻잎순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15초 정도 데치시면 양이 네. 그만큼 이렇게,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은 예. 확 줄어들거든요.
1: 물론 깻잎순은 그냥 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맛있지만 네. 15초 정도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2: 좀 더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이유도 있고요. 예? 우리가 질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리고 줄기가 약간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네. 15초 정도 데치고 나면
2: 그 억센 부분이 줄기가 예?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오.
1: 지금 깻잎향 엄청나게 올라와요. 네. 15초 됐고요. 네.
2: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깻잎순을 너무 오래 데치시면 네. 그 깻잎 향도 없어지고 또 식감이 너무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1: 맞아요.
2: 이렇게 바로 얼음물에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잔열기에 바로 네. 찬물에 세척하시는 것보다 얼음물에 금방 바로 이렇게 열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깻잎 향 너무 좋고 색감도 아직 유지했고 많이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드나요?
2: 아니요, 이 상태에서 네. 바로 열기만 식혀주시고 네. 물기를 가볍게 짜주시면 되는데요.
1: 네. 그래서 근데 물기 짤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2: 네, 너무 예. 많이 물기를 제거해 주셔도 네.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살짝 이렇게
1: 살짝
2: 네, 면보에 제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1: 저희도 면보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손을 이용해서
2: 네 너무,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1: 너무 진이기지 말고
2: 네네 그 안에도 우리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자, 아까보다 양이 많이 네, 줄었어요.
2: 많이 줄었죠. 그래서
1: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펼쳐 놓으면 양이 네. 꽤 될 것 같아서
2: 그리고 여기에 네.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1: 바로요.
2: 어간장 네.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1: 어간장 진짜 오랜만인데. 네. 자, 어간장과 일반 간장의 차이 좀 뭘까요?
2: 어간장은 일반 액젓으로 만든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유의 감칠맛도 있고 네. 약간의 비린 맛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풍미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본연의 색깔이 어간장은 약하기 때문에 예. 나물 무침을 할 때 색깔이 잘 이쁘게 잘 날 수 있습니다.
1: 색 낼 때도 좋을 것 같네요.
2: 그다음에 들기름. 예.

0: 다진 파,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매실청. 네.
1: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깻잎순을 네.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네. 네, 조물조물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1: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물도 잘 묻혀먹고 네. 막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0: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지금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네. 이렇게 씹히는 맛을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면 저도 그래요. 조금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0: 그러면 마늘즙이나 다진 그 파를 네. 즙을 내셔가지고 향신즙을 넣어주시면은 씹는 감도 좀 더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늘이 넣는 게 좋아요.
1: 취향에 따라.
0: 네네. 예.
1: 아무래도 이제 이 깻잎순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렇게 펼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돼요.
1: 털면서. 네.
0: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예. 볶는 과정이 있는데요.
1: 자,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네.
0: 깻잎순을 볶을 때 예. 처음부터 센 불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약불에서 천천히.
1: 약불에서.
0: 볶으실 거군요. 이제 들기름. 네. 그 다음에 식용유. 네. 뭐 1대1로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는 네. 한 두 배 정도 식용유를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1: 네. 1대2. 네.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뭔가요?
0: 간이 배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볶으면서 좀 물러지게끔 하는 부드럽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거기서 왜냐하면 볶으면서 여기에 있는 깻잎순에 있는 수분도 나오고 예? 마지막에 또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잘 간이 배어지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1: 맞아요. 네. 우리가 뭐 고기나 쌈싸 먹을 때 이 네. 깻잎에 약간 그 씹히는 감이 좋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물로 했을 때는 네. 너무 식감이 너무 딱딱할 수
0: 질겨 억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약간 기름을 넣고 살살 수분해서 볶아주는 거예요.
1: 네. 부드럽게. 네.
0: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맛있는 양념까지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네. 아까 말씀했던 대로 네. 센 불에 아니고 네. 약불에 그러면은 이 깻잎순에 있는 물이 네. 점점 나오면서 네. 잘 양념이 배이거든요.
1: 이 어간장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대단한 양념이 들어간 것처럼.
0: 요즘에는 어간장이 시판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할 때는 예. 한 봉지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아주 서민 재료 중에 좋은 값싼 재료죠.
1: 맞아요. 경제적인.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0: 여기서 15분에서 20분을 절여 두실 거거든요. 네.
1: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절여둔 가지가 여기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씹어보면 되니까 네. 물기가 싹 빠지면서 약간 쫄깃쫄깃해졌어요. 네.
0: 여기 가지가 거의 전체 함량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삼투압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져서 네. 이 특유의 가지 어묵볶음이 나옵니다.
1: 자, 이렇게 가지를 이제 저희가 물기를 조금 빼고 네. 절인 상태에서 그냥 둘게요, 지금은. 네. 자, 그럼 이제 어묵을 한번 손질해 볼까요?
0: 자, 어묵은 예. 탄 어묵 한 50g이나 100g 정도 준비하시고요. 예.
1: 어묵 정말 맛있겠어요. 네. 어린이집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 크기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자, 끝에는 살짝 제가 치고.
1: 사실 가지만 들어갔으면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어묵까지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하고 네.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 두겠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어묵까지 준비를 했고 이러면 이제 주재료들은 손질이 끝났습니다.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맛간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맛간장? 네. 자, 일단 끓이면서 제가 맛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갈까요?
0: 네. 이렇게.
1: 아니, 아까는 어간장을 또 쓰시더니 네. 오늘은 또 맛간장을 지금은 네. 하신다고 해요.
0: 왜냐면 가지나 이제 어묵은 예. 평범하지만은 예. 이 양념을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예.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맛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맛간장 이거 뭐죠 이거는?
0: 이 양조간장 일반 간장이죠. 그래서 넣으시고
1: 양조간장 넣으시고 네
0: 그다음에 조청 예. 정도.
1: 만약에 조청 없으면 뭐 넣으면 돼요?
0: 그냥 올리고당이나 꿀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1: 자, 조청 넣고. 근데 셰프님, 네. 그냥 간장하고 맛간장의 차이는 뭐예요?

0: 맛간장은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서 한번 끓여놓은 한 스푼 끓여놓은 걸 이제 맛간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 가지 양념을 하기 좀 불편하실 때 네. 맛간장으로 버무리시거나 뭐 맛을 낼 때 네. 간편하게 내기 위한 손쉽게 끓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1: 맛을 쉽게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흑설탕 제가 넣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 청주.
1: 청주 좀 넣고. 이렇게 막간장 만들어두면 요리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0: 수월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통후추.
1: 네.
0: 통후추 넣으시고 한 스푼 끓이도록 할게요.
1: 네. 태부님, 네. 근데 아까 이 채소물 저희가 만들어뒀는데 이건 네.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0: 채소물은 같이 한번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1: 아, 맛간장 할 때? 네. 그럼 더욱더 맛이 좋아지겠네요.
0: 네, 일단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네. 채소물은 여러 가지 집에 있으신 뭐 양파나 네. 뭐 사과,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다시마 뭐 여러 가지 육수를 낼 수 있는 육수를 네.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넣어주시면은 맛있는 맛간장이 나옵니다.
1: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0: 한 여기서 한 스푼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반이 졸여지시면요. 예. 이제 불을 끄시고요. 뭐 밀폐 용기나 유리병에 담으셔가지고 예. 냉장고에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예.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이 맛간장의 향이 너무 좋아요.
0: 네.
1: 굉장히 또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장은 또 두고 맛간장은
0: 네.
1: 다른 재료들로 이제 우리 또 시작해 볼까요?
0: 가지는 한번 제가 절여뒀잖아요.
1: 네.
0: 절여둔 거를 이제 소금물이 네.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물에 네, 헹궈준다는 식으로
1: 네.
0: 이렇게 가볍게
1: 헹궈보겠습니다. 자.
0: 그래서 그대로 체에 받치시거나
1: 네. 네. 면보에
0: 네. 그래서 제가 면보에 한번 네. 제가 뭐 체에 받치셔도 되고 이런 면보자기에다가 가볍게 툭툭툭툭 쳐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셰프님 사실 저는 이제 네. 항상 음식을 먹을 때 그 네. 주재료의 네.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0: 네.
1: 이 가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0: 가지는 네.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이제 노화 방지나 콜레스테롤
1: 예?
0: 그 낮추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건강 재료로 예.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물기를 네. 썼는데 물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0: 네.
1: 자, 그렇지만 물기를 좀 없어준 후에
0: 네.
1: 요리를 진행해 볼게요. 굉장히 꼬들꼬들해 보여요.
0: 네.
1: 쫄깃쫄깃.
0: 그래서 꼭
1: 예.
0: 지금 가지는 많이 나오는 시기긴 한데
1: 네.
0: 말린 가지로도 한번 이렇게 불리셔가지고
1: 네.
0: 가지 어묵 볶음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자, 네. 자 이제 재료들이 완벽히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그다음에 들기름, 네.
1: 들기름
0: 같이 넣겠습니다.
1: 네.
0: 넣고
1: 네.
0: 마늘, 편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대파 썰어놨던 것도 같이
1: 넣어주시고. 네. 오, 이 파마늘 기름 나와서
0: 네.
1: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0: 넣으시다가 네. 향이 어느 정도 나면요,
1: 네.
0: 타지 않게 주의하시고 가지.
1: 가지를. 또 이렇게 먹으면. 가지 네. 그냥 쑥쑥 들어올 것 같아요. 비주얼이
0: 아주 좋죠.
1: 예.
0: 그래서 어묵도 같이.
1: 근데 이렇게 가지가
0: 네.
1: 코팅이 된 거 보니까
0: 윤기가 예. 잘 나죠.
1: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0: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어묵은
1: 예.
0: 오래 볶으시면 노릇노릇한 게 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식감이 쫄깃쫄깃해지니까
1: 네.
0: 약간 어묵이 노릇노릇스름하게
1: 네.
0: 구워주시면 됩니다.
1: 어묵이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네. 색이 날 때까지.
0: 왜냐면 저기 어머니들 반찬 하실 때도 어묵이 약간
1: 예.
0: 허연 색을 띄는 것보다
1: 예.
0: 약간 노릇노릇한 어묵 볶음이 맛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살짝.
1: 좀 더 먹음직스러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저기 색깔이 네. 지금. 여기 중간중간.
0: 네, 네,
1: 여기 보이시죠?
0: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1: 예. 이거 좀 달라요, 느낌이.
0: 볶아주시면
1: 자, 근데요, 셰프님. 이 고춧가루랑 네. 다른 재료들은 언제 집어넣는 거예요?
0: 마지막에 이제 넣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맛간장.
1: 예.
0: 그다음에 고춧가루 살짝.
1: 예. 고춧가루 살짝.
0: 네. 그다음에 올리고당.
1: 올리고당.
0: 네.

0: 자, 양념 재료들이 많지 않아요.
1: 네. 오!
2: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그런지 윤기가 더 네, 흐르는 것 같아요. 이야.
1: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예.
1: 너무 마지막으로 멋있어. 청원고추 어슷하게 썰었잖아요.
2: 예.
1: 이렇게 넣어주시고.
2: 이야.
0: 정말 뚝딱 만들었네요. 오! 네, 색깔도 맛있게 났어요. 네,
1: 딱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2: 예.
1: 네, 마무리로 통깨.
2: 마지막에.
0: 자, 그럼 다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그래서 예. 지금 가지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없으니까 밑에 어묵을 예. 살짝 먼저 깔겠습니다.
0: 아니 어묵도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네. 이 어묵 반찬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1: 네.
0: 이 가지랑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1: 그러니까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예. 너무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물기도 많이 없고 지금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리고 편을 썬 마늘도 그렇고
1: 네.
0: 청원고추도 그렇고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1: 가지 좋아하시나요?
0: 아, 이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1: 아, 다행입니다.
0: 아, 왜냐면 흐물흐물한 가지 반찬만 먹었는데 네. 이건 쫄깃쫄깃할 것 같아서 네.
1: 그래서 절여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꼭 오늘 소금에 절여보시고 꼭 반찬을 해드시는 편이신가요?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우비에 나오는 반찬들을 간단간단해서
1: 네네.
0: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주로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0: 한식 많이 좋아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덕분에 셰프님 덕분에 가지도 좋아하게 됐어요. 예.
1: 이렇게 해서
0: 오!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1: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한 가지 어묵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가지 어묵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가지에 천일염을 넣어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그런 다음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양조간장, 조청, 흑설탕, 청주, 통후추, 채소 밑국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맛간장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가지는 찬물에 헹군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 들기름, 편썬 마늘, 채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 어묵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간장, 고춧가루, 올리고당을 넣어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가지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카나페와 주먹밥으로 무한 변신 가능한 활용 만점 감태 명란무침부터 시원하고 아삭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건 다 하는 오이 콩나물 무침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뭔가 부족해. 이! 빨리 와서 내가 주운 것 좀! 어? 이? 신발 하나! 이번에 또 뭐가 없지? 이러면 알 거야! 이!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내가 뭐 찾았게!
1: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아! 너도 신어봐!
0: 내게 아니었어. 이건 네 신발이야. 짝이 딱 맞잖아.
1: 꼭 친구처럼.
0: 꼭 친구처럼.
1: 이, 이. 양말 두 개. 또 이, 이. 신발 두 개. 신발이 한 켤레가 되었네. 하나, 둘, 하나, 둘. 야호! 이건 춤추는 신발이야.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휘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높은 숫자야. 넣어라. 무슨 일이지? 뭐야? 내가 안 보는 동안 몰래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거야? 안 돼! 넌 믿을 수 없어! 이건 모두 네 잘못이야! 게임을 망쳐버렸잖아! 비켜봐! 내가 정리할게! 곰에게 한번 가지고 가볼까? 분명히 잘 정리해줄 거야!

남한테 가서 우승한 걸 자랑해야지. 공도 돌려줘야 하니까.

돼지를 구해준 멋진 기사님이 됐네. 오늘의 최종 우승은 바로 토끼야.

잃어버렸어? 토끼야, 큰일 났어. 봄의 크루즈 여행표가 방금 없어졌대. 저기 표가 있어. 가서 가져와. 난 곰의 관심을 돌려볼게.

곰아, 세계 여행할 때 꼭 알아야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알아? 잘 듣고 한번 따라해봐.

혹시 여행 가방 속은 찾아봤어? 어서 가. 조심히 다녀오고 내가 알려준 언어들 절대 잊지 마. 벌써 몇 달째 여행 중이야. 대단한 여행이지. 하지만 내가 더 대단해. 난 한 시간 만에 전 세계를 여행했어.

0: 꿈속의 호기를 깨워라.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1: 어?
2: 괜찮아, 호기?
3: 어우, 안 돼, 호기. 눈 좀 떠봐, 제발.
2: 어떡하면 좋지? 맥스는 잡혀갔고, 이젠 호기까지.
4: 해결책을 찾아야 해.
3: 월드 우주본부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
4: 그래,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리, 넌 어서 가봐.
3: 알았어. 어떡해, 어? 큰일 났어. 어? 빨리 좀 도와줘.
5: 아리?
2: 오, 세상에, 호기!
6: 어떻게 된 거야?
3: 맥스는 잡혀갔고 호기는 잠들었어. 깨워보려고 애써봤지만 꿈쩍도 안 해.
2: 우주야, 당장 호기를 검사해봐야겠어.
6: 검사대 준비할게.
3: 좋아, 됐어. 어?
2: 호기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
6: 맞아, 꿈을 꾸고 있는 걸로 보여.
3: 꿈을 꾸고 있다고?
6: 그래. 꿈속에서 호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3: 그럼 호기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2: 호기는 아주 깊은 꿈속에 갇혀 있어.
6: 꿈에서 꺼내려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3: 그 말은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2: 당연하지. 우리한텐 천재 발명가 슈퍼윙스 큐리가 있잖아.
7: 큐리,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줘. 네 발명품이 필요해.
8: 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갈게.
2: 호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깊은 잠에 빠졌어. 그래서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워야 해.
8: 걱정하지 마. 딱 맞는 걸 만들어뒀거든. 짜잔!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일명 꿈 추적 장치지. 이걸 이용하면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3: 큐리, 대단하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8: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였어. 근데 꿈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지.
2: 알았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시작해줘.
8: 좋았어. 꿈 추적 장치 작동 시작! 아리 출발! 호기의 꿈속으로!
3: 호기, 내가 널 반드시 깨워줄게. 이게 다 뭐지? 여긴 꿈속이었지?

여긴 대체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아무리 많이 열고 지나가도 끝이 없잖아. 어? 맥샘! 너 여기 있었구나. 골든보이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1: 맞아. 어? 골든보이가 데려갔지. 그동안 넌 뭘 하고 있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잖아.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때 와주지 않다니. 넌 내 친구도 아니야.
0: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맥스.
1: 이제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다시 날 방해하다니 절대로 날 용서 못해.
0: 맥스 진정해. 맥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호기.
1: 좀 봐라!
2: 안 돼!
0: 아리! 맥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1: 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할 거야!
2: 맥스 말 듣지 마, 호기! 넌 지금 악몽 속에 갇혀있어!
0: 악몽? 꿈이라고? 그렇구나! 이건 내 꿈속이야! 진짜 맥스는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1: 그래, 난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건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골든 추가!
2: 호기, 여긴 네 꿈속이야. 이 안에서 뭐든지 다 가능해.
0: 그렇다면 섀도우 스핀!
1: 어떡해, 난 네 두려움인데.
0: 우정을 위해선 두려울 게 없지.
2: 호기,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0: 날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아리.
2: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호기.
0: 정...

0: 호기, 드디어 깨어났구나. 호기! 괜찮아?
1: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2: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0: 아리, 해냈구나. 호기를 꿈에서 데리고 나오다니.
2: 우후! 정말 정말 다행이다.
1: 그래서 꿈나라 여행은 어땠어, 호기? 재밌었어?
2: 정말 이상했어. 맥스가 무섭게 변해서는 화를 내면서 날 공격했거든.
0: 그러더니 마지막에 맥스가 거대한 골든보이로 변했어.
1: 그거 정말 엄청 무서웠겠다.
2: 그치만 아리가 날 구하러 와줘서 이젠 괜찮아. 아, 맥스! 아직 진짜 맥스를 못 찾았잖아.
0: 저기 봐! 누가 월드 우주본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2: 저건 골든보이의 로켓이야!
0: 맥스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1: 이런! 연결이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2: 걱정 마! 맥스가 남긴 단서를 쫓아가면 돼!
0: 얘들아, 방금 거대한 검은색 큐브 봤지? 그게 골든보이의 기지야. 그럼 그 기지를 찾아야겠네!
2: 우리한테 맡겨! 맥스!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하러 갈게!

0: 누구도보다 강한 우정!
1: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0: 뭐지? 갑자기 어디서 토네이도가?
2: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3: 루스! 루스!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2: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3: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2: 말도 안 돼!
3: 이쪽으로, 빨리!
4: 안 돼! 위험해!
2: 도와줘야 해!
0: 걱정 마! 내가 구할게! 잡았다!
3: 루스!
2: 할아버지!
3: 어디 다친 데는 없니?
2: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오기.
0: 휴, 큰일 날 뻔했어.
2: 무사해서 정말 어? 다행이야.
4: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어?
2: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0: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4: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2: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0: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4: 어떻게?
2: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3: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0: 좋아. 가자, 아리.
2: 응? 조심해, 얘들아.
0: 아리, 반대쪽을 잡아.
2: 알았어.

0: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1: 얘들아, 괜찮아?
2: 괜찮아.
1: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3: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2: 골든보이!
3: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이제 슈퍼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0: 당장 멈춰! 토네이도를 멈추라고!
1: 어?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0: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1: 저 공은?
0: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어?

0: 마시게. 이 빛은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0: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1: 좋았어.
0: 포기! 섀도우 스피드!
1: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2: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이 슈퍼 익스 볼을 타!

0: 우리가 해냈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1: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2: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1: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0: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저기 행원장님 보물찾기인데
1: 네.
0: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1: 우리 한봉일 쌤 눈치 정말 빠르시다. 우리 범계의 조언은요? 보물쪽지를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숨긴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행복해 할까 우리 아이들.
0: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겠는걸.
1: 자, 아셨죠? 화이팅!
0: 자,

0: 우리 번개 유치원의 보물 찾기는 보물 주기니까요.
1: 어머나 어머나 보물 주기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보물 주기 준비 끝.
0: 준비 끝.
1: 번개 유치원 친구들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여기 이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자 뭘 찾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물 쪽지 찾기 다들 할 수 있겠죠?
2: 네! 네! 네! 네!
1: 좋습니다. 출발!
3: 보물 찾기 할 때 머리를 잘 써요. 내가 원장님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4: 차도요.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무조건 뛰면서 빨리 많이 찾아 하는 거라고.
5: 어? 우린다! 우와! 찾았다! 보물 찾기!
6: 어? 벌써 찾았다고?
7: 한 발 늦었잖아.
8: 이러다가
9: 꼴짝했네!

0: 그 차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어딨어? 나 이러다 정신난다.
1: 그래 그래 다 네 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
0: 정말이지. 거짓말이면 다 웃어버릴 거야. 1등 하고 싶어. 오늘 가고 싶어.
2: 아차 왜 좀 어떻게 해봐. 어? 아니 우리 이러다가 따가왕님한테 가시침 맞는다니까. 너 그거 안 맞아봤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어? 아따가 어? 아따가
1: 가만히 좀 있어봐. 이 몸은 다 계획이 있다고. 따가따가 가짜 상자. 이제 자 보물 쪽지로 애들을 유인해서 봄소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돼. 어,
2: 누가 속을까? 빛나? 강? 아니면 천둥이?
1: 누구긴 1등에 눈먼 애들이 속지 않겠어?

0: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예뻐라.
1: 자자자자.
2: 이걸로 애기들을 여기로 유인하면 우리 다 내꺼야님이 이쪽 쥐들을 싹 다 먹어버리시면 돼요.
3: 야, 빨리 하자, 빨리.

무조건 뛰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태원장님은 보물쪽지를 항상 같은 자리에 숨겼어. 이번에도 분명히 여기, 여기, 여기에 있을 거야.

0: 역시 나는 참 빨라. 이러니 내가 1등이지. 하하, 역시. 벌써 두 개 찾았지? 나도 두 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흥?
1: 아니, 이게 뭐야? 보물뚝지 아니야?
2: 맞네, 맞아. 애들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보.
1: 하하, 누가 제일 많이 찾으려나? 1등 하는 애는 참 좋겠네.
0: 저기 또 있다. 찾아요.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냥 바람소리 아닐까?
1: 치아줘서 너무 고맙다.
2: 가짜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짖는 게 정말 귀엽더라.
0: 화이팅.
3: 어? 가짜 보물쪽지라고?
0: 어떡하지?
4: 전부 다 내 거야.
5: 선생님!
6: 선생님!
7: 애들이 오네. 다들 보물 잘 찾았어?
8: 에헤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보이게 놔두실 텐데.
7: 에헤이, 무슨 소리. 우리 강이가 워낙 침착해서 잘 찾은 건데.
8: 진짜 딱 보였는데? 그래서 찾는 재미가 조금 없었어요.
9: 저도 금방 찾았어요.
10: 번개 파워.
7: 오!
10: 샤샤샥.
7: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우주하고 도영이는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지?
9: 어? 그렇네? 도영이랑 우주는 벌써 나 찾았을 텐데.
7: 못 봤어?
9: 네.
11: 혹시
7: 어디 간 거지?
11: 따가망이 또?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4: 보물 쪽지 다 내놔.

아니,

0: 이제 잘했나? 설마. 빨리 뛰어, 뛰어. 가자, 가자, 가자.
1: 어, 욕심쟁이.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마저 삼키고 말지. 진짜 소중한 보물은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는 거야.
0: 어, 쟤는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1: 왜 이래?
0: 멋있어.
1: 예? 자, 자, 자, 자, 자, 자. 김장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번개 타워 타워.
2: 아니 정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3: 얘들아!
2: 저기 저기!
4: 어, 세상에!
3: 걱정했잖아.
2: 보물 쪽지 많이 찾느라고 늦었구나?
3: 아니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2: 뭐?
3: 그 대신 더 좋은 걸 찾게 됐지. 같이 발맞춰서 달리는 게 더 재밌다는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잠깐! 등에 뭐 붙었어? 어? 공기 표시야.
3: 우와!
1: 어, 이거 내가 숨겨둔 보물쪽지인데 이게 왜 우리 친구들 둘 등에 붙어있을까?
3: 우와! 보물쪽지다!
2: 얘들아, 얘들아, 뭐야, 뭐야,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1: 자, 자 찍습니다. 하나.
5: 처음이 몸이?
3: 아니야.
6: 개벽일 따라왔는데 혹시 못 봤니?
3: 개벽이요? 못 봤는데요?
6: 그런데 예쁜 상자들이네.
2: 오, 누가 생일이야?
3: 네? 아, 아니에요.
7: 감히 나도 한 번 못 해본 생일 잔치를 하다니.
8: 그러니까요.
7: 그렇다면 그냥 둘 순 없지.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시옷, 우, 미음, 숨, 기역, 이, 기, 기근, 아, 다, 숨기다.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되찾으세요.
1: 네.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이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2: 자은아, 모음아.
3: 아이야,
4: 아이야.
5: 한글이 파괴돼. 어? 생일 파티 하는 거 맞네.
6: 오, 누구 생일인데?

0: 그게 친구야.
1: 아, 자음인 축하 카드 쓰고 있고?
0: 아, 아니에요.
1: 왜 그래, 자음아?
2: 오, 케이크도
0: 예쁘죠, 정말. 근데 파괴된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빨리 찾아요.
3: 어,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
4: 시옷과 미음?
0: 아, 세모. 세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5: 시옷 미음이면 선물. 선물도.
0: 선물이 없어. 아이.
2: 왜 그래, 자음아?
1: 아이 뭐?
5: 아이 정말 왜 선물이 없어진 거야?
0: 좀 전까지 있던 선물이 없어졌어요.
3: 그렇다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2: 선물? 선물 글자에 천지가 마법을 건 거야. 어서 가서 글자를 찾자.

0: 우선 선물을 찾자.
1: 네! 여기 봐! 선물이 있어! 바위에 숨어 있었네.
2: 이런, 더 꼭꼭 숨겨야겠군. 꼭꼭 선물을 꼭꼭 숨기라.
1: 선물이 또 사라졌어.
0: 선물을 왜 숨기는 거야?
3: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2: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야,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0: 뭐?
4: 무슨 소리지?
2: 아, 아직 모르나 보군.
1: 어떡해. 이게 안 되는데.
2: 자미와 모음이가 너희들의 생일.
0: 모음아! 개벽, 모음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5: 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태극공 회오리! 전지!
1: 아이한테 들킬 뻔했어. 우리가 찾아보자.
5: 어? 선물? 여기 숨겨져 있었네.
1: 아, 선물이다! 개벽, 어서 선물을 주세요!
5: 이걸 주면 아이아의 생일 선물이 다시 생길 텐데 내가 왜? 못 줘. 절대 못 줘.
1: 개벽님도 아이아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아요?
5: 아, 알지.
1: 와, 잘됐다. 그럼 개벽님도 오세요.
5: 나를 초대한다고?
1: 네. 아, 마법진 펼쳐서 초대장을 만들자. 좋아!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지읒, 오, 초! 디귿, 에, 대! 초, 대! 초대장! 여기 초대장요.
5: 나까지 초대해 주다니 감동이야. 아 참, 여기 선물 상자.

0: 회장님, 저 생일잔치 초대받았어요. 깜짝 생일잔치. 절대 망치면 안 돼요.
1: 새벽이 너 정말...
2: 어? 선물을 찾았구나.
3: 네.
4: 어서 글자를 찾자.
5: 헉! 나머진 내가 쓸게. 쪽망치로. 어? 한 번 더. 쪽망치로. 우!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시옷이 어와 리을 만나 손. 미음이 우와 리을 만나 물.

0: 우리 생일 잔치였어?
1: 네, 아이아는 생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2: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이 아이아 생일!
3: 얘들아,
4: 정말 감동이야.
1: 어서 소원 들고 촛불 끄세요.
4: 그럴까?
2: 와! 그리고 생일 축하 카드!
4: 축하 카드까지?
1: 한글 용사 아이야, 항상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2: 한글 용사 아이야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5: 생일 축하해요.
4: 자마, 모마, 와, 오늘이 우리의 생일?
3: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4: 고마워.
1: 그런데 개벽님 왜 안 오시지?
6: 모음이 내 집이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7: 아쉬운 대로 이거나 불던지.
6: 역시 천지대장님밖에 없어.
7: 개벽아, 그렇게 좋아?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은 내가 먼저 고를 거야.
1: 오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0: 표트릿은 했고, 어? 대북광 전쟁? 어, 이거 엄청 큰 전쟁인가 봐.
2: 궁금하다. 빨리 해보자.
3: 우와. 대동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공격! 우와!
1: 시간을 달리는 대북방 전쟁 이야기. 1700년.
4: 사르 만세! 사르 만세!
2: 여기 또 왔네. 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네.
5: 맞네.
2: 그래. 너. 길이 연길이고. 너 화리 승환이잖아. 그치? 네,
5: 안녕하세요.
2: 시작.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임을 시작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2: 우리가 원래 있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거지?
5: 네.
1: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내가 할게. 다 많이 나와라 야.
2: 좋았어. 이제 보너스 이동도 팍팍 받고
0: 가자.
1: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1: 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을 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0: 어?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들어요?
7: 일단 우리 러시아가 흑해 연안의 항구를 가져온 거 기억나나?
0: 네. 네.
7: 러시아는 아조프항을 차지했지만은 오스만 제국이 버티고 있던 탓에 흑해를 통한 바닷길을 개척하지 못했어.
0: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7: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0: 무슨 일이요?
8: 대하, 폴란드 왕이 스웨덴을 같이 치자고 합니다.
0: 뭐? 내가 지금 그 생각했는데? 거기 왕이 어리니까 지금이 딱이지. 스웨덴 치고 발트해 가져오자!
7: 그랬지. 당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해서 발트해를 자기 나라 호수처럼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스웨덴의 왕은 17살이었어. 어린 왕을 만만하게 본 폴란드, 덴마크와 러시아가 함께 스웨덴을 공격하면서 대북방 전쟁이 시작되지. 드디어 1700년 11월이 되었고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의 영토였던 나르바로 공격해 들어갔어.
3: 대성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우리가 쟤들보다 세 배는 더 많다.
7: 표트르 대제는 어린 칼 12세를 금세 이길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가졌어. 하지만 칼 12세도 만만치 않았지.
9: 저쪽 군사가 많다고 겁먹지 마라. 우린 충분히 강하다.
3: 공격!
9: 대포 준비!
7: 어릴 때부터 전투 경험이 많았던 칼 12세는 적은 군사를 데리고도 전투를 잘 지휘했지. 이렇게 며칠 동안 두 나라가 공방을 하던 중 갑자기 눈보라가 러시아 쪽으로 그냥 치기 시작했어.
0: 눈보라.
3: 눈보라. 어떻게 하자, 뭐야.
7: 눈보라 때문에 러시아 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한편 스웨덴 진영에서는
3: 눈보라가 너무 심합니다. 철수할까요?
9: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지금이다.
3: 돌격! 돌격! 돌격!

전투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칼 10세는 승리를 예감하고 거침없이 러시아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0: 러시아군은 후퇴했고 살아남은 군사가 거의 없었어.
1: 까불고들이 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단 전쟁을 일으킨 폴란드부터 없애주겠어. 가자! 폴란드로!
0: 칼 10세는 러시아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폴란드를 정벌하러 떠났고, 이때 전투에서 패한 표트르 대제는 시간을 벌게 됐지.
2: 칼이 어리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인데.
3: 이제 발퇴를 포기하시는 게.
2: 포기를 왜 해? 칼 12세가 폴란드로 갔다. 그동안 우리는 발트해 쪽에 도시와 요새를 만든다.
4: 아니,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든다고요?
2: 그래,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러시아가 스웨덴을 몰아내고 발트해를 장악한다. 군사들도 유학 보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
0: 이렇게 표트르 대제는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발트해로 흘러가는 네바강 상류에 요새를 지으면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가 바로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란 뜻인 상트페테르부르크야.
5: 아, 정답!
6: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의 전쟁 중에 세운 도시는?
5: 상트페테르부르크!
6: 네, 정답 맞습니다! 이야! 표트르 대제는 첫 번째 대북방 전쟁에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등 발트의 진출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0: 잘해, 잘해.
5: 오, 물고가.
6: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돌격!
6: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크게 이긴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가 무엇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까요?
8: 뭘 선포해요?
0: 들어봐. 그 대북방 1차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가 크게 졌잖아. 그때부터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시와 요새를 짓고 스웨덴과의 전쟁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었지. 그리고 7년 후 폴란드를 함락시킨 스웨덴의 칼 12세가 러시아로 쳐들어왔어.
3: 태하, 스웨덴이 러시아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오라고 해. 다 준비했어, 다. 지난번 잃었던 군사들보다 더 많이 모았고 유학을 보내서 더 훈련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3: 그 스웨덴이 덴마크, 폴란드도 다 이겼는데 괜찮을까요?
2: 이번엔 다르지. 우리 안방에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할 수 있다!
4: 할 수 있다!
0: 그랬어. 이렇게 7년 동안 표트르 대제가 군사들을 늘리고 탄탄하게 전쟁 준비를 한 걸 몰랐던 칼 12세는 자만했지.
1: 러시아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지난번처럼 몰아붙여!
0: 칼 12세는 공격을 강행했어.
1: 공격! 공격!

0: 대세가 전투 중에 발에 총을 맞는 바람에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야.
1: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0: 결국 이 전쟁에서 칼 12세의 스웨덴 군사들은 크게 밀렸고
1: 모두 도망쳐! 도망치라고!
0: 12세는 러시아에서 가까운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갔지.
1: 이제 나 어떡하냐.
2: 폐하!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갔답니다.
3: 뭐?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을 가? 그럼 우린 발테에로 간다!
2: 네!
0: 표트르 대제는 기세를 몰아 발테에 있던 스웨덴 영토를 차지하고 결국 21년 만에 대북방 전쟁을 끝내지.
1: 우리가 이겼다! 발테를 차지했다!
4: 러시아가 스웨덴을 이겼다고요?
2: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강했나?
5: 그니까요.
2: 이젠 러시아도 조심해야겠는데.
0: 이 소식이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다시 보게 돼. 표트르 대제가 돌아오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고 원로원에서 황제의 존칭을 받게 되지. 그러면서
1: 이제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러시아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6: 우리도 제국이 되었다.
0: 표트르 대제는 나라 이름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고 대내외적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해.
7: 아, 정답! 대북방 전쟁을 끝내고 표트르 대제가 선포한 것은
8: 러시아 제국!
7: 네, 정답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제정 러시아라고도 하죠. 발트해를 장악한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여러 무역선이 오가면서 부유한 항구 도시로 성장하고 러시아 제국 또한 유럽의 최강자로 우뚝 서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와.
9: 30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몰라.
7: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돌렸어.
1: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표트르 대제 진짜 대단하다.
1: 맞아 맞아.
9: 애들아, 엄마가 만든 두루치기 좀 먹어봐.
1: 두루치기 내가 먼저 갈 거야.
11: 아, 같이 가 형아. 아, 이럴 땐 진짜 빠르다. 조심해 형아. 아, 정말.

0: 세아야, 오늘 어떤 카드 할까?
1: 당연히 재밌는 카드지.
0: 맞아, 맞아. 그럼, 어? 링컨?
1: 어? 형아, 나 링컨 알아. 미국의 대통령이잖아.
0: 재밌겠다. 빨리 해보자.
2: 우와! 노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불평등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야.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어.
3: 시간을 달리는 링컨 이야기. 1860년.
4: 아니 근데 여긴 어디야?
5: 분명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6: 너희들은 누구야?
7: 안녕하세요. 전 키리키리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8: 시간?
7: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1: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다섯 칸.
4: 좀만 더 던지지.
10: 신기하다.
4: 아이고, 계속 신기하네.
1: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쪼개진 집안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합칩시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이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4: 제도? 무슨 제도가 있었지?
11: 일단 들어봐봐. 우리 미국 북부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상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날씨가 따뜻한 남부는 큰 목화 농장을 중심으로 한 연화 산업이 발달해 있었어. 근데 이 목화 농장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 쓰고 있었지.
12: 빨리빨리 일 안 해? 오늘 밥 못 먹을 줄 알아.
5: 쟤네 일을 너무 못해.
12: 빨리 일해!
11: 연회 수요가 늘어나자 노예가 더 필요해졌고 노예 시장도 많이 늘어났어. 자, 이 노예는 밥을 조금 먹어도 일을 많이 하고 이빨 보여봐. 튼튼합니다.
13: 응? 그 한 바퀴 돌아보시오.
11: 응? 어떻습니까?
13: 응? 좋소. 내가 사겠어. 얼마요? 얼마면 되겠어?
11: 20달러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사고 팔았는데 낙찰됐습니다. 자, 다음 올라와. 이때 우연히 노예시장을 갔던 링컨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 신선한 나이도 어린 한 노예가 올라왔습니다.
4: 아직까지 노예 제도가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11: 이렇게 남부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노예주가 많았고 독립 이후에 생긴 대부분의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가 없는 자유주가 많았지. 그러다 1852년 스토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북부가 크게 술렁했어.
4: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읽었어요?
14: 읽었죠.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부에 남아있다니 정말 문제예요.
15: 그러니까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물건처럼 사고 팔고 또 마음

0: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1: 맞아요.
2: 30만 부 이상 팔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노예제도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줬고, 정치인이자 변호사였던 링컨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지.
3: 노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불평등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야.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어.
4: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2: 하지만 남부 사람들은 이 책이 자신들을 나쁜 사람으로 그렸다며 무척 분노했지.
5: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어? 우리 남부 사람들은 아주 악마처럼 그려놨네.
6: 노예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거 그냥 싹 다 불태워버려요.
2: 노예 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이해 차이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던 1858년 링컨이 미국 북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3: 현재 우리 미국은 절반은 노예주, 절반은 자유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쪼개진 집안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를 없애고 하나로 합칩시다! 노예 제도 같은 사안은 그 주에 사는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7: 저렇게 말이 맞지.
3: 그렇다면 더글러스 씨는 노예제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6: 아니, 제 뜻이 꼭
3: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노예제를 없앱시다.
1: 우와. 근데 저 사람은 누구예요?
8: 에이브러햄 링컨이래요.
9: 마음에 쏙 드네.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지.
3: 노예 제도를 꼭 폐지해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합치고 말겠어.
2: 링컨은 비록 이 선거에서는 떨어지게 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명성을 쌓게 되었던 거야.
10: 정답!
3: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어떤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을까요?
10: 노예제도!
3: 정답! 맞습니다! 예! 링컨은 노예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상원의원 선거 때부터 노예제를 반대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많이 움직인다. 오, 진짜 많이 움직이네.
3: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이제 제가 던져볼게요. 잘해. 파이팅.
3: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없습니다. 노예 제도 철폐를 주장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2: 큰 사건? 그게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잖아. 근데도 인기가 많았고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11: 어, 어머, 링컨 씨?
3: 네, 제가 링컨 맞습니다. 와,
12: 아, 링컨 씨 팬이에요. 좋은 정치 부탁해요.
3: 감사합니다. 네.
2: 그리고 2년 뒤 링컨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된 거야.
3: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된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링컨! 링컨! 링컨! 링컨! 링컨! 링컨!
5: 노예제 폐지? 목화를 따는데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알아?
12: 돈을 내고 사람을 사든가 아니면 당신이 하니까.
6: 목화 농장에서 얼마를 번다고 사람을 돈을 주고 써?
7: 그렇지.
6: 그리고 남의 노예를 가지고 왜 난리들이야?
7: 그렇지.
11: 어, 자랑이다. 돈도 안 주고 쓰고 노예가 도망가면 죽이고. 그게 사람일 짓이야?
12: 그래, 맞아.
7: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3: 여러분,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 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11: 사람이면 사람 잡는다.
2: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 때문에 더 크게 갈라지고 말았어. 하지만 결국 북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0: 그러자 남부에서 난리가 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남부에서 표를 하나도 못 받은 링컨 같은 노예 폐지론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응?
1: 맞소. 앞으로도 인구수가 많은 북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니오.
2: 이러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까지 생겨버리면 우린 다 노예들을 빼앗기고 말 거요.
3: 더 이상 우리가 미합중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쪽짜리 대통령을 인정하느니 연방을 탈퇴하고 각자 따로 살자고 합시다.
1: 좋소.
0: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링컨 대통령은 남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4: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불안해하시는 남부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미합 중국의 발전만 생각하겠습니다.
0: 하지만 남부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7개 주가 미국 연방제도를 탈퇴하고 남부연합을 결성했어. 그리고 남부연합만의 대통령까지 뽑아버리지.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연방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4: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없습니다.
5: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4: 미 연방으로 불러들여야죠. 이건 반란이.
0: 남부연합을 반란자들이라고 발표를 했어. 이 소식을 들은 남부연합은 더 크게 반발했고.
6: 어? 반란?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야.
1: 맞소. 다른 나라요. 이제 우리 땅에 있는 북부군들을 모두 쫓아냅시다.
2: 그럼 성토 요새에 있는 북부군들부터 쫓아냅시다.
1: 맞아요. 쫓아냅시다.
5: 그럽시다. 됐어!
0: 결국 남부연합은 1861년 4월 섬터 요새에 있던 정부군에게 공격을 시작했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야.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4: 병력을 남부로 보내서 반란군을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세요.
0: 이렇게 시작된 미국 남북전쟁은 남부연합의 수도가 있는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점점 더 커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4년 동안이나 벌어지게 되지.
7: 아, 정답!
4: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일어나게 되는 큰 사건은
7: 미국 남북전쟁
4: 정답입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규모가 커져서 남북 양쪽의 전사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무척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고 전쟁까지 일어나다니.
5: 그게 다 노예제도 때문이잖아. 너무했다, 맞지?
8: 맞아, 맞아.
9: 얘들아, 엄마가 돈가스 튀겼는데 돈가스 먹어볼래?
5: 돈가스다! 돈가스다! 아이고,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저도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탐사를 떠나고 싶어요.
1: 그동안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는 청소년 탐사대원을 선발하기 위해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축하합니다. 탐사대원에 선발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탐사대원과 함께 멕시코의 칸쿤으로 가서 고래 상어와 헤엄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지구 탐사 이야기 출발해볼까요?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줄 청소년 탐사 대원을 찾기 위해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같이 탐사를 떠날 우승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죠.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원하는 건 우리를 둘러싼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독특한 생명체를 소개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 보호와 보존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게 우리의 목표죠.
2: 이건 정말이지 처음 보는 대장관이에요.
1: 아직은 어리지만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칸쿤에 있는 한 리조트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멕시코 칸쿤으로 날아가 푸른 바다에서 고래상어와 헤엄칠 기회를 갖는 것이죠. 우린 지원자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환경보호에 얼마나 열심인지도 궁금하고 왜 지구과학이나 과학교육을 공부하고 싶은지도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각 지원자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담은 짤막한 영상을 올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원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모두 세 가지. 자연의 연결망을 탐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왜 중요할까? 더 나은 탐험가나 시민이 되는데 이번 경험이 어떤 도움을 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탐사대원으로 당신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0: 전 상어가 좋아요. 제 고양이도 상어를 좋아해요. 제가 왜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대원이 꼭 되고 싶은지 말씀드리죠.
3: 전 상어를 제일 좋아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4: 자연 속으로 들어가 탐사하고 공부하고 자연에 대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요.
1: 청소년 탐사대원을 찾는다는 공지가 나가자마자 미국 각지에서 왜 자신을 뽑아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죠.
3: 전 수중 생태계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바다는 인간의 영향으로 큰 변화에 직면해 있거든요.
4: 전 해양 생물과 상호작용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바다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3: 자연을 이해해야만 모든 걸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연은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죠.
1: 훌륭한 지원자가 어찌나 많은지 탐사 대원을 선발하는 건 정말 어려웠죠.
0: 전 탐사와 교육 둘 다 좋아해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요.
3: 전 청소년 여성 과학자니까 이번 탐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바다와 해양 생물을 지키고 싶어요.
1: 우린 고민 끝에 최종 후보를 5명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요.
0: 전 메디 피터슨이에요. 지원하게 돼서 기뻐요.
5: 안녕하세요. 전 이바냐 존슨이고 16살이에요.
4: 전 오웬 스미스윅 19살이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6: 안녕하세요. 전 알렉산드라 디자코모라고 합니다. 대학생이에요.
7: 전 카르멘 호이트예요. 첫 번째 청소년 탐사대원이 되고 싶어요.
1: 그러나 우승은 단 한 자리뿐. 곧이어 우리와 멕시코 칸쿤으로 떠날 첫 번째 청소년 탐사대원을 발표합니다. 자, 계속할까요? 우리는 청소년 탐사대원 선발 대회를 통해서 똑똑한 최고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우승자를 정하기가 몹시 어려웠는데요.

0: 우린 먼저 홈페이지에 선발 대회 소식을 올렸습니다.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을 찾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쏟아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고래상어 사진이에요.
0: 지원자들의 열정과 열의는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죠.
1: 저는 해양보호에 관심이 많고 계속 주시할 생각이에요.
3: 저는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생물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4: 저는 대학생이고 2학년입니다.
0: 쉽진 않았지만 우린 5명의 최종 후보를 추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전 탐사대원으로서 여성과학자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고 싶어요.
1: 저는 제 아이디어와 제가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눔으로써 우리 지구의 소중한 자연을 잘 보존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4: 좋은 탐험가가 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해요. 바다엔 암 같은 질병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전공인 의학과 수중탐사를 합치면 인간과 바다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5: 저는 사람들한테 꼭 알리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고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고요.
1: 이번 기회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지구의 대변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0: 최종 후보를 발표하고 몇 주 뒤 우린 듀크 대학교 해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의 도움을 받아 최종 우승자가 여름학교 학생들에게 카약 타는 법을 교육하는 사이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
3: 오늘은 강의실에 카메라도 있고 낯선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학교 웹사이트에 올릴 영상을 찍는 거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0: 우린 미리 준비한 카메라 뒤에 서서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할 시간이 되자 영상 대신 제가 스크린에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카누와 카약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카누와 카약에 대해 먼저 꼭 알아둬야 할 건, 물에 빠지지 마세요.
1: 저한테 오리엔테이션에 와서 카약과 패들보트 타는 요령을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와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영상 화면에 필립 쿠스토가 나타난 거 있죠?
0: 자,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 카약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축하를 전하려고 왔어요. 카르멘 호이트, 카르멘 축하해요.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6월에 저와 제작진과 함께 멕시코로 가서 고래상어와 헤엄을 치는 거 어때요? 정말 멋지고 신나는 경험이 될 거예요. 카르멘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네요. 준비해요. 떠나자고요.
1: 고래상어와 헤엄치는 건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요.
3: 카르멘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눈물을 참느라 혼났다니까요.
1: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죠.
6: 카르멘?
1: 아빠, 멋진 소식이 있어요.
6: 뭔데?
1: 맞춰보세요.
6: 오, 폈구나.
1: 맞아요.
6: 그거 잘 됐다.
1: 저 멕시코 가요.
7: 좋아서 어떡해.
6: 제작진이 뭘 좀 안 해.
7: 그래, 정말 잘 됐다. 우리 딸 대단해. 진짜 기쁜 거 있지?
1: 고마워요. 사랑해요.
7: 이따 전화할게. 안녕.
1: 네, 안녕. 나 또 우네.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로 꿈이 이뤄졌어요. 저는 플로리다 해변에서 자랐어요. 해양과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죠. 제가 지원한 이유는 고래상어를 좋아하고 지구의 경이를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3: 카르멘이 특히 뛰어난 점을 하나 꼽자면 리더로서 동료 학생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생물학과 해양과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늘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이 뽑히게 되어 정말 흐뭇해요.
1: 전 다른 친구들과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제 열정도 나누고 싶어요. 필립 쿠스토한테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은 어떤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도 듣고 싶고요.
0: 곧이어 카르멘과 칸쿤에서 만나 꿈이 현실이 되는 마법을 체험해봅니다.
1: 빨리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0: 자, 탐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멕시코 칸쿤의 숙소에

0: 에서 지구 탐사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6월에 저와 제작진과 함께 멕시코 칸쿤으로 가서 고래상어와 헤엄을 치는 거 어때요? 우린 몇 주 전 듀크 대학교의 해양연구소로 가서 카르멘 호이트에게 지구 탐사 이야기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제 카르멘을 멕시코의 칸쿤으로 초대해 고래상어와 수영을 즐길 차례입니다.
1: 일찍 서둘렀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엔 오후 2시에 도착했죠. 빨리 오고 싶어서 날짜가 잡히자마자 짐부터 쌌어요.
0: 카르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1: 네.
0: 정말 반가워요. 기쁘고요. 자, 칸쿤에 온 걸 환영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번 선발대회 소식은 어떻게 들었고 또 어떻게 지원하게 됐죠?
1: 해양연구소 조교가 이메일을 보내줘서 알게 됐고 듣자마자 고래상어다 무조건 지원할 거.

0: 다음날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 고래상어와 헤엄치는 거랑 필립 쿠스토를 만나는 건 제 꿈이었거든요. 다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0: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너무 높은 게 탈이었죠. 가이드를 만나러 갈 무렵 계획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2: 우리가 탈 배가 작은 배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장 측에서 내보내줄 수가 없대요.
0: 선착장을 닫아버렸군요.
2: 네.
0: 작은 배는 못 나가는 거네요.
2: 맞습니다.
0: 고래상어는 못 보겠군요.
2: 오늘은 안 돼요.
0: 루이스는 며칠 뒤면 날씨가 가라앉을 테니 그때 고래상어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2: 제가 보기엔 아마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날씨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0: 주말쯤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나요?
2: 네.
0: 대신 루이스가 다른 투어를 제안했는데요. 칸쿤에는 무사라 불리는 수중 미술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예술 작품과 환경 보호 활동의 조화랄까요?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죠.
2: 과거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산호초가 파괴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중미술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진짜 산호초에서 이리로 관심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산호초를 만드는 것.
0: 예술과 환경보호의 네. 조합이라니.
1: 맞아요.
2: 네.
1: 멋져요.
0: 좋네요.
2: 그래요.
0: 가보죠.
1: 가요.
0: 수중미술관은 해안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강풍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잠깐 배를 달리자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 수중 미술관은 450개가 넘는 거대한 조각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작품이 특수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해양 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작품의 배치 또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데요. 이들 조각상은 열대 폭풍으로 인한 조류를 흩어버리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해양 생물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놓았죠. 아직 수중 미술관의 영향에 관한 공식적인 연구는 없지만 많은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이곳의 지역 주민들은 예술과 자연 보호의 조합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필립 쿠스토랑 같이 잠수해서 둘러봤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을 많이 봤어요. 에인젤 피시 무리가 스쳐가기도 했고요. 인공 산호초를 둘러본 건 처음인데 아주 신선했어요. 이제 빨리 고래상어와 헤엄치고 싶어요.
0: 곧이어 칸쿤의 날씨가 드디어 활짝 개이자 우리의 청소년 탐사대원 카르멘이 고래상어와 헤엄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1: 햇볕도 좋고 파도도 잔잔해요.
0: 여기는 칸쿤입니다. 우리가 이곳 멕시코 칸쿤으로 온 이유는 고래상어와 헤엄을 치는 게 꿈이라는 첫 번째 청소년 탐사대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청소년 탐사대원 카르멘 호이트와 칸쿤에 도착한 이후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착장 측에서 출항 자체를 금지해버려 우리로선 바다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허비하고 나니 시간이 바닥난 상황. 곧 좋아지겠죠.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걱정 말아요. 곧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난 같이 못 가지만 꼭 사진 보내요.
1: 네, 그럴게요.
0: 전 더 머물 수 없었지만 카르멘은 칸쿤에 남아서 고래상어와 만나 헤엄칠 날을 기다리기로 했죠.
1: 가셔야 한다니 섭섭해요.
0: 나도요. 거의 6개월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말이죠.
1: 슬퍼요.
0: 이건 작별이 아니에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1: 네, 꼭이요. 고맙습니다.
0: 천만에요. 고마워요. 제가 떠나고 며칠 뒤 마침내 날이 개었습니다. 선착장 측에서 출항을 허가하자

0: 카르멘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죠.
1: 오늘은 완벽해요. 해도 나고 파도도 잔잔하고요. 바다로 나가서 고래상어를 볼 거예요. 필리쿠스토가 없어서 좀 허전하긴 하지만 혼자도 괜찮아요. 야생에서 고래상어를 보다니 드디어 꿈이 이뤄지네요.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0: 루이스와 잠수팀은 카르멘과 함께 배를 몰고 고래상어가 이동할 때 자주 이용하는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고래상어 보호를 위해 잠수하는 인원은 가이드 한 사람 외에 두 사람만 더 허용되죠. 고래상어를 만지는 건 금지입니다.
1: 세상에, 저기 고래상어예요! 어떡해!
2: 좋아요, 준비됐죠?
1: 네!
2: 자,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1: 지금요?
0: 물에 들어가자마자 카르멘은 고래상어와 함께였습니다. 다른 일반 상어와는 달리 고래상어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 물고기 알 등을 걸러먹기 때문에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죠. 고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다에서 가장 큰 어류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성체는 크기가 스쿨버스만 하죠.
1: 굉장해요. 엄청나게 큰 버스만한 고래가 바로 우리 밑에 있었어요. 대단해요. 아, 울면 안 되는데.
3: 울어요?
1: 아니요. 저기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요.
2: 뛰어요, 뛰어요.
4: 카르멘이 고래상어를 보게 돼서 기뻐요.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좋아요.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 며칠 미뤄졌지만 마침내 청소년 탐사대원 카르멘 호이트는 꿈을 이뤘죠.
1: 최고! 좋아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고래상어도 많이 보고 쥐가오리하고도 마주쳐서 깜짝 놀랐어요.
2: 물에 뛰어들어 고래상어와 헤엄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딸이 꿈을 이뤘다는 게 느껴졌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서 기뻤어요.
1: 거대한 고래상어가 바로 제 밑에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입을 한껏 벌리고 물을 잔뜩 들이켰다가 내뿜는데 아가미가 펄럭거리는 게 보였어요. 고래상어의 일상, 고래상어의 하루를 엿보는 기분이었죠. 전 늘 고래상어를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났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한 모험이었죠.
0: 우리의 첫 번째 청소년 탐사 대원으로서 카르멘이 멕시코의 바다에서 얻은 경험은 진정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1: 우리 지구를 탐사하고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자연의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죠.
0: 카르멘을 비롯해 꿈과 열정을 지닌 모든 학생들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미래의 탐험가들입니다.
1: 지구는 넓고 아름다워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발견해야 할 것도 많아요.

0: 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연구는 지구와 인간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연을 지키게 될 겁니다.
1: 식물과 동물에게서 찾아낸 생물학적 기술이 현재의 공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 인간의 영향으로 생태계와 여러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 목표는 대중교육을 통해 바다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기여하는 거예요. 지구를 탐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망가지는지, 어떻게 바로잡을지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을 모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빛 광자에 볕 양자를 써 이름부터 빛의 고장인 광양. 그곳엔 지금 봄이 한창입니다.
1: 봄에는 광양이 최고지. 짱!
2: 근데 여기는 근처만 가도 뭐 10분만 이동해도 걸어서 가도 전부 이런 데니까.
0: 화려한 봄옷으로 싹 갈아입으니 이토록 황홀한 모습. 고향 마을엔 지금 봄이 절정입니다.
3: 하나, 둘, 셋.
4: 예와.
5: 대신 최고.
6: 아싹, 아싹, 아싹. 이거는 얘기 먹고 난 뒤에 요거 두 알만 딱 먹으면 입안에 청소는 깨어나다.
0: 광양에서 만나.

0: 봄을 제대로 만끽하는 사람들. 꽃밭에 서니 마음마저 환해지는 기분이겠죠. 남는 건 사진뿐. 이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 하나, 둘, 셋.
2: 매화. 매화.
1: 네.
3: 뭐, 나무서도 하고 한데, 여기 곳이 많은 데가 드물더라고.
4: 매화는요, 겨울을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매랑국죽 해가지고, 사군자, 절개, 그런 게 좋죠.
0: 이곳 매화 마을에선 다양한 매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피는 것이 이 홍매화입니다. 열매도 붉은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싱그러운 색감의 녹색 꽃받침이 매력적인 청매화. 꽃이 희게 빛나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곳 매화밭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건 꽃받침이 붉은 빛을 띠는 백매화입니다. 3월 초면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라 불리는 매화. 추위를 이기고 피는 꽃이라 예로부터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불렸습니다. 와우, 아름다운 매화밭에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5: 하나, 둘, 셋. 영광입니다.
6: 아이고, 고맙습니다.
5: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할매 반갑습니다.
6: 좋은 하루 되십시오.
5: 저 위에서 보고는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만나려고.
6: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아, 예.
0: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다죠?
5: 아이고, 잠깐만요.
7: 모델입니다, 모델.
8: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셔야 될
5: 것 같아. 감사합니다.
6: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8: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6: 8학년 3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지. 예.
9: 건강해 보이세요.
6: 예.
8: 건강하시다.
6: 좋은 하루 되십시오.
5: 감사합니다.
6: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0: 사실 인상 좋은 할머니가 바로 이 매화밭을 맡는 주인공.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쁘단 게요.
10: 몇 시부터 나서 주로 하세요?
11: 주로 뭐 7시 반. 그 내가 항상 그래요. 우리 몸속에 간이 춤을 추면서 피를 만들어내면 온몸에 흐를 때에는 노래 불러가며 흘러라. 근데 우리 집에 직원들은 내가 춤을 추면 내가 노래 부르고 우리 얼싸얼싸 일하자. 재밌게 하자.
6: 물! 예, 고마.
0: 매화나무 열매인 매실로 음식을 만들어 대한민국 식품 명인에 선정된 홍상리 명인. 그녀가 처음 매화나무를 심은 건 59년 전인 1966년입니다. 그 후로 매화는 그녀의 인생이고 전부가 됐죠.
6: 이거는 홍매. 홍매는 손자고 청매는 아들이고 백매는 남편.

0: 그러니까는 내가 손자는 이 양지 쪽에서 좋다고 춤을 추고, 정매는 아버지가 그냥 그 사랑스러워서 쳐다보고, 저 백매는 할아버지가 좋다고 손뼈가 치는 거예요.
1: 그렇게까지 힘들게 매화를 하신 이유가?
2: 이 세상 사람 다 와서 꽃같이 활짝 웃고 아름다운 꽃향을 가슴 가득히 보듬고, 미움, 정오, 욕심 다 버리고 온 가족이 행복해야 이 나라를 잘 보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3: 부산 국제시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장사하다 광양에서 밤 농사를 짓던 시아버지 눈에 들어 시집을 오게 됐던 홍상리 명인. 시아버지를 설득해 밤나무가 있던 자리에 매화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광양 매화마을이 생기게 된 겁니다.
2: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그래, 진해 벚꽃장은 4월달인데 이거 3월달 꽃을 한번 심어봐.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손이 한번 보이소. 미안하다 내 손아. 전제 때는 그 이쁜 손이 이리 깔꼬리 같은 손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래 놓고는 호메이너 보고, 호미야, 니는 반쪽이 되도록 달가도 아프단 말이 없나. 나는 이 손이 호미깨이 삽이 되고 보니까 밤이면 아플어서 주물러 주는데.
3: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명인의 투박한 손. 그 손끝에서 이토록 고운 세상이 빚어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양 매화는 19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매화 군락을 이뤘는데요. 이젠 연간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가는 전남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매화 축제가 열리는 때면 지역 분여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여는데요. 대표 메뉴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해물파전, 그리고 궁합 딱 맞는 잔치국수 어떻습니까? 광양 매화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수입원이 된 것이죠. 오전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 명인. 간단히 점심을 때우려는데 여기서도 그녀는 인기 만점.
4: 아니, 이리 계시는구나. 우리 명인 팬인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5: 네, 찍어, 빨리 찍어. 찍으셨는데. 자, 우리 빼라. 왜냐면은 뭘. 하나, 둘.
6: 식사도 못 하시게.
5: 아,
4: 감사합니다.
5: 자,
4: 감사합니다.
5: 자, 김민 씨, 거들 앉아있어.
4: 예, 예.
5: 자, 하나, 둘. 메시 최고.
7: 오케이. 자, 어디서 오셨다고?
8: 대구. 대구.
7: 대구에서.
9: 향기도 좋고 사람 구경도 하고 뭐 그래 여러 가지로
10: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진짜 이거
9: 우리 대학교에서 올라고 봄마다 봄마다 옵니다. 기분 아주 좋네요. 이렇게 건강하신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11: 저 옛 기억을 생각. 하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7: 오니까 좀 어때요?
11: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발전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3: 매화 마을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이 풍경. 2,500개가 넘는 항아리가 줄지어 있는데요. 이 안엔 명인이 직접 만든 각종 먹거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0: 된장, 고추장, 매시.
3: 나무 가꾸랴, 요리하랴,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명인. 특히 매실당 절임과 매실청이 가장 많다고요. 매실을 설탕에 재워 만드는 매실당 절임은 매년 6월경 수확한 매실로 담급니다. 그 매실 요리로 식품 명인 반열에 오르게 된 거고요.
0: 내가 한번 먹어볼까?

0: 아싹 아싹 아싹. 이거는 깨기 먹고 난 뒤에 요거 두 알만 딱 먹으면 입안의 청소는 깨끗하다. 주름을 아무리 해도 깨기 냄새가 안 나요. 요거는 예, 내는 우리 매실 고추장 장아찌. 어른들은 깨기 먹을지 고추장 장아찌. 아이들은 절임을.
1: 매실탕 절임을 고추장에 매콤하게 묻힌 매실, 고추장, 장아찌도 별미. 햇살 좋고 바람 좋고 물도 맑은 고장에서 자란 재료에 명인의 손맛을 더하니 그 맛이 일품이 된 것입니다.
0: 우리 시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야야, 너무 양지는 병을 잘한다. 나무가 수명이 짧다. 열매가 수분 탈수가 많이 돼서 좀 질기고 맛이 없다. 여기는 겨울에 세심한 다음에 해가 넘어가버려요. 반음지. 토질, 기후, 특성이 제일 좋은 게 과일, 무슨 음식이든지 반음지가 제일 좋은 기다.
1: 정성껏 농사를 짓다 보니 명인의 바람대로 세상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된 것. 그렇게 누구나 반할 법한 꽃대고를 만든 겁니다.
0: 아이고야, 따뜻하네. 아버지, 내가 오늘 또 글 한자 써볼라고, 예.
1: 삶이 힘든 순간마다 한자씩 적어 내려가는 것으로 위로를 받은 명인. 삶의 굴곡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종합문학지의 출품, 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당당히 시인으로 등단도 했답니다.
0: 꽃아, 니는 내 딸이제, 매실아, 니는 내 아들이제, 아침 있으라, 니는 내 보석이제, 이 여인이 부르면 흑해 주인이 하면 되고서. 하, 우리 강량은 삐꼴 감량이라 그랬거든. 햇빛이 좋다고. 근데 그 중에도 섬진강가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

0: 섬진 강에도 찾아온 봄 소식. 어머는 마음이 바쁩니다.
1: 생일.
2: 아, 제식이 오마.
1: 지금 만조인 것 같네요.
2: 지금 만조.
1: 사다리 싫었어요?
2: 사다리는 안 싫었는데 사다리 싫을 필요는 뭐니? 이거 올라오는데 이거 기계 벗고 올라오면 된다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데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럼 또 지리산에서 민물이 또 올라와 내려와.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교류되는 지점이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기나 조개나 전부 간이 맞아요.
1: 뭐 잡으러 가시죠?
2: 아, 지금은 벚굴 잡으러 가요.
1: 벚꽃 필 무렵에 먹는 게 벚굴이라고. 뭐 매화 축제하고 뭐 하동에 축제하고 그럴 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4월 말이나.
0: 벚굴이 잡히는 곳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이런 곳을 하구역 또는 희수역이라고 하는데요. 벚굴은 이곳 바닥에 바위나 암석에 붙어 자랍니다. 벚굴은 일반 굴보다 크기가 크고 맛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벚굴 잡이가 시작됩니다. 망덕포구에서 100길로 10여 번.
2: 시가.
1: 예.
2: 아까 한번 앞이라.
1: 앞에.
0: 경력 30년.

0: 4년차 선장이 택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벚굴잡이는 잠수부가 작업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 부산이 고향인 대식 씨는 경력 10년차 잠수부 아닙니까?
1: 자, 파이팅! 네.
0: 무거운 납을 달고 약 10m 정도 내려가면 이제 작업 시작. 하지만 시야가 영 탁합니다. 한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을 더듬더듬 다니다 드디어 벚굴을 발견했습니다. 한데 모여 자라는 습성이 있는 벚굴은 한 개 발견되면 거기가 노다지죠. 물살과 싸우며 바닷속을 헤매길 2시간 남짓.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 밖에서 기다리는 선장님은 노심초사.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오늘 수확은 얼마나 될까? 해마다 수확량이 줄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 수확량은 약 40kg. 이만하면 제법 묵직한 양입니다.
1: 고생했어. 장대시 고생했어.
0: 하하, 이것이 정말로 굴 맞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상당한데요. 하하하, 조끼 20cm는 넘는 크기.
1: 여보다 더 큰 것도 있어. 요만해.
0: 그렇다면 속도 꽉 찼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와와와와와 진짜 이건 대단합니다. 이거 굴 한 개만 먹어도 제법 먹는 맛이 나겠는데요. 근데 이게 다 자란 게 아니라고요?
2: 꼬리질을 알 찼을 때 걸리면 한 50개톡 됩니다. 이거 일반 굴 이런 거 까도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알이 끝에서 끝까지.
0: 수온이 더 올라가면 굴이 쑥쑥 자라 이렇게 주먹만하게 자란다는 벚굴. 벚굴잡이는 꽃이 다 떨어지는 4월까지 이어진답니다. 크기부터 압도적인 벚굴.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3: 여기서 바로 까요?
4: 이거 삶으려고, 설치 안 치려고. 알 빼갖고 시금치에 해먹히고. 자, 여 육수 이래 남아놨다 김치찌개 해먹고 그러면 좋아요.
0: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는 방향 특산품 벚굴을 가장 맛있게 즐기는 첫 번째 방법. 싱싱한 상태에서 쪄먹는 거랍니다. 별다른 양념을 곁들이지 않아도 별미라는 말씀.
4: 국물 맛있겠다. 아이고 시원해라.
0: 그리고 살짝 익힌 벚굴에 제철 시금치와 쪽파를 넣고 갖은 양념을 더해 무치면 이야, 색깔도 좋으네요.
4: 내가 있으면 아마 참 맛있겠다.
0: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벚굴 회무침 완성. 아이고, 침 넘어갑니다. 침 넘어가요. 그리고 벚굴을 듬뿍 넣고 끓이는 김치찌개도 개운하니 아주 눈이 번쩍들 맛이라고요.
4: 김치찌개하고 마늘하고 잘 어울려. 이거 마늘잎하고 파야 어떤 거하고 다 잘 어울려요.

0: 다잡은 버클로 차린 푸짐한 상. 딱 지금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인데요. 참 만나겠습니다. 참 만나겠죠?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푸짐하게 즐기며 더불어 행복하게 채운 시간. 이게 고향의 봄맛 아니겠습니까?
1: 이거는 진짜 해먹어봐야 돼요. 정말 맛있어.
2: 이 맛 한번 봤다 그러면 자기 죽을 때까지 못 이겨요. 그 정도로 이게 향이 입맛을 다시면 다실 때마다 이 맛 향이 확 올라.
1: 자, 작업 배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2: 네.
1: 동생도 많이 먹고.
0: 발길 닿는 곳마다 봄, 봄. 아름답게 피어난 빛의 고장 광양. 내 고향은 지금 봄의 한가운데입니다.
3: EBS 고향민국 자주 보시죠?

0: 스리랑카에서 온 사랑꾼 아빠 부디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는 기본.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 아빠입니다. 엄마 위에서 날뛰는 말썽꾸러기 둘째. 틈만 나면 싸움을 벌이기 일쑤고요. 동생이 짓궂은 행동에도 참고 견디는 첫째. 묵묵하게 버티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만 가는데요. 늘 이어지던 가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어느 날, 엄마와 삼남매는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 과연 삼남매는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을 깨우는 불빛 아래 바삐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는 자동차 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열처리하는 곳인데요. 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누굴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아빠 부디카 씨. 지금의 회사에 온 지는 어느덧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년 됐어요. 한국에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0: 야간 근무의 고단함을 달래는 야참 시간.
2: 반찬이 많이 먹어요.
0: 일과 중 맛보는 짧은 휴식이지만 출출한 배도 달래고 동료들과의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입니다.
3: 네, 한 달에 돈 받으면 절대 얼마 쓰는 거야 도대체?
2: 자, 20만 원.
4: 20만 원 쓰고 다 집에 보내고.
2: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선물하고 과자하고 초콜릿 다 보내요.
4: 아, 그 20만 원. 아,

0: 그러니까 거기서 아껴서 거기서 또 아유 거의 뭐돈 쓰는 거 없이 거의 다 그거 하는 거네.
1: 그렇죠.
0: 와, 대단하다 진짜.
2: 네.
0: 회사에서 많이 먹고 가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많이 보내야 된다 진짜. 많이 먹어.
3: 그 10만 원을 쓰는 건 한다.
0: 예.
3: 대단하죠. 우리는 뭐 10만 원 갖고 뭐 하루 숟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달에 얼마 써?
4: 30.
3: 30. 여기 20소 용돈까지 가자 사는 거 뭐야?
0: 더 아껴야 되겠는데.
3: 그래도 아껴서.
5: 아빠의 알뜰함을 이길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하루 중 아빠가 유일하게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2: 어디 할래?
6: 이탈리아에서.
2: 나와서 들어오나?
5: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 나 우리가 라스네라고거든.
6: 라스네라.
5: 통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는 아빠. 정말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2: 야, 이제 마마무가 돼.
6: 아들아, 이리.
2: වැඩනම් ගානක් නැහැ ඉතින් ප්‍රශ්නයක් නැහැ වැඩ මේ ටිකක් තියෙනවා ප්‍රශ්නයක් නැහැ වැඩ මේ කට්ටිය කොරියන් කට්ටිය පංජන්නිමලා ඒ කට්ටිය හොඳට මේ සලකනවා
5: 5분 남짓 남은 찰나의 휴식 시간조차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인데요
2: මේ මගේ වෙලාව දැන් හරි වැඩට යන්න මේ මේ රෙස්ට් ටයිම් එක ඉවරයි රෙස්ට් ටයිම් එක ඉවරයි කෝල් එකක් දෙන්නම් මේ පස්සේ හොඳයි bye
5: 손살같이 흘러가는 가족과의 통화. 아빠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 땡 왜래 바탕간 엘라바 하리. 두 시간 후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5: 스리랑카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 도시 갈레. 수도 콜롬보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에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댁에 함께 살고 있는 부디카 씨의 가족들. 아침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올망졸망 예쁘게 생긴 첫째 메산디를 시작으로 한눈에 봐도 장난기가 넘치는 개구쟁이 둘째 잔이로 아직 돌도 안 된 셋째 디산티까지 아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로 잔뜩 담겨진 선물 꾸러미. 한국 과자의 인기, 여기에서도 통하나 본데요? 자,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국룰이죠. 이건 뭐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가져간 잔이로 분명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두 개씩 보냈을 텐데요. 매산 뒤에 최애 과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동생이 얄밉기만 합니다. 매산 뒤 어서 달라고 해봐.
7: 이네 눈노트 트라이가 안 돼.
5: 네. 아이고 얘 좀 봐.
8: 빵가루 맞더라.
5: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급기야 거친 행동까지? 공평은커녕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되는 누나는 동생의 눈을 피해 간식을 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숨겼다기엔 좀 허술하죠? 과자를 숨기고 나온 뒤
1: 말이 말랐던 말이야.
9: 우리 이들아 메리간
1: 에트라우다 도달했다 만디디아들 빈들에 나한테 말았다랬다 어헤테메나 놀로 하인다하라 돈데는 뜬디노 돈데는 애들아
5: 둘째도 쌓인 게 있는 건지. 아이고 귀엽고 말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맙니다.
10: 에이
5: 가만히 있던 누나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11: 봐봐 오야 내가 아까 바로 있노와 호암 호타간 호망 호타간으로 මහත්තයා හිටියනම් මේ දෙන්න මෙහෙම මේ රණ්ඩු වෙන එකක් නෑ. එයා වැකේෂන් ආවම මෙහෙම රණ්ඩු නෑ. මම වැඩිපුර උයන එක උයනවා. එයා තමයි ළමයි බලන් ඉන්නේ. ඒක හරි ලේසි.
5: හොල්ලෝ ආයිදල් කියන ගේ ශිප්ජි අන්කෙච්චෝ. අප්පාදු ගජොග්ල් වියේ ටෙක්හන් ගිල්. කොබක්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온 아빠는 아침 7시가 지나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주씩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아빠는 이번 주 내내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밤샘 근무에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따 또 저녁 출근을 위해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데. 퇴근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아빠는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급기야 뭔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2: 바발아 사마안넨 아우디엔네 에 벨라와타 와게 에킨다 바발아 아우디나타 파스세 카타 카란 타마이 캐무티.
5: 잠 못 이룬 이유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해서였다니. 야,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 맞네요.
2: 아, 헬로 굿 모닝. 아들 우대면 나겠다.
5: 아이들 얼굴 보는 맛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아빠.
2: 나도 하루 완지에 왜다 그러라 왜다 떠리 이래.
5: 피곤이 눈꺼풀을 짓누르긴 하지만 잠보다도 아이들과의 통화가 먼저인 아빠입니다. 한국보다 3시간 30분 시차가 늦은 스리랑카. 삼남매의 집에선 지금 한창 아이들 등교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죠. 말끔하게 교복까지 챙겨 입은 첫째의 등교 준비는 순조로운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아빠와의 전화에도 시큰둥하기만 한 둘째.
11: 피안 많이 그다 왔다 하노? 저도 너랑 레스트에라 있네 아이 메.
1: 굿모닝.
12: 아빠가 길어는 버티기를 가다네.
1: 어.
5: 오늘도 아빠와의 상쾌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메산디와 다르게.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지 짜증 가득인 잔이로. 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냐?
11: 아, 나한테 수두마한테 레스트 해놔.
5: 이 정도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육아 공동체 아닌가요?
11: 나리 하이로코 해놔면 레스트가 니가 가마로. 하하, 하리 하리 묻지 않아요. 근데 난 발성을 해달았나?
5: 아침의 소소한 일상까지 늘 함께 공유하는 아빠와 가족. 아이들 얼굴을 차례차례 보고 나서야 아빠는 드디어 잠자리에 들려나 본데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이렇게라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사실 아빠의 한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2: 마마 몰림 코리아다베 2016 අවුරුද්දෙ දීවරංශෙන් ඒකෙදි මගේ ඇඟිල්ල ඩැමේජ් වුණා. ඒක මේ සොන්කරත්잘랐어요.
5: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빠. 고통보다 앞선 건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0: ගොඩක් දුකක් හිතුනා මේ ආයි ඉන්නේ නැති හින්දා ඇඟිල්ල ආයි එන්න මේ ගෙන දෙයක් නෙවෙයිනේ ආයි එන්නේ නැති හින්දා දුකක් හිතුනා ඒ වුණාට මේ හිත හදාගත්ත කොමාර හිත හයිය කරගත්තා මගේ දරු පවුල නඩතු කරන්න ඒ වෙනුවෙන් මං විඩ වඩා දෙයක් උනා කැප වෙනවා කියන එක ඔළුවට දාගත්තා මං ඒ වෙලේ
1: 사고로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아빠.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빠는 두 번째 한국길에 올랐습니다.
2: 네, 이 다스라 두 개를 하면 네. 아니 말에 남의 뜻을 콜 කරනවා. 이 콜이 그 파라쿠르 타면 벨이 මොකද උනේ කියලා. ඊට පස්සේ තමයි ගිහින් හොස්පිටල් ඇඩ්මිට් වෙලා එයාගේ අර අතේ මෙතනින් අත ඩැමේජ් වෙලා තිබුණා. එයා ලංකාවට එන්නත් හේතු වුණේ ඒක. අපිත් කොහෙත්ම කැමති වුණේ නැහැ එයාගේ අම්මා මම එයාගේ සහෝදරයෝ. කවුරුවත් කැමති වුණේ නැහැ.
1: 가족들의 만류에도 또다시 혼자가 된 아빠.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이었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둘째를 어르고 달래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유치원.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요. 집에서부터 한 차례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유치원에 와서도 이어지는 잔이루의 등원 거부. 아우 저 문턱을 그렇게 넘기기가 어려울까.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눈물바람인 둘째가 못내 안쓰러워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머 언제 울었나 싶죠?
2: මටත් මහන්සියේ පර හස්බන්ඩ්ටත් වදේ මේක. මොකද මම මොක් කරනවාම කියවන්නේ යත් එක වැඩිපුර. සමහර දවස් තියෙනවා ඉතින් මේ වගේ අමාරු දවස්.
1: 20살 어린 나이에 맞이한 결혼과 육아. 낯설고 서툰 시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빠 없이 애 셋을 혼자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곳에 들른다는데요.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살았던 가족의 집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제대로 완성하는 게 가족의 꿈입니다.

0: ටික වැඩ කරගෙන යනවා. ඕ තාත්තයි ෆොටෝ එකනේ. මේක තාත්තව පෙන්නන්න පුළුවන්.
1: සජින් සුගිසෝ අප්පයි හින්ජොගල් චැනන් අයිදල්.집안 곳곳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접고 시댁으로 들어간 건 외진 곳에 자리한 집에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기 걱정스러웠던 아빠의 권유에서였습니다. 미완성된 집이라 뭔가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이지만 아이들과 엄마는 시간 날 때마다 살림살이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놀던 추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지금 제일 신난 건 둘째 녀석입니다.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 가족의 꿈이 자라날 소중한 보금자리를 살뜰히 보살핍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아빠와 함께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직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집 한편에는 화장실과 부엌을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꿈의 집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 지금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있을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0: 마하테야 코리아한테 갔더니 다루오테크 지와트웬 에 위에드마 에카 메 위에드마 එක අපිට තව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යාට තව මෙහෙ බිස්නස් එකක් කරන්න ඒ වගේ දෙයකට එයාගේ පළවෙනි හීනේ තමයි මේ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ක.
1: සගෝරු පුසාංගල් ඉබුන් අපුන් කියෝගි ඉස්සුමේදු දැසි හන්කුකෙන්ල් කල්සිමියා හෙට්ටන් අප්පාගේ නිල් කොමප්කු මියානන් අම්මා.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아빠의 희생을 알기에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아빠의 주말 오후. 오늘은 근무복 대신 외출복을 입었네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휴대전화를 든 채 회사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아빠 앞에 나타난 승용차 한 대.
2: 아우드. 바라고 있네. 된다. 어우, 된다.
1: 아빠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누구죠?
2: 다음에 레다 운하에 간다.
3: 얘는 왜 이렇게 하는데? 간다 불안해.
1: 집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
2: 네, 제 진 동생.
4: 안녕하세요.
5: 한국말 하시네요.
4: 예, 예, 저건 할 수 있어요.
2: 미아다마 있을라면 미 컴퍼니에 웰다. 아우르도 파학 기다려 වැඩ කරලා ඊට පස්සේ මාවත් මෙතෙන්ට ගෙන්නගෙන මේ දැන් දෙන්නත් එක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මේ ඉගෙන ගොඩක් සතුරුයි සතුරුන්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1: 어쩐지 묘하게 닮은 것 같더니 친동생이었군요. 건물만 다른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두 사람. 숙련된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7 비자를 취득한 동생은 초청한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4: 너무 아이야 댓글에 마와
6: ආනේ ගොඩක් දවසකින්නේ
2: උඳලාගෙන පල්ලෙහාට
6: මම ආයෙද ඇදුවද කැම ටික නිවන්න
1: ඉරි없는 주말이면 동생네 집에와 시간을 보내곤 하는 아빠
6: 그럼 කැම ටිකක් ඇදුව
1: 음식 뚜껑까지 들춰보는 사이랍니다
2: 아무거나
1: 오늘은 특별히 부디카 씨가 좋아하는 스리랑카 음식들로 재수 씨가 솜씨 발휘를 했는데요
6: 어떡함
1: 일단 비주얼로는 합격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스리랑카 음식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맛이 없을 수가요. 홀로 생활하는 형을 집으로 초대해 항상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동생네 부부입니다.
2: 아니 대얼링 고락글라 아두왓 다리네 හැම දෙයකටම ඉන්නෝ ඉතින් ලෙඩක් දුවක් හැදුනත් මේ ඒකෙ හින්දා මේ يعني ඒ පැත්තෙන් ගොඩක් වාසනාවන්තයි
4: මං ගෙනාව පොඩි තෑග්ගක් ඔයාලට දෙන්න
2: පොඩි සිරාවට ඕ ගෙනවන්නේ නම මොකද්ද කියලා බලන්න
4: පොඩ්ඩේම අරගෙන
6: ගයිස්
2: ඕ අප්පට
6: සර්ප්‍රයිස්
4: බලන්නක පොඩි තෑග්ගක් ගත්තා
1: උවා형제 대단하죠
2: 티셔츠네
4: 티셔츠 දෙයක් ඕ
1: 한 달

0: 1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아빠가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있을까요? 늘 한없이 내어주는 멋진 동생입니다. 선물은 받은 그 자리에서 착장해줘야 맛있죠.
1: 샤. 아, 여기? 샤, 아리면 낯선아요. 낯선아요.
0: 동생의 선물이 아빠도 꽤나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1: 네.
2: 아이를 라마에 돈네 김나니사 코리아에 메 다니에 민나니사 야랑카이 고락 위단 티에노 아이팅 에그니사 미
0: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우애를 나누는 동생이 곁에 있어 아빠의 타향살이도 조금은 덜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2: 아베 에디웠네. 어른단다게 나가다요.
0: 시부모와 함께 사는 여느 대가족의 풍경과 비슷하죠. 삼남매 육아에 살림에 엄마는 오전부터 분주한데요. 덩달아 분주해지는 건 첫째 매산디입니다. 바쁜 엄마를 도와 기특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매산디의 손길을 거친 빨래향이 정말 한가득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내 간식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를 둬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구 잘 먹네. 반면 둘째 잔이루는 좀처럼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몸이 또 근질근질한지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너 오은영쌤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이때 출동한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짓궂음을 혼내기보다 그저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뿐입니다. 동생이 시도 때도 없는 장난에도 참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온 첫째지만 늘 져줘야만 하는 상황이 속상하고 서럽기만 합니다. 이럴 땐 어느 때보다 아빠 생각이 간절하죠.
3: 만일 이걸 달아야하면 왜 걔네들이 니 애틀지
4: 나네요. 다때좀 가르치네. 아마 많이 내도 힘들다. 아빠는 다왔다 많이 나와. 이렇게 힘들다 왔다 가나. 아마 내가 많이 내니.
0: 매산디의 어두운 표정을 읽은 엄마가 나섭니다.
5: 그래.
4: 아래 콜링이 한다.
5: 그냥 간이 빠한데.
4: 응.
5: 그래.
4: 응.
5: 이 아래 가라는데 내 돈 한 명이 왔다 면 알라 간. 이 돈은 또 아래.
4: 있지? 네.
5: 이 돈. 그냥 간이 빠한데. 이 아래 가네 안 나한테 빠.
4: 응.
5: 그래. 이 빠르기하면 다와 아이엠 웨디 위에 놈이 사카드 위에 내니. 왜 아빠 아래 위에 막 가리가리 있나? 콘디 멘 밴드가 뭐 앞에 두고 티아 단디인데 밴이. 근데 다 때려내 보태라트. 야트 때려내 메디가.
0: 엄마의 위로 뒤로 애써 숨겨보는 속상한 마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른스럽게 버텨내고 있지만 유독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지는 날입니다. 가족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역시나 들뜬 건 아이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 아빠가 익숙한 막내까지. 엄마도 신이 나긴 마찬가지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가족. 낯선 한국 땅에서 처음 마주한 건 매서운 공기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추위에 표정마저 얼어붙은 가족들. 더운 스리랑카의 날씨만 생각했지 두꺼운 옷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엄마. 갈 길은 멀고 추위까지 맞닥뜨리니

0: 일을 어찌해야 할지요? 그 와중에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첫째입니다. 춥다고 칭얼대던 잔이루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역시 누나밖에 없네. 잘해라, 잉 잔이루.
1: 아까 왜 헤트가 다간 티셔츠가 헤트가 다간.
0: 임시방편이지만 모자로 서둘러 추위를 달래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길. 먼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간 뒤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티켓팅까지는 단번에 성공. 시작부터 순조로운 걸 보니 예감이 좋은데요. 차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긴 둘째. 잔이루, 너가 얌전할 때도 있구나.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의 다음 관문, 동대구행 KTX에 몸을 씻습니다. 고된 여정에 녹초가 된 가족들, 다들 고라떨어졌네요. 같은 시각,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입니다. 짬나는 시간을 빌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을 리가요. 달콤한 단잠 끝에 동대구역에 도착한 가족들. 본격적으로 길을 찾아 나설 차례인데요. 일단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부터 하고요.
2: 아, 선생님, 넌 대구.
1: 야, 한대. 가을 하리야, 한번 하마? 바른바른 타고 가을 하리 있는 데기라.
2: 나는 마음을 잃는 건데.
0: 그래, 모르면 일단 물어보는 게 상책이지. 메산디가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경로와 주소를 자세히 적어왔구나. 메산디 정말 대단한데?
3: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 타는데. 지하 이쪽으로 딱 내려가면 돼.
4: 찾아갈 수 있겠어?
0: 네. 분명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엔 물음표 투성입니다.
1: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약 옛날에 있을 하도 본다. 아,
0: 일단 주어들은 단어를 조합해 길을 나서보지만
1: 매매 애드레스가 다왔대. 컴퍼니 신나
2: 감순열 저리 품사
1: 오야 바람에 가긴 하리 한 포르두인 좋다 기안 바라 나이마
2: 신나 감순열 저리 품사
1: 아 좋다 바라
5: 아빠 만나러 왔구나
1: 신나 감
2: 신나 감순열 저리 품사
5: 내려갔어 건너갔어 1번
1: 어서 원. 오케이.
5: 넘버 원.
1: 안삼자. 안삼자.
2: 안삼자.
0: 그때 갈피를 못 잡는 가족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아까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네요.
1: 안삼자.
0: 마 이게 바로 경상도의 방벽 아이가.
1: 지금 한때야.
0: 아이들이 길을 헤매진 않을까 걱정이 되던 아저씨는 선뜻 지하철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심푸근한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하철 타는 곳에 도착.
2: 멋진가 하나?
0: 그렇지. 오늘은 남매가 똘똘 뭉쳐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개찰구 코앞까지 짐도 끌어다 주시고 참 따뜻한 풍경이네요.
1: 안 삽니다.
0: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은 가족들,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 그나저나 몸짓만한 캐리어를 끌고 다니려니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점자 블록이 더 발목을 붙잡는데요.

0: 엄마 냉발하나.
1: 자니르와 엄마는 무사히 개찰구까지 통과하고요. 여긴 캐리어와 씨름 중입니다.
2: 아니, 안 돼.
1: 낯선 타국 땅에서 길 찾으랴, 캐리어 끌랴,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어렵사리 난관을 뚫은 매산 뒤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0: 아우, 아니, 너 자니로 옛날 다트 받았네 아니구만데, 저도 맞았대야.
1: 지금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하철이 도착했다고. 다행히 막내를 아는 엄마는 무사히 몸을 씻고요. 메산디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떡해, 물이 다치겠어. 다행히 친절한 승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지하철 탑승 성공.
0: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1: 짐에 치여오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던 먼 여정.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메산디.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빠 전화를 피하고 있던 엄마로선 난감한 순간인데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알린 뒤 전화를 계속 거부 중인 엄마. 아빠와의 깜짝 만남에 신이 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입니다. 가족과 하루에도 열댓 번씩 통화를 하던 아빠인데 걱정될 수밖에요. 근무 중 틈틈이 전화를 걸어보는 아빠.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다시 또 걸어보지만 묵묵부답.
3: 아이고, 왜 안 받지?
1: 우리 아빠 애간장이 다 녹겠어요.
3: 연락 안 받아요.
4: 어제부터 집에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아직 연락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1: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거나 잃어버렸을 적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긴 처음입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아빠인데요.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족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아빠에게로 향하는 가족의 마지막 관문. 이제 버스만 타고 단 6코스만 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타야 할 버스가 맞긴 한 건가요?
0: 쏘리.
1: 아까 동대구역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넘버원을 외쳤던 것 같은데.
0: 넘버원 버스 coming.
1: 다행히 버스 번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네요.
0: 저도 한테 아무리 되는 사이 티켓 갔네.
2: 아메리카.
0: 된. 하리. 그럼 그거 됐네. 이노 버스 개비 돼.
1: 그래, 자니로 잘하고 있어.
2: 네, 넘버원.
1: 애타게 기다리던 버스가 들어오고 서둘러 올라타는 자니로와 엄마. 그래, 엄마 말 들어야지. 화창한 날씨에 곧 있으면 아빠랑 만나는 기쁜 날. 아빠 회사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엄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아빠를 만날 생각에 신이 잔뜩 나 있기만 한데요. 전화기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 꿈 같은 시간을 앞두고 엄마는 온갖 감정이 밀려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정도 이제 정점을 향해 갑니다. 아, 캐리어와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요. 징글징글하게 끌다 보니 이제 미는데도 요령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래, 이제라도 어디야. 고생하는 누나가 안쓰러워.

0: 외로웠는지 제 몸보다 더 큰 캐리어를 낑낑대며 밀어보는 잔이로. 오, 아빠 회사 고지가 눈앞입니다. 캐리어와 고군분투 중인 자니로.
1: 바바, 말리테 우다우 가란네. 수두 마하테야, 캄 캄. 수두 마하, 말리테 배 푸테야 배게 간네.
2: 마테 간나 배 이거. 보, 아 카쿠라 캐디라네. 오고함 디야무.
1: 이나 배게 메고 행아 키엘야. 쭈트 두라이네. 타다테 캐빌 게니야무.
2: 하.
1: 에?
2: 보더야.
1: 수두 마하테야, 배게 오노 토인 티엘엔나.
2: 아니 오 야한테 아야 비앙엄미.
0: 옷 가지며 가족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길바닥에 놔두고 간다뇨. 다섯 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요. 꽤나 시달렸는지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한 잔이로. 그렇게 버려진 짐 가방 괜찮겠죠?
1: 가만네. 아비 아스벤 한번 알아봤어? 야, 태그먹이 레이가노.
2: 나 야매.
1: 망이 뜨는 우리 아이 오름 나기에라. 내나 빌랑이 있네.
2: 네.
1: 네. 랑금 망이 뜨면 빌 파딘 노트가 빼나 냈으면.
0: 와, 이제 다 온 거 맞죠?
2: 메이크네.
1: 아이 봐, 우가랑 야나 말해.
2: 원래 긴나니 그래.
1: 네네, 앞이 쓰라리한 게 이때 갖다 주세요. 이 아래가 맹맹이 됐고, 빨리. 오.
2: 네,
1: 잠깐만.
2: 어, 어. 네, 잠깐만. 어,
1: 네, 잠깐만. 아, 아. 반반반반반반반. 앞이 가긴 하리, 아무데 무디가. 있어요? 무디가?
0: 와우, 할렐루야! 드디어 아빠 회사 도착! 혹시라도 아빠에게 들킬세라 조심조심 사무실로 이동하는 가족들. 길에 치여, 짐에 치여. 아빠 찾기 고생 담은 시즌2 역사상 너희가 역대급이다.
1: 안녕하세요.
2: 아빠 만나요.
3: 아, 혹시 부티카?
1: 예스, 예스.
3: 아,
1: 부티카.
3: 부티카. 네, 좀 앉으세요.
0: 특별한 재회를 위한 사전 모의.
1: We can meet him now?
3: 예, 지금 현장에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1: 거울 고닥 카란티노 비 고닥 클린다 간사 카란니트네. 야, 부둥 카라간 위디에타 아피테 야, 함빈 고험한데 카라는 불러?
3: 그 부티카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일단 제가 부티카를 데려올 테니까 뭐 안 보이는 곳에 잠시 숨어 있다가 부티카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1: Thank you, thank you.
0: 어떻게 만난들 어서 빨리 그리운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 두둥, 5분 후면 드디어 아빠를 만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해지는 시간.
1: 5 minutes, 5 minutes.
0: 이제 슬슬 몸을 숨겨야겠죠? 얘들아, 쉿! 작전 개시!
3: 이제 뭐 보니까.
1: 오케이.
0: 작전은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탁자 밑에 숨어 있고, 동료들의 유인으로 아빠가 사무실에 들릴 때,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오는 거죠. 어때, 잔이로? 잘할 수 있겠지?
4: 준비 됐나요?
2: 예.
4: 아빠 옵니다.
0: 사무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공장에서 한창 작업 중인 아빠. 이제 아빠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야겠죠?
5: 부티카야, 사무실 가서 장갑 좀 가져, 장갑.
6: 여기요.
5: 사무실.
0: 동료의 지시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실로 향하는 아빠. 단 몇 걸음 끝에 엄마와 아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빠가 있습니다. 장갑을 건네받는 아빠.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때?
3: 어, 부티카. 잠시만요.
0: 아...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만나온 아이들. 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 엄마는 또다시 눈물샘이 터지고야 맙니다. 감격스러운 가족의 재회.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를 꼭 안아봅니다.
4: 감사합니다.
5: 많이 왔어. 박수. 박수.
0: 회사 동료들의 열띤 환호 속에 만남을 실감하는 가족들.
6: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좋은 시간 가져라고.
0: 네. 아빠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해 특별 휴가와 휴가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셨다네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마음까지 설레는 날입니다. 아이들과의 추억 쌓기에 나선 아빠. 어머, 단체로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네요. 다 같이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온 가족. 삼남매의 취향적인 코스로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상징, 회전목마를 어디 지나칠 수가 있나요? 늘 함께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아빠는 오늘 원없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줄 참입니다. 늘 잡고 싶던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잔이루. 장난기 많던 둘째도 아빠와 함께라면 더없이 든든해집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가족의 특별한 티셔츠. 완전체가 되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잠시 후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아빠. 그리고 곧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는 가족입니다.
1: 여기 버스에 뛰어나.
0: 아빠의 생일 축하해주는 가족.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빠입니다.
2: 아빠.
0: 스리랑카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온 아이들의 선물. 아빠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1: 오늘 그러네 한번 데이면 디라 고다 클라우드 야겐 아티타나 투 හැම දේම අපිට දීලා ඒ කරන දේට ගොඩක් ස්තුතියි දරුවෝ තදාගෙන අපි සතුටින් ඉන්නවා
4: තමයි තුන්දෙනා තදාගෙන මේ ටිකේ කට්ටක් කාලා ඉස්සරහට සතුටින් ඉන්න අපිට පුළුවන් ඒකින්ද මේ ටිකේ මේ මං කට්ට ගන්න මං හරිම සතුටින් මේක මේ කැපකිරීම කරන්නේ දරු පවුල මේ ඒකින්ද ඒ ගැන දුක් වෙන්න එපා මේ මේ දුක් වෙන්න එපා සතුටින් ඉන්න මේ තුන් දෙනාත් හදාගෙන මම ඉක්මනට එන්නම් මේ වැල්ටි කරගෙන ඔය අදගෙන දරුවෝ හදාගෙන සතුටින් ඉන්න
0: 가족을 위해 아빠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가족과 함께입니다.
4: 뭐 이따 하이 아라게나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7: 영어.
6: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7: 17점 수학.
6: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7: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6: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7: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6: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7: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6: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6: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7: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0: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올릴 때 먼저 로켓과 발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산업의 진짜 변화는 더 멀리 쏘아올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더 넓게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재난, 산업과 경제, 안보와 일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는 먼저 스페이스X 이후 열리게 된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주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강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영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 위에 눈으로 지구를 다시 읽는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동경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던 날 숨죽이며 지켜보던 긴장이 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감성으로 바뀌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있는 날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하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개 관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발사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켜보겠다고 전국에서 몇 시간씩을 달려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사랑은 통계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두 개년도에 걸쳐서 수행한 인식조사가 있는데요. 우주가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주자원 채굴이나 우주관광을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사이언스픽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관측 인공위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구관측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를 관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봄철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는 정도의 피해였다면 작년 2025년에는 불길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구 70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 위성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위성 지역의 산불은 이렇게 또렷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9년의 호주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야생동물 5억 마리가 타 죽었고요. 2023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확산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의 홍수도 문제입니다. 산불과 마찬가지로 강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는 걸 넘어서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서 파키스탄과 같이 국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홍수였는데요. 파키스탄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하고 그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생긴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더스강 하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될 정도의 대홍수가 온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로는 9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빈곤율도 4%까지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가리지 않고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첫 번째로 구속력 있는 합의였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실제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 의지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 대기와 해양, 생태계와 도시, 산업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카메라, 같은 센서로 반복해서 관측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봅니다. 하나는 멀리서 넓게 보는 방식입니다.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상공 한 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구를 돕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때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는 위성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성이 지구상에 계속 같은 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간격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상이나 해양, 대기 환경처럼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을 주기로 관측해야 하는 분야에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궤도 또는 태양 동규궤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도는 궤도입니다. 정지궤도가 지구의 한쪽 면만을 계속 보는 데 비해서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동기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현지에 같은 시각을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촬영을 할 때 빛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오전 10시에 찍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찍으면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져서 정확하게 어떤 변화인지 그 원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태양 동기궤도는 위성이 그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에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이런 태양 동기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에서 가깝게는 한 300km 정도부터 멀게는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지구에도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더 가까이 가면 더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정밀한 지구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보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같은 지역을 다시 지나가기까지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정지궤도 위성은 넓게 자주 보고 저궤도 위성은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셈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하늘에 고정된 CCTV 같다면 태양 동기궤도 위성은
매일

같은 시각에 동네를 순찰하는 드론을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은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연구 개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우주 경제의 빅뱅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발사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을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첫 발사체인 나로호는 세 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사용이라는 건 당시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 기업이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패컨 9을 통해서 1단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게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가 가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는 물론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전국 곳곳 찾아가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을지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기상예보도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공위성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유엔 우주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대략 1만 6천 기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발사 추이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2025년 한 해에 발사된 신규 위성만도 한 4,500여 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12기 정도의 인공위성이 새로 발사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재활용 발사체 때문입니다. 자, 로켓 한 개의 제작에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한 번 발사하고 다시 만드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준 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패콘9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위성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는 부품이 작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연산을 이제는 반도체 칩 하나가 처리합니다. 아, 위성에 들어가는 위성 제작이 필요한 부품이 작아지니까 위성 자체가 작아지고 위성이 작아지니까 한 번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 대의 위성으로 군집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5년 세계 위성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은 한 12,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이라고 하는 위성 비율이 90%에 해당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비율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소형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통신위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데요. 2026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발사된 위성이 1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영국의 원웹이 따라오고 있는데 현재 발사된 위성이 한 6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볼 수 있는 레이더, 숲과 작물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초분광, 지표 온도를 보는 열적 외선,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추적하는 온실가스 위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위성 수가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센서로 볼 것인가, 얼마나 자주 볼 것인가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 수요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나 메탄 감시, ESG 공시 이런 요구들이 커지면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연구자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 산업이 함께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그 한 장의 값어치보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어떤 정보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성 영상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위성은 넓은 지역을 반복해서 촬영하고요. 그러면 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거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농작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만은 얼마나 혼잡한지, 재난이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대기에 이상징후가 있지는 않은지를 읽어냅니다. 지구관측 활용 서비스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인데요. 위성영상 데이터 시장을 조사했더니 190억 불, 한화로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공하고 분석한 서비스 시장은 310억 불, 약 한화로 46조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1.5배, 1.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금융 분야의 성장세입니다. 다른 분야 대비 그 성장세가 훨씬 높은데요. 금융 정보를 위성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스페이스X로 시작된 발사체 혁신이 어떻게 우주산업 전체를 바꿨는지, 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지구관측 위성 영상이 어떻게 공간정보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에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화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 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배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일으켜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봐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 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키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키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낼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번 마시고 두번 뱉어도 되고요. 한번 마시고 한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허지카지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심리학, 행동과학,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조직 내 리더들이 HR 관련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들의 긍정적 경험과 개인의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HR 트렌드와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국내 기업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원의 식단이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구내 식당을 리뉴얼하고 유명 맛집과 콜라보하는 등 직원들의 식단에 관심을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수로 꽉찬 냉장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진 뷔페식 카페테리아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죠. 물론 빅테크의 실적 하락과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카페테리아 공간을 일부 축소했지만요. 여전히 많은 기업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밥에 진심인 걸까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직원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건강한 식습관은 기업과 조직 문화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번아웃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2년 미국 브igham Young 대학이 미국 회사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불균형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66%가 업무 생산성이 저하됨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직원들은 결근율도 27%나 낮았고요. 생산성도 20%나 높았습니다. 202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9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 나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동료를 돕거나 협력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업무 관련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의 식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직원 식단에 신경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헝그리, 배고픔과

angry, 화남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요. 배가 고파 화가 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게 되면 이 행그리한 상태가 되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감정,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느끼는 즐거움은 분명 직원들의 회사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USA Today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 참가자의 56%가 현재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회사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6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 직원들에게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신세대 참가자의 89%는 회사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서 긍정적인 직원 경험과 업무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점심 복지가 가장 먼저 꼽히곤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식단에 신경 쓰는 마지막 이유는 직원 간 협업을 장려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직원이 자기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동료들이나 타 부서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글의 마이크로 키친의 경우 각기 다른 팀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 굳이 특별한 시간에 만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구글 코리아의 경우 유독 카페테리아 공간을 비교적 작게 설계해서 직원들의 밀도를 높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명을 수용하는 카페테리아 공간이 필요해도 일부러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아예 모르는 타부서 사람들과도 가까이 앉아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섞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초기 팬데믹 기간에 회사 대부분이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협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휴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시기 팀워크 향상을 위해 관리자들이 가장 효과를 봤던 활동이 바로 온라인에서 함께 점심 식사하기였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언급된 휴무의 고객사 중 한 곳은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팀워크 도모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 팀워크, 그리고 생산성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퀄리티 높아진 사내 식단으로 한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우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구글은 전 직원에게 무료로, 그것도 최상급 재료로 수준 높은 요리사가 조리하는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사내 식단에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넉넉하게 제공해도 직원들이 고열량 메뉴를 골라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에 입사하면 몸무게가 15파운드 늘어난다는 의미의 구글 15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근 들어 단순히 직원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직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너치 전략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처음에는 육식, 디저트류, 탄산음료를 대폭 줄이고 채소나 과일로 메뉴를 대부분 대체했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구글 캠퍼스에서 바베큐까지 하는 직원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너츠처럼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직원들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썼고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구글은 먼저 직원들에게 카페테리아에서 작은 접시를 사용하도록 장려했고요. 알록달록 초콜릿과 간식들을 담은 유리병들을 간식들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철제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뷔페식 진열된 음식을 칼로리와 영양성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구분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그 결과 식당을 찾은 직원들의 3분의 1

일의 식사량, 간식 섭취량이 줄어들었고, 7주 동안 직원들의 칼로리 섭취는 300만 칼로리 이상 줄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과학적 식단 관리 및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50여 개국, 140개 도시에 17만 5천 명의 직원들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푸드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구글은 미국 요리학회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자발적으로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사례처럼 직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관련 팀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원들의 식단 및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에서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 식단 제공, 신체 웰빙, 건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갈튼이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직원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단과 관심받지 못하는 식단 등을 파악하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건강식을 구매할 수 있는 갈튼 마켓, 웰빙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갈튼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건강한 식단과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가 부상하면서 MZ세대들 사이에는 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2B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되고는 있지만 식음료 솔루션이 결합한 경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즐겁고 건강한 식단이 즐겁고 건강한 직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조직과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기업과 리더들이 직원들의 식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건강한 한 끼가 건강한 조직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뭐 이게 무슨 강연인지 모르겠어요. 불교에 대한 것인지, 시에 대한 것인지, 철학에 대한 것인지, 그냥 삶을 성찰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마들을 다 총동원한다.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막 옛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요? 네? 막 이렇게 머릿속에는 막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종합인문학. 근데 왜저다 동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테마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면 1년 안에 어떻게 수익이 얻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를 또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길게 보면 그 사람이 학자로 자라냐? 안 자라잖아요. 노벨상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1년 동안의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 길게 보는 거, 길게 본다라는 건 나이 들었어도 후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삶에서 체크를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같이 공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희노애락,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니까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 한번 모아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 사랑과 자유잖아요, 사실은. 자유로워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게 되면은 또 기본적으로 자유를 또 구가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 나중에 다 나이 들고 사랑도 떠나고 한 다음에 에서야 와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스무 살때그 방향을 좀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데가 고통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 고통을 얘기하면 안 와요. 병원도 그러잖아. 치료는 해주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거의 누가 가요? 안 가지. 근데 불교는 대놓고 고통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요. 왜 갈까?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나이가 지나서 60, 70이 되면 알아. 이거를 다. 근데 7, 80대에서 알아서 뭐해?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미리 한다라는 그런 거는 항상 뭐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유명하지? 이거요. 요 글자. 요 글자. 오늘은 저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김선호 시인의 짧은 시를 하나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가장 좋은 점은 가슴으로 가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서 머리로. 그리고 인문학, 철학은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지혜, 불교의 가르침을 다 넣을 거고, 끝나고 나서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읽을 거야. 근데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강연이 제대로 딱 됐으면 그분이 시 읽는 게 느낌이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한번, 처음에는 내가 읽고 이거를 풀어나갈 거고,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읽는 거야, 한번. 좋은 기회죠, 뭐. 방송에도 나가고. 잘 읽어야 돼요. 고쳐 쓰는 묘비라는 그 시예요.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이렇게 네 줄이에요. 하이라이트는 뭐 아시겠죠?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 태어나는 순간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장난감. 아이 한번 생각해봐요. 까 울지?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가 아이가 막 울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어미한테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궁 속에서도 어미 리듬은 들었거든. 어미의 심장 근처에다 두면 애가 울음이 가셔. 이 순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라라는 거야. 웃음은 두 번째에 배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까르르 웃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순서를 기억합시다. 김선우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배운단 말. 와, 힘들다. 웃는 거를 배운다.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아픈 거예요. 우는 거야. 외로운 거예요. 낯선 거야. 막.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 다리 때리기. 넓적 다리 세게 때리기. 한번 해볼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프죠? 아,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살아있다라는 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다리를 때렸는데 안 아프잖아. 그러면 여기 마비된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야.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살아가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거야, 이제. 나 몸 망가지고 내 정신 망가지는데도 아픈 줄 모르면 죽은 거지.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그 사람 아픈 거 모르면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이게 불교의 처음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르침이야. 출발이 이제 다른 거야. 우리는 행복한데 고통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고통이 전제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픔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왜 살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아픈데. 왜요? 고통이 완화될 때가 오거든. 굉장히 근사하거든. 살아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살아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살아있으니까 피곤함도 느끼고 좀 잠도 자야 될 거 고난 거를 느끼지. 그것도 힘들잖아. 그런데 근사한 사람 옆에서 한잠 낮잠을 자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한잠 자고 나면 어때? 그게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 하나의 정의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고통스러워, 못 벗어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완화될 수 있어요. 나의 외로움을 뭐 어떻게 가셔줄 거 많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사한 풍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스스로는 완화를 못한다라는 거야. 배고픔만 해도 봅시다. 뭐 먹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뭘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다고 팔 뜯어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없어지잖아. 모든 게 그래. 고독이라는 걸 나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홀로 산책을 해. 우리 생각엔 딱 보면 아유 저 친구도 없어서 동무들이 다 돌아가셨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바람, 구름, 꽃, 풀들을 보는 거야. 더 풍성하게.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고통으로 태어났다가 아이 기억나죠? 아! 하고 울다가 웃어. 그러다가 다시 또 울어야 되잖아. 또 그러면 그게 가셔지는 거야. 계속 그렇게. 고통을 완화하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금 내가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완화되지만 그 순간에 완화되는 거죠. 길게 보면 어떻게 돼? 또 배고픔이 또 찾아오죠. 살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서 왜 살아야 된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죽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내일 그 근사한 무지개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 내일 근사한 커피를 누군가가 나한테 사줄 수도 있잖아. 그 희망이 있으면 안 죽는 거야.

불교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훌륭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태어났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먹었어요? 돼지. 그러니까 나는 삼겹살만 먹었다, 목살만 먹었다 그러지 말고 그 부위들을 모아서 뭐 돼지 모양을 만듭시다. 몇 마리 먹나? 보통 몇 마리 먹어요? 한 100마리 먹고 죽나? 한번 그 정도 먹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놀라운 게 내가 배부를 때 있잖아. 누구 죽인 거예요? 우리 생명체 먹잖아요. 예? 뭔가 미네랄을 흡수하려고 그래서 무슨 뭐 돌을 씹어 먹지 않잖아. 뭔가를 파괴하잖아. 이해돼요? 근데 다 그래. 이 세상에 존재가 다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팔 뜯어 먹을 수 없잖아. 너무 속상한 거죠. 젊은 친구들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닭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든 그 모양으로 나오는 줄 알아.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양념으로 이렇게 도배돼서 나오는데 그 고기가 그냥 그 고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데리고 가야 돼요. 농장에서 씨암탉 잡는 걸 보여줘야 돼. 닭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닭들은 너무나 또 문제가 많잖아.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막 좁게 살찌우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 그거 다 보여주면. 와, 그거 먹기 만만치가 않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음식 못 먹을 때 보면 잔인하게 도살하는 장면 보면 못 먹을 때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를. 세상에 아픔이 느껴지면 답이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아유, 이제 어떻게 잡아먹지? 어떻게 잡아먹지? 이러고 있는데 또 배는 고파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 딜레마에 서는 게 힘든 거라고요. 사는 것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남의 자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유, 다 아껴! 모든 동식물들 생명체를 다 아껴! 다 아끼는 걸로 어떻게 되냐고. 조금 이따 배고프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굶을 거예요? 나 죽일 거야? 그것도 또 파괴하는 거잖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의 듣지 말고 그냥 돼지고기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나은지도 몰라.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런 거예요. 이게 스님들한테 딜레마가 빠지는 거야. 스님들 채식하고 음식 적게 먹는 거 아시죠? 스님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뭐를 드셔야 돼. 이게 딜레마인 거야. 얼마나 속상해. 일체의 고통을 느끼면서 잡아먹는 것처럼 힘든 건 없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치죠. 이렇게. 모거 치고, 사물이라 그래요. 운판 치고, 땡땡땡땡 쳐서, 날짐승등 깨우고. 가죽 치면은 초식동물들 있잖아요. 소니, 뭐, 다람쥐니, 뭐, 이런 것들을 깨우는 거고. 종 있죠, 종. 땡땡땡땡땡. 그 인간 깨우는 거예요, 인간. 근데 그 제도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초식동물 깨울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오늘은 풀잘 뜯어 먹고,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마라라고 깨운다고. 늑대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 약한 것부터 먼저 깨우지. 제일 먼저 사람 깨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최고로 포식자 피라미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늑대도 죽이고, 호랑이도 죽이고,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깨운다고. 그래서 초식동물 먼저 깨워야죠. 육식동물부터 먼저 깨우면 안 되잖아요. 다람쥐가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늑대부터 깨우면 날놈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초식동물 깨웠지? 그 다음에 이제 육식동물을 깨워야 된단 말이야. 깨울 때또 뭐라고 또 발언을 할것 같아. 오늘은 굶지 말고, 다람쥐든 토끼든 잡아먹고, 사람한텐 잡히지 마라. 이래야 된다. 초식동물을 아껴가지고 늑대를 사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풀 하나 살리려고 초식동물들 자 죽일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태어난 것들은 다 모조리다.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배고픔서부터 그런 걸 뻔히 아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벽에 네 가지 것들을 쿵쿵쿵쿵, 쨍쨍쨍, 이러고, 그쵸? 그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야. 하루 일과가 뭐 별거겠어요? 누구 잡아먹어야 되는 건데. 늑대를 깨우는 스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거 살 만만한 거 아니다? 고라는 것이 층층이 가죠?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자체가. 이것만 알면 돼요. 나 자신을 아낀다? 나 자신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요, 절대.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알아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개운치는 않지만, 고통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100% 행복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은 걸로 만족해야 돼. 스님들도 그래. 뭐 스님들 퍼펙트해 보여요? 시따르타는 밥안 먹었나? 다 먹지. 근데 개운치 않고요. 속상해 하고요. 그렇게 쾌락으로 먹지 않고요. 음식물 남기지 않고요. 가급적 조심, 조심, 조심. 진짜 삶의 문제는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뭐 해결할 때 있죠. A와 B가 있었는데 A를 했더니 너무 깔끔해졌어. 거짓말이야. 후유증 많아.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는 뭐를 결정하든 개운치가 않아요. 그럼 진짜 뭘 결정한 거야? 이해되죠? 하나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A가 좋고 B가 나쁘고 그래서 A 선택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후유증 크다, 그거. 부수효과 안 좋은 거 많이 나. 뭐를 결정했는데 이걸 해도 개운치 않고 요걸 해도 개운치 않아.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거야. 인생에서 고민이 있거든랑 나중에 그거를 해결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개운치 않아서 그나마 조금 개운한 거 있잖아. 그거 선택하면 잘한 거야. 대개는. 새벽 산사에서 사물이라고 네 가지 세상을 깨우는 소리들을 칠 때, 개운치 않지. 이해되죠? 개운치 않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가족을 만나도 그렇고, 아들을 만나도 그렇고, 딸을 만나도 그렇고, 남편을 만나도 그렇고, 아내를 만나도 그렇고, 어머니를 만나도 그렇고, 아버지를 만나도 그래. 개운치 않아요. 근데 반면 여러분들이 깔끔하잖아. 깔끔하면 그 상대방도 힘들어. 깔끔하게 정리한 거지. 이 산에는 늑대는 없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야, 스님이. 깔끔하지? 그 늑대들의 고통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제일 큰 포식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아프지? 고통에서 출발하니까 놀라운 결론에 우리가 하나 이르는 게 있다고 해요. 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 사람의 고통이 안 느껴져서 그래. 우리는 지금 방금 우리 때려봤잖아요. 응? 나 아닌 존재가 아플 때그 아픈 것이 내 다리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어요? 회도 뜨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집에서 토막 쳐가지고, 요리도 만들고 이러잖아. 근데 어느 날, 그 물고기의 고통이 느껴질 때 있잖아. 못 만져요, 그때는. 어? 토막을 어떻게 쳐? 못 한다고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있을 수 있지. 어머니한테도 느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다리다고. 그 어머니한테 여러분들이 잔인하게 굴겠어요? 잔인하게 못 굴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아프니까. 아프잖아. 아프면 더 세게 못 때린다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 고통이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 또 하나가 누군가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손에 막 고통이 느껴져. 내 다리 친 것처럼 고통이 느껴져.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잔인하게 굴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 많죠? 막 아이들 막 학원 폭력도 있고 왕따도 시키고 그러잖아. 그 아이의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다. 교육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일인 거야, 다. 남의 일인 거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남의 일인 사람이, 남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못 살아요, 절대.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아끼게 된다고.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들, 이 고의 가르침을 딱 얻으면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 나에 대한 사랑서부터 타인에 대한 사랑까지. 그래서 김선호 시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사랑의 노동자가 뭔지 알죠? 노동하는 게 뭔지 알지? 억지로 해야 되고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
저 사람이

걷는 게 힘든 거야. 아, 내 아이든 누구든 걷는 게 힘든 거야, 길을 가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짜증내는 건 아니죠. 네가 짐이야가 아니야. 저 사람이 아파. 걷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업어야 되잖아. 그게 노동이에요. 아, 삶은 그런 거구나. 이런 거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 안 느껴지는 게 좋아. 나만 느껴지면 좋아요. 그럼 편해. 나 배고픈 거만 알면 돼. 그런데 타인 쪽으로 이제 건너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선호 시인의 시가 짧지만 강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깔끔한 시예요. 아주 깔끔하다. 예쁘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맙시다. 행복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김선우 시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고통이 먼저고.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잠시 완화될 때.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완화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행복이야.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고통이 먼저라는 거. 요거를 일제히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강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거는 내일 이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학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 나도 고통스럽고 세계도 다 고통스럽다라는 이 감각. 근데 철학자로서 제가 궁금한 건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야. 오늘 고등어를 먹었다. 다 먹으란 말이에요, 다. 밥만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랑 만나서 전화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 막 이럴 때 상대방이 그럴 때 있잖아. 행복하니? 나한 달간 네 집에 있을게. 그럴 때 무슨 느낌이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있는 엄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양 철학과 서양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주로 효, 정직, 겸손 등과 같은 덕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효입니다. 네, 그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 효녀로 칭송받고 있는 심청이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효란 무엇이고 도대체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도관광, 효자종목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는 깊숙이 효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즉 우리 몸도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듯이 우리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덕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덕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모성애 혹은 또 부성애와 같이 이제 자식을 돌보는 애정은 보일지 몰라도 그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데도 나이 든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는 그런 경우는 정말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걸 봤을 때 효라는 개념은 어쩌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효와 같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그런 친숙한 덕목 개념을 우리가 왜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우리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그게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고, 또 가치의 경우에도 도대체 효도를 한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은 효도를 할 동기를 얻기 어렵다는.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효를 이 시대에 논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연은 효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본 건데요. 오늘 효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제 자신의 이론에 기반한 것이고,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왜 하필 지금 효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 동기로는 제가 효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좀 약간 민망하게도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가능한 그 수혜자 입장도 되다 보니까 더 효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아버지와 토론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감사한데, 그리고 효도를 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통용되고 의무가 되는 그런 효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토론을 벌이다가 시기를 보고는, 너무 늦게까지 못 주무시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거 불효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효란 무엇일까? 이게,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문화에서는 효도를 강조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화되는 그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하늘이 정해준 천륜에 따른 마땅한 도리이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근거를 더 대지 않고는 이런 말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고, 또 서양권 문화에서는 보니까 이제 효가 번역을 filial piety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조차도 낯설어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본인도 부모님에게 아주 좋은 자식, 자식다운 자식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만큼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모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 시대에 유교의 핵심적 덕목으로서 그 전통적인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부모다움에 보답하는 자식다움이라는 의미로서 그 효가 거부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선 효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효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부와 모라는 말도 이미 전통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paren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중립적인 의미에서 부모 의미를 찾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생물학적 부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낳아준 부모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요즘에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달로 인해서 그 고리가 참 약해지고 있어요.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모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 생물학적 부모와 실질적 부모가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전에는 낳아준 은혜를 크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낳을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낳은 건지, 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반박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기에는 좀 생물학적 부모만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 법적 부모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호적에 들어가 있다, 부모 자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이에도 평생 본 적이 거의 없다가도 어떤 약간 금전적인 이유로 이제 친모의 권리를 주장한 그런 사례도 있어서, 법적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효에 관한 윤리적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라고 할 때는 이제 좀 사회적, 특히 실질적 부모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사회적 부모란 이제 해당 그 아동이 아니라 아이, 뭐그 자식에 대한 돌봄과 그 발달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또 하고, 그리고 건강이나 안전 및 전반적인 신체적, 정서적, 지적, 도덕적 발달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생물학적, 법적 부모가 아니더라도 양부모, 조부모, 혹은 또 보육원의 교사분들도 이런 역할을 했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그 부모의 역할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생명을 준다, 즉 낳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길러주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서 적어도 3년 동안은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돌보지 않으면은 살아있기도 어려운 그런 우린 생물인데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부모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금전적, 물질적 혜택도 주고, 교육

교육을 또 시켜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또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잘 해내는 그런 부모를 부모다운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부모다움이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품성 상태, 즉, 모모로서의 덕 또는 탁월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효자 또는 효녀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부모님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또 이제 물질적, 금전적으로 잘 모시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심지어 돌아가신 뒤에도 효심을 간직하고 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효의 정의, 여기서 간략하게 하는 효의 정의로는 부모다운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식다움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효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효의 가치는 무엇인지, 도대체 효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점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 살펴보고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윤리적 차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일단은 예전부터 이제 노인이 되고 사람이 홀로 살기 어려울 때 누가 부양해 줄수 있는가? 그때 이제 자식들이 부양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회보장적 차원의 안전망으로 작용을 했다는 그 측면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일단 따로 사는 분들도 많고 홀로 살기도 하고 또 자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적 제도로 삼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2013년에 소위 효도법 또는 이제 노인권익보장법이라는 법을 도입해서 자식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이 아름다워야 할 덕목을 법으로 지정을 해서, 법적인 의무로 지정을 해서 그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가치를 보자면은 일단 내 입장에서 나에게 뭐가 좋은가,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타산적 차원으로 봤을 때 부모님과 일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정서도 안정되고 일단 삶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거기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 만족도도 상승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도 높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데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러한 이제 지금의 나의 존재 근거로서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곧 자기에 대한 사랑이자 곧 존중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면 자기가 나온 학교나 출신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런 점에서 이제 부모님께 효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도덕 발달적 차원도 있는데요. 효경에 따르면 효는 덕의 뿌리이며 모든 윤리적 가르침은 거기에서 자라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도덕성이 이제 부모님과 주고받는 그 사랑에서 자라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께 공감하고 공감받고 하는 그 능력으로 이제 좀더 나중에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적 차원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영국의 철학자인 데이비 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본성에 어긋나는 범죄는 바로 배은망덕이며 특히 부모에게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마치 공자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벌써. 왜냐하면 폐륜아라는 말이 정말 그만큼 나쁠 수가 없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누가 불효자다, 불효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죠. 효가 윤리적으로 갖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효의 윤리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대의 효에 대한 철학적 근거들이 담긴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 채무 이론,
그리고 감사 이론, 우정 이론을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제가 관계적 덕목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먼저 채무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좋은 것들, 뭐 생명, 양육, 물질적 지원 등그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자식은 마땅히 그 빚,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반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그 빚이 그 받은 것들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가령 1,000만 원을 빌렸으면은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물론 이자까지 쳐서. 그렇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빚을 갚고 싶어도 그 비대칭적이고 약간 불가역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드리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가령 부모님을 낳아드릴 수도 없고, 가르쳐드리기도 어렵고, 또 어려서부터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이 측면도 이제 되갚아드리기 참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식의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관계는 이해타산적 고려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감사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감사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선의로 좋은 것들을 받았으면은 그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고 표현해야 된다. 이런 상식적인 그런 직관이 있는데, 부모의 경우에는 정말 선의로부터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감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인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 이론과 달리 이제 받는 사람이 얼만큼 주는가에 딱 상응하지 않고, 가끔 누가 우리에게 친절한 일을 해줬을 때, 아, 그럼 감사의 표현으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맞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 충분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채무 이론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커버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는 이제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제대로 기를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무 같은 경우에는 부모였던 많은 부분이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에 따른 것일 텐데, 효도의 의무라는 거는 이제 자녀의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행위에서 타율적으로 부과된 의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드라마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막 다투다가 부모님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이제 자식은 언제 키워달라고 했어요? 라고 반박을 하죠. 그럼 보통 부모님은 이제 그럼 당장 나가! 뭐라고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언제 키워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이런 걸 받는다고,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난 자발적으로 이 관계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또한 가지 반론은, 또 이제 만약에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라면은 왜 굳이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사라는 게 사실 의무 이상,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무언가가 아닐까, 이런 직관이 또 있는데요. 가령 이제 제가 친구한테 돈을 줘서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다시 돈을 주는 건또 의무겠죠. 그렇지만 돈을 주는 데다가 고맙다고 밥을 또 사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밥을 사주는데 감사를 하면 했지, 이제 의무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채무 이론이든 감사 이론이든 뭔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든 빚이든 뭔가 돌려주는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과 정말 이제 깊은 우정 또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그 관계가 지금 현재의 관계, 옛날에 받은 은혜나 호의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효도의 근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채권, 채무의 그 상호성보다는 친구들 간의 그 능력 있죠. 내가 지금 형편이 되는 만큼 뭔가를 했을 때 주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우정, 우위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제 유연성 있게
좌우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 그런 직관들을 우정

이론이 잘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사실 또 효도의 의무라고 한다면은, 비록 이제 사이가 좀 나빠지거나 소원해지더라도 자식의 입장에선 그 의무가 회피하기 어렵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반면에, 친구 관계의 경우에는 좀 다툰 다음에 가령, 아, 너랑 이제 안 놀아, 너랑 이제 저기 와라고 하고 이제 떠나면은 더 이상 그 친구로서 의무가 없다고 할수 있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부모 자식 관계는 아무리 그 친밀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일지 몰라도 친구 관계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권위, 자율성, 독립성 등등에 비춰봤을 때 동등하다고 하기가 어렵고, 또한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식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또 친구 관계와 달리 자발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정 이론으로 우리의 효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반론들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효를 어떤 의무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덕목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효의 어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돌보고 기르면, 또 이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 효의 진정한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PJ 아이반호라는 이제 현대의 철학자는 자녀가 효라는 덕목을 갖추기를 희망할 수는 있어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해주길 바랄 수는 있겠지만, 너 나한테 효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를 의무로 해석했을 때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또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그 효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효는 덕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효가 어떤 종류의 덕목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효를 이제 관계적 덕목, 영어로 relational virtue라고 하는데, 이 관계적 덕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계적 덕목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곧한 개인이 그 해당 유형의 친밀한 관계에서 탁월한 참여자 또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그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좋은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바람직한 그 사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정말 남보다도 못하고 정말 원수같이 되는 그런 사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그 여러 관계들이 다 똑같은 동등하게 행복하고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관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바람직한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 그렇다면은 그 구성원들이 그 적절한 해당하는 관계적 덕목을 갖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 그것은 곧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그런 관계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서 곧 부모다움과 자식다움은 각각 구성원에 해당되는 관계적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는 곧그 자식다움의 관계적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관계적 덕목은 그 해당되는 관계, 여기서는 부모 자식 관계죠. 이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는 이해될 수도 없고, 사실은 그것이 함양되고 발휘된 것도 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부모님이 아닌 길가에 가시는 낯선 어르신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이거는 효도가 되진 않죠. 제가 이해하는 효는 자식의 자식다움, 즉 효는 부모다움에 대한 마땅한 대응으로서 요구된다. 즉 효의 그 윤리적 근거는 곧 부모님의 부모다움, 즉 부모로서의 관계적 유덕함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적 덕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선의라든지 정의, 아니면 그냥 관대함, 이런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덕목과 다르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일단 특수성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특수하다는 얘기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특정한 사람, 지금 각각의 부모님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딱 떠올려 보세요. 그 부모님.

바로 그 부모님에게 자식다운 자식이 되는 게 바로 그 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상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특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 효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에 있어서도 그 각각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그 관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대를 서로 하고 있는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관계적 덕목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특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스페셜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부모님 같은 그런 대상을 낯선 사람보다 우선시하죠. 가령 물에 빠졌는데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 뭔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이제 특별한 정서를 느껴서 남의 생일 파티에는 안 가지만 부모님의 생일 파티엔 꼭 가고, 이런 점들이 이제 그 관계적 덕목의 특별성이라고 할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의존성인데, 이 관계적 덕목의 목적이라 함은 그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주고받는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식의 자식다움은 부모의 부모다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아무리 자식답게 효도를 해도 부모님이 부모답지 않다면 그 관계는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계적 덕목으로서의 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대체 효란 무엇이고 효도를 해야 될그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효라고 하는 게 현대에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모님의 부모다움에 대한 어떤 자식다움, 이런 그 효의 본질적 의미는 그대로라고 하지만 예전과는 참 여러 가지가 바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효도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막 3년상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그 예법 준수의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효가 그런 의미로 적용되기엔 참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그 소통과 협력, 또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현대에 효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대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다원성인데요. 이 가족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조부모, 뭐 삼촌, 부모님 여러 형제들 같이 사는 그 대가족이 꾸려졌다고 한다면은 그 대가족이 해체된 지는 아주 오래돼서 이제 핵가족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그냥 부만 있을 수도 있고 모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생물학적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른 소위 정상 가족이라고 불리던 그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효에 대한 논의도 그 소위 정상 가족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 이제 그런 범주를 해체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효의 개념을 살펴봐야 된다. 조손 가족, 동거 가족, 보육원 등의 그런 문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효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몇년 전에는 이제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사례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효의 개념이 있다면, 현대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 현대의 특징은 또 개인주의가 있는데요. 개인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참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물론, 개인의 행복을 관심 갖고 추구하지 않는 세대가 또 있었겠냐마는 특히 요즘 세대는 각자의 자유로운 생각 또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개인의 욕과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나 어떤 부부 관계처럼 아주 아주 끈끈하고 서로 간섭도 하지만 서로 보듬어도 주고 외로움도 없애주고 이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도 어려워도 하고 덜 중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발맞춰서 또 효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효 개념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위계질서가 약화됐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통과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먹혀 들어갔다면은 지금은 합리적 근거, 즉 MZ세대를 불러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줘도 뭔가 끄덕끄덕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무조건 효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가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부모가 여러 가지 의미로 부모답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게 효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효를 발휘해야 하는가? 이게 납득하기가 참 어렵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방성을 떠나서 부모가 먼저 부모다워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일단 부모가 먼저 잘해줘야지 아기는 이제 자식 입장에서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 닮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다워야 그 뒤에 효를 바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자율성을 정말 중시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스로 나의 삶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할 텐데,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발성, 자율성과 양립되는 방식으로 효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 순종과 복종의 요구는 특히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자율성이 무시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유연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효도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물었을 때, 가령 명절 때꼭 방문해드리기, 아니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 일반적인 관습이나 기대에 꼭 효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기대, 욕구, 성향, 경제적 상황, 또 살고 있는 거리, 실제 정서적 관계,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통념과는 달라도 딱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가령 이제 명절 때 방문하기보다 부모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버이날에도 카네이션을 드리기보다, 우리 부모님은 꽃은 비싸고 빨리 시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랬을 때, 전에 읽고 싶어 하셨던 그 책을 사서 보내드리는 그런 게더 적합한 효일 수도 있고, 이제 사실 그 연인들 간의 깻잎 논쟁이란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들을 때도, 아니, 연인이라는 그 관계, 그 범주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런데도 깻잎을, 여자 사람인 친구가 떼어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사자 둘이서 논의를 해서, 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거고, 나는 그건 안 괜찮아라고 하면 안 괜찮아지는 건데, 효도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명절에 꼭 찾아봐야 되느냐, 아니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당사자인 부모님과 자식이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MBTI 있죠? MBTI에 맞춰서 성격별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것을 효도에도 가령 적용을 한다면은, I 성향이 강한 그런 어머님이 계시고, E 성향이 강한 아들이 있을 때, E 성향인 아들은, 아,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 걸 싫어하시는 어머님께는 아주 커다란 환갑잔치보다는, 좋은 곳으로 가시는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게더 낫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효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자식의 그 인생이 어떤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효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식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장성에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변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그때 다른 양식으로 이제 효가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인데요. 이때의 특징으로는 아직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면으로도 아주 미성숙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아직은 부모님께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의미에서 그 부모님과 동등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이 과정 자체가 벌써 그 성숙한 효를 함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의 효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의존자, 적절하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드러나는 효의 양태로는 부모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표현하는 법도 배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착하는 마음도 많이 갖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이제 효를 잘 함양하도록 자발적으로 하기 좀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이 좀더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서 그 효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 시절의 효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또 부모님이 훈육하는 대로 잘 따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아들이는 게참 이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응가만 잘해도, 잘만 먹어도, 참,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받던 시기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땐 그게 효도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주시는 걸잘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또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이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는 점점 이제 여러 방면에서 성숙해지죠. 혹은 적어도 성숙해지는 게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율적 성인으로서 점점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부모님과 이제 동등하고 또 균형 잡힌 관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 과거에 받은 또 되갚아드려야 될그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거꾸로 이제 부모님이 점점 자식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주 친밀한, 어떨 때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하고, 정말 끈끈한 그런 사이가 되는 이 시기이기도 하고, 또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 필요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의 효의 양태라고 한다면은 우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형편에 맞는 정도겠죠. 그만큼 이제 물질적,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파악해내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쌓아왔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죠. 그게 어떤 카드일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쇠해지실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살펴드리고, 돌봐드리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나중에 더욱더 노쇠해지셨을 때는, 정말 많이 자식에게 의존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도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일 때, 아이의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 존중해 주셨듯이 가령 부모님에 대해서 의료적인 결정을 할 때도 부모님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존중해 드리는 그런 태도도 또 성인으로서의 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사후의 효인데요. 이제 말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효라고 하는 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뚝 하고 끊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아무것도 이제는 막 즐거워하실 수도 없고 어떤 경험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행복과 복지를 전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도 어떤 의미의 그 부모 자식 관계는 그래도 존재가 아직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직접적으로 효도할 수는 없어도 이 효심의 그 유지와 표현이 또 중요한 효의 덕목의 일부로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효가 드러나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 어떤 의식을 치를 수도 있겠고요. 편지를 써볼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들끼리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슬픔, 이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효심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효자야, 나는 효녀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는데도 슬픔이나 그리움을 안 느낀다는 건 도대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심을 가졌었던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겠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울 법한 적어도 부끄럽지 않아 하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효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셔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제 막 효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니 도대체 네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이렇게 묻게 하는 것이 곧 지금은 안 계신 부모님을 위한 효도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도 이런 형태로 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그 반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제가 들은 것으로는 도대체 그 부모답지 않은 부모에게도 도대체 효를 해야 되는가? 효도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부모의 형태가 있을 텐데 정말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만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납득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적 덕목으로서의 효의 개념에 기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부모다워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마땅하게 자식은 자식다워야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이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이상적인 상황들 몇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부모가 부모로서 부모답지 않은 자식에게 부덕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물질적 부모예요. 가령 이제 좀 최소한으로 물질적 지원은 하는데 정서적으로 사랑은 주진 않아요. 가령 이제 먹여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하지만 딱히 정서적으로 표현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고 이러는 부모님 계실 때 그래도 효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효심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효행을 할 이유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더 부모다워지도록 좀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 효행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관계적 덕목이라고 하는 게그 상대방인 그 구성원, 친밀한 관계의 구성원이 완벽하게 그 관계적으로 유덕하지 못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 합당한 관용을 베풀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는 자식다움으로서 부모님이 더 부모다워지도록 돕는 그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효규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빚을 갚는, 은혜를 갚는 그런 일반적 호혜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때 적어도 그런 근거에서는 효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사례는 이기적 부모의 사례인데 가령 개인적인 이유로 막 방치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효심에서으로 나오진 않아도 효행을 할 독립적인 이유들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길 가다가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안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약간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효심이라기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와서 효행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효를 자녀에게 교육시킨다고 생각을 해볼 때 자기부터 이제 모범을 보여야 이제 자녀도 아, 효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자기 딸이 커서 아빠는 안 해놓고 왜 나한테 효도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유들이 진정한 그 효의 덕목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상적인 효행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독립적인 이유에서 효행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할 이유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학적 부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등 나쁘게 대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효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서를 해드리고 좀 새로운 기회를 드리면서 조금 더 그래도 좀더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내 역할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자식답게 효도를 해드리려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극단적으로 악랄하게 대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게 효도를 강행하는 태도가 오히려 윤리적으로 문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그 맹자에 나오는 순임금에 대한 대효의 사례인데요. 고대 중국의 성왕인 그 순임금은 이제 예전에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심지어 죽이려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지붕이 고장났다고 한 다음에 고치고 있는 와중에 불을 붙여서 불태워서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가까스로 살아

하긴 했는데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태도가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효다, 대효다라는 이유로 칭송을 받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효도를 강행한다면은 약간 굴종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결여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쩌면 효도를 하지 않아도 납득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도를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뭔가 부덕함을 가진 부모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자식에게는 꽤나 잘해주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진 부모님, 즉 성차별적인 견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일단 도덕적으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설득을 하고, 또 부드럽게 항의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조언은 이제 공자님도 이제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말씀드릴 때는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드리고 공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부도덕한 일을 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절도죄, 상해죄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감싸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흥미롭게도 동양의 공자,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잘못을 저지른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숨겨줄 것인가, 약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공자님은 우리 마을에서는 올곧은 사람은 부모를 숨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도 과연 잘못한 부모를 고발한 것이 진정 경건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법에서도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고발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어느 정도 부도덕한 일을 한 부모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경우와 달리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싸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사례는 이제 정말 극악무도한 분이 부모란 부모인 경우인데요. 가령 자기 부모가 잔인한 연쇄살인범이었다. 이게 드러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효는 중요한 덕목이고, 가능하면은 이제 부모님께 자식다운 자식으로서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효만이 도덕적 고려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모든 다른 도덕적 고려사항과 균형을 맞춰서 효도를 지혜롭게 행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효도인가 이 질문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될 그런 근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가령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혹은 후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면은 그 친밀함의 근거에서 부탁을 좀 들어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따를 만한 그런 근거가 있긴 한데, 근데 과연 효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게 적합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요. 가령 이제 그냥 호의로 적당한 부탁을 하실 때, 그러면 기꺼이 들어드릴 수 있죠. 나에게 혹시 노트북 하나만 사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부탁 정도야. 베풀어 주신 게 얼만데 하면서 이제 사드릴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야 한다라는 의무가 따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누가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줘서 고맙긴 한데, 자, 전에 내밥 얻어먹었지? 그러니까 넌내 부탁을 들어줘야 해. 이게 바로 따라 나오진 않는 거죠. 가령 이제 밥을 사줬는데 그의 의무였다면, 나도 밥을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순종하는 게 과연 따라 나오는 의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또 이제 근데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반박할 그런 근거들도 있는데, 하나는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율권이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간섭을 할 때, 부모님이 나한테 뭐좀 해다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자식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명령을 한다, 이 경우엔 또 이제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도 꽤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직업이나 배우자의 경우처럼 자기가 자기 삶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너난 저의 마음에 안 든다, 좀 헤어져야겠다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한다면은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 많은 부모님들은 또 본인이 못 이룬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대리 실현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간섭을 하기도 하는데, 가령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다. 아니면 나도 의사니까 너도 의사가 돼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너도 의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식 입장에서는 아, 저는 과학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자기의 앞날이 걸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건, 또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부모님 어떤 것을 원하시나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가령 가난한 자식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다오 라고 했을 때, 물론 차를 팔면 보내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형편이나 상황이 안될 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순종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가끔은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모욕했다. 저 사람을 좀한대 때려다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게 항의하고 간언하는 것이 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부모다운 부모라면은 자식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무리가 되고 정말 자식을 불행하게 하거나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요구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을 약간 넘는 요구라고 해도 어느 선에서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 중용의 지점을 찾다 보면은 일단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도 답이 아닐 것 같고, 또난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전적인 무시도 또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고, 그런 분의 의견이라는 사실 자체가, 즉 부모님이 원한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로 여기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게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시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고려 사항들, 가령 직업 선택을 할때내 적성에 맞느냐, 또 연봉은 얼마냐, 또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또 부모님이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넣어서 판단을 하는 게 효의 적절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효라는 덕목을 도대체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교육과 학교와 같은 외부 기관에서의 교육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점은, 일단 그 이유로 가정에서 제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은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자연스럽게 먼저 속하는 그첫 번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효란 것 자체가 부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교류에서 잘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한계가 있는 게 어떤 점이 있느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어서 자연스럽게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라고 삼촌이 말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부모와 자식만 있다고 볼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효의 수혜자에 해당되는 부모가, 저도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효도를 가르치기가 참 어색하고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이기주의적인 이유에서, 그런 이유에서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해주는 게, 부모가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효에 관련해서 해줄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저희 아이도 태권도에 가가지고 카네이션 만들기, 뭐 부모님께 감사 카드 쓰기, 안마 해드리기 이런 미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 정말 대신해 주시니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학교 같은 기관에서 효의 영역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좀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랬냐면은, 아, 이건 효는 가정교육의 영역인데 너무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일단 그 부모님이 그 사적 영역에 있다는 것과 효라는 덕목을 그러므로 사적 영역에서만 배워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같은 주장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제 현실에서는 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어서 부모님이 바쁘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에 대한 교육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적어도 차선책으로라도 그 학교나 그런 다른 기관에서 적어도 그 보조적인 역할로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교육의 측면보다

0: 스스로 나는 어떻게 나의 효를 더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효라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부모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한번 딱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주자주 상기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워낙 가깝고 항상 이상하게도 너무 당연하게 계시는 그런 존재 같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괜히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좀 그렇게 소중하게 막 잘해드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드리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주 이제 부모님이 잘해주신 점들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자주 상기하고 또 이제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지금 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의 효심도 점점 우러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통적인 그 효의 실천을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아직 많은 반면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춰서서 이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자식이 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비록 전통 문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엔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식다움의 중요성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효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석한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효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부모님이 원하고 내가 할수 있고 또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에 적절한 그런 효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맞춰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 소통을 해 나가고 우리의 실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자식다운 자식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우리에게 친숙한 효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멈춰서서 거리를 두고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과거에 받은 또 되갚아드려야 될그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고 아주 친밀한, 어떨 때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파악해내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쌓아왔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표현.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의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건강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혈압 관리.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혈당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혈당에 관련된 이제 단어들을 영어로 좀 살펴보고, 혈당 얘기하면 또 당뇨 얘기를 안할수 없죠. 이제 2형 당뇨, 뭐 인당 이런 것도 있고, 제1형 당뇨도 있고, 인슐린, 뭐 췌장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될것 같고. 자, 그럼 혈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뇨 이야기까지 오늘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문장에 넣어서 간단하게 생활 영작을 하는 연습을 우리 매일 10분 영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혈당을 뭐라고 부를 건지 뭐다 아실 듯해요. Blood pressure 하면 혈압이지만 혈당은 sugar가 들어가야 되죠. Blood sugar 하면 이게 혈당이고요. 해보세요. Blood sugar. 이걸 glucose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Blood glucose. Blood glucose. 둘다 혈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lood sugar, blood glucose, blood sugar, blood glucose.
0: 자, 이렇게 우리 몸의 그 혈당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혈당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렇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을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다 아실 겁니다. 영어 발음만 도와드릴게요. 인슐린. 인슐린. 자, 들어보세요.
1: Insulin, insulin.
0: 그렇죠. 자, 이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돼요? 여기서 분비되죠. 췌장. 우리가 이자라고도 부르는 요 단어 아시나요? Pancreas. Pancreas.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pancreas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The pancreas actually creates insulin. 자, pancreas 들어보겠습니다.
1: Pancreas, pancreas.
0: 그럼 혈당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면 당뇨가 되는 거죠. 혹은 되는데 제대로 몸이 활용을 못하면 또 당뇨가 되는 거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면 또 몸이 상당히 몸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뇨가 좀 심해지면 정말 또 몸에 큰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죠. 자, 그럼 인슐린이라는 걸 그대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인슐린을 주로 잡아주고, 얘가 뭐예요? Insulin is a hormone. 호르몬 발음이요. Hormone, hormone, hormone. 근데 that controls, 조절하죠? The blood sugar level, 혈당 수치죠? level까지 넣었으니까 어디에? In our bodies.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Insulin is a hormone. 관계대명사 that controls the blood sugar level in our bodies. 간단합니다. 이 문장 외워볼게요. Well, you know, insulin is a hormone that controls the blood sugar level in our bodies. 아이고, 쉬워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1: Insulin is a hormone that controls the blood sugar level in our bodies. Insulin is a hormone that controls the blood sugar level in our bodies.
0: 오케이. 혈당이란 말, 인슐린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 이제 당뇨, 아시겠지만 혈당 수치가 좀 과하게 올라가는 그 당뇨가 다이비티스라는 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가 있고 제1형, 2형이 있고, 그다음 임신 당뇨, 임당이라고 했죠? 다 들어보신 말들일 겁니다. 다이비티스. 자, 요거 읽어볼게요. 자, 스펠링과 실제 읽는 게 너무 달라요. 다이아베테스 이게 아니라 다이비티스, 다이비티스. 너무나 이상하게 읽히는 단어입니다. 실제 표기하고 너무 달라요, 읽는 게. 그죠? Diabetes. Pre를 붙이면 뭐예요? 당뇨 전 단계라고 들어보셨죠? 당뇨가 막 이제 생긴 건 아니지만 바로 전 단계의 혈당이 나오는 그 상태를 pre-diabetes라고 합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볼게요.
1: Pre-diabetes. Pre-diabetes.
0: 자, 1형과 2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소아당뇨라고 많이 부르죠? 주로 이제 그좀 연령대가 낮을 때 발생하고 인슐린 분비가 아예 잘안 되지 않는, 요게 1형 당뇨고, 2형 당뇨는 성인 당뇨라고 해서 가장 많은 당뇨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인슐린이 분비돼도 그게 이제 제대로 작용을 못 한다든가 하는 등의, 자, 그런 당뇨를 말합니다. 타입 1이라고 합니다. 이제 1형, 2형을 영어에서 그냥 타입 1, diabetes, 타입 2, diabetes, diabetes.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Type 1 diabetes. Type 2 diabetes. Type 1 diabetes. Type 2 diabetes.
0: Okay. Type 1 diabetes, type 2 diabetes. Okay.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임신 당뇨를 gestational diabetes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용어니까 임당 요거 여러분이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들어볼게요.
1: Gestational diabetes. Gestational diabetes.
0: 자, 임신 당뇨를 겪은 여성분들, 이걸 주어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을 주어로 잡고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높다. 이런 게 조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뭔가가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이제 응용하기 좋거든요. 자, 문장 드릴게요. Women who had gestational diabetes. 자, had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당뇨 증상을 겪었었던 여성들. 이렇게 주어를 잡은 거예요. Women who had gestational diabet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이거 외울게요. Are more likely to develop.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Are more likely.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To develop. 이게 개발이 아니라 발병입니다. Develop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Develop type 2 diabetes.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됐죠? 들어볼게요.
1: Women who had gestational diabet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type 2 diabetes. Women who had gestational diabet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type 2 diabetes.
0: 가족력,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요인, 인자들입니다. Family history, 이건 쉬운 단어예요. 모든 병은 가족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겠죠? 결국에는 family history. 들어보세요.
1: Family history. Family history.
0: 유사한 맥락인데 이게 결국엔 genetic factors가 되겠죠. 유전적 요인, genetic 형용사형이고 factors 하면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한다. 뭐 암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1: Genetic factors. Genetic factors.
0: 생활 습관.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성격 이런 거 다 lifestyle habits. lifestyle, 이건 다 아신다면 거기다 habits 붙이면 생활 습관이 됩니다. lifestyle habits 해서 붙일게요. 들어볼게요.
1: lifestyle habits. lifestyle habits.
0: 자, 결국에 얘와 얘가 당뇨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자,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is more likely to develop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genetic factors and lifestyle habits 주어가 두 개예요. can raise the risk. 이것도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리스크 아시죠? 위험 부담을 risk라고 하잖아요. risk. 그러니까 raise the risk라고 하면 뭐냐? 이게 위험 부담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들이 리스크를 올릴 수 있다. Raise the risk. Raise the risk. 뭐의? Of diabetes.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입니다. 오늘 두 개의 영작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거 도전합니다. 자, genetic factors and lifestyle habits can raise the risk of diabetes. 들어볼게요.
1: Genetic factors and lifestyle habits can raise the risk of diabetes. Genetic factors and lifestyle habits can raise the risk of diabetes.
0: 됐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혈당이었습니다. Blood sugar or blood glucose라고 한다고 했었죠? 들어볼게요.
1: Blood sugar, blood glucose, blood sugar, blood glucose.
0: 네, 당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2형 당뇨, type 2 diabetes. 들어봅니다.
1: Type 2 diabetes, type 2 diabetes.
0: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유전적 요인도 작용을 하죠. Genetic factors. Genetic factors. 들어볼게요.
1: Genetic factors. Genetic factors.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끝난 것 같아요. 혈압과 혈당이 끝났습니다. 자, 이 주제들 이제 꾸준히 이어가면서 우리가 체중과 뭐 정신건강, 그 밖에 운동 이런 얘기,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ample versus sample. Example versus sample. Today's words are example and sample. 네, 오늘 단어들은 example 그리고 sample인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어, example. 네, 여기서는 발음을 example, example. EG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 Z로 넘어가는 거예요. Example, example.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mple. 네, 맞아요. Z에 들어가죠? Example. Example. 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느 정도 잘 하시면 강세에 조금 신경 써보세요. Okay, example. Example 같은 경우는 설명, 증명을 위한 본보기 또는 예시입니다. So, example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prove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a good example.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Example. 예제. Example. Ex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a good example. Good가 아니고요. Good. This is a good example. 이건 좋은 예제야. 이건 좋은 예제야. This is a good example. 오케이, 안 좋은 예제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this is a bad example. This is a bad example. 근데 여기는 This is a good example. Okay? So an example is something that proves something or helps to illustrate something. Okay? Especially when you're learning someth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머피의 법칙은 영어로 Murphy's Law라고 합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그건 머피의 법칙의 전형적인 예시야.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요.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다시 한번요.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Great job!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예를 좀 더 들어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나한테 주시겠어요? 뭐를요? 예를 좀 더. Some more examples.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같이 해볼까요?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네, example 이해 잘 하셨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sample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sample이라는 외래어가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sample, okay? 우리나라 발음 sample, 근데 더 입을 벌리셔야 돼요. sample, sample, okay? 강세는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Okay, sample은요, 통계적인 의미에서 표본을 뜻합니다. So, sample refers to a small part or portion of something that we can give or provide to someone in order to test or try it ou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샘플, 표본. S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다시 한번요.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이 표본들은 무작위로 선출되었어. 네, select, 선출되다.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네, 여기서는 표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1: We are talking about promises.
0: Yes, we're talking about the theme of promises. Uh-huh.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any people still keep their promises.
0: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많죠. Mm-hmm. 그렇지만 many people still keep their promises. Mm-hmm.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Serena Xi, who is from Germany. 네,
0: 사리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erena 씨, 나와주세요.
2: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0: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1: 사리나 씨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2: Serena said,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1: 네, 말처럼 쉽진 않아요.
2: Yeah, it's definitely easier said than done.
1: 네, 하는 것보다는 말이 쉬운 내용인데요.
2: Like most things, actually.
1: 네, 맞아요. 그래서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Mm-hmm. 하는 약속은 모두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내용이지만 정말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Yes.
1: 네, 이 내용을 다시 듣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2: All right, let's review.
0: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2: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throughout history의 위치 때문에 조금 문장 의미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1: Of course.
0: 네, 그냥 쭉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still exist nowadays.
1: Nowadays.
0: 그러니까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약속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분 좋게 놀랐다고 해요.
1: There are people even now who still keep their promises, right? Let's find out more.
2: Today, not only politicians,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or an oath, like soldiers or doctors,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in this world.
1: Today, not only politicians,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or an oath, like soldiers or doctors.
0: 네, 문장이 꽤 길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자막 한 줄이 한 이게 한 줄이라고 봤을 때 네 줄로 되어 있는 문장이고 그중에 지금 그 두 줄, 즉 문장의 절반을 본 겁니다. 긴 문장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끊어서 볼 줄 아는 눈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문장 좋습니다. Today, 오늘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지금은 not only politicians,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약속을 하거나 or on
1: oath. Oath.
0: 네, 맹세, 서약, 선서,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약속이죠.
1: Yes.
0: Like soldiers or doctors, 그래서 군인이나 의사처럼 어떤 서약을 하고 그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1: So what other people?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in this world.
0: 네, 헌신하다.
1: Devote, devote.
0: Devote 하면 어떤 것을 누구에게 헌신하다, 무엇에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인데요. Be devoted to니까 그러면 헌신, 자신은 이제 바쳐서 어떤 것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거죠.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여기 D-E-E-D 이게 do의 명사 형태예요. That's the noun form of do.
1: Oh, yeah. Deed.
0: Deed,
1: yeah, yeah.
0: 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다는 건지 아직 동사는 안 나왔습니다.
1: Right, let's find out more.
2: Like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and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are all trying to fulfill their duty and stand by their words.
1: Like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0: 네, 여기에 구조자, 구출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1: Rescuer. Rescuer.
0: Rescuer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rescue work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1: You can also say rescue worker.
0: 네, rescue 구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구조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군인, 의사, 그리고 여기에 지금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동물 구조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분들, 그 다음에 단체,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평화단체들도
1: So,
0: 다 뭘 하고 있는지가 드디어 나옵니다.
1: Right. So what are they all doing? It's this. Are all trying to fulfill their duty and stand by their words.
0: 모두가 다하다, 이행하다.
1: Fulfill. Fulfill.
0: Fulfill. 원래는 이제 full 발음되는 거 맞습니다.
1: Right.
0: 사전형
1: yes.
0: 사전적인 yes. 발음은
1: fulfill.
0: Full. Feel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Yeah. People just usually say fulfill.
0: Fulfill.
1: Because full feel The tongue has to work too hard.
0: 네.
1: So everyone just says fulfill.
0: 네.
1: Fulfill.
0: 사실 이 단어도 지금 스펠링을 보시면 fill 자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full, F-U-L-L 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1: Yeah.
0: 가득 찬. 그래서 full 하고 fill이 합쳐졌을 텐데
1: yeah.
0: L이 지금 하나 줄었단 말이죠.
1: Uh-huh.
0: 시간이 더 가면
1: I think that L is going to go away and it's just
0: 있어요.
1: fulfill.
0: Nobody knows.
1: Yeah.
0: English is always evolving.
1: It evolves a lot.
0: 다른 언어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규칙이 깨질 수밖에
1: so.
0: 없는 게 워낙 다른 서로 다른 대륙에서
1: yeah.
0: 여러 국가에서 이게 사용되다 보니까 자꾸 영향을 받거든요.
1: Yes.
0: 이것도 지금은 일단 fulfill 이렇게 되어
1: yes.
0: 있고요. Fulfill their duty라고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Fulfill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1: You can fulfill an order. If you're a company, someone ordered something, you fulfill it by sending it out.
0: 맞아요. 그래서 주문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고객이 주문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 Yeah, it's not done. The company has to do their part. So they
0: 배송을.
1: fulfill the order.
0: 네.
1: They make it and send it to you.
0: 그렇죠. 만들어서 만약에 네, 주문 제작 상품이라면 만들고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주는 그 행동이 다 fulfill이어서
1: yeah.
0: 그걸 관리

0: Like, you basically keeping to your words. You stand by them,
1: yeah,
0: right?
1: Exactly.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m glad to see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honorable promises, take actions, and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I really believe that it restores the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0: I'm glad to see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honorable promises, take actions.
1: I'm glad to see 뭐뭐라는 걸 보니 기쁩니다. Mm-hmm.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0: honorable promises. Honorable.
1: 네, honorable promises, 명예로운, 고결한이란 뜻인데요. Mm-hmm. 명예로운 약속들을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서 mm-hmm. 아주 좋고 그 다음으로 take actions가 나왔습니다. Mm. 행동을 행동에 옮기고 그런 실천을 하는 건데요. Mm. action 같은 경우에는 물론 셀 수도 있습니다.
0: Oh, yeah.
1: 그런데 take action이라고 해서 S를 안 붙이는 형태도 많이 보일 거예요.
0: Yeah, take action. It just means do something,
1: yeah,
0: right?
1: Take action.
0: yeah, we don't know what it is.
1: 네,
0: yeah.
1: 뭔가 조치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Mm-hmm. 그리고
0: And what else do they do? And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1: 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보니 기쁘냐면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걸 mm-hmm. 보니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꾼다라고만 말하면 바꿔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0: Oh, of course. So that's 네. why she said for the better. But typically if you just say we want to change the world, everyone knows it's positive,
1: yeah.
0: right?
1: Of course. But sometimes when you say like change the world is an exception, exception, I guess.
0: Right, I think so.
1: If you say change something, you never know which direction it'll
0: yeah,
1: take.
0: You don't know if it's a positive or a good change or a negative or a bad change.
1: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아마도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쓸 텐데요.
0: Yes.
1: 그냥 세상 말고 다른 걸 쓸 때는 change for the better, 그리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바꾼다.
0: For the worse.
1: Worse. 네, for the better, for the worse.
0: Mm-hmm.
1: 뒤에 뭐 better 다음에 어떤 단어 오지 않고요. 이렇게 굳어진 형태로 쓰입니다.
0: That's right.
1: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또는 나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기뻐요.
0: Mm-hmm. And lastly, she says, I really believe that it restores the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1: 네,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0: Restore, restore.
1: Restore, 예문 하나 볼게요.
0: Mm-hmm. She restores old paintings.
1: 그녀가 하는 일이 오래된 그림들을 복원하는 일인 거예요.
0: Ooh.
1: 그래서 복원해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력을 복원해주고 지금 배고픈 거예요. Mm-hmm. 그래서 restore energy into your body.
0: Yeah.
1: The place to do that is the
0: restaurant.
1: 네, 그래서 레스토랑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Uh-huh.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데, 생각하는데 it restores mm-hmm. 지금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Mm-hmm. 약속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회복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the people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people이라고 해도
0: people.
1: 괜찮고요.
0: Yeah. It restores people's faith.
1: 온라인상에서 별거 아닌데 뭔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켰거나 mm-hmm. 좀 특히 이제 가벼운 거 mm-hmm. something light
0: yeah.
1: 거기에 코멘트로 My faith in humanity
0: is restored.
1: Is restored. 아니면 has been restored.
0: Yeah.
1: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니. Uh-huh. 약간 과장스러운
0: right.
1: 코멘트로 많이 남기더라고요.
0: When they're exaggerating, 네. right? Someone returned a wallet. My faith in humanity is restored.
1: 네. 나는 인류에 대한 그 신념을 잃었고 인류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uh-huh. 아, 이 사람을 보니 희망이 있네.
0: Uh-huh.
1: 그런 느낌으로 유행하는 코멘트 종류인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always thought that in our modern world, to many people, it doesn't seem to be a big deal anymore to make or even break a promise. That's why I was pleasantly surprised to find out that many highly educated and influencing people who managed to keep their promises throughout history still exist nowadays. Today, not only politicians,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or an oath, like soldiers or doctors,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in this world, like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and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are all trying to fulfill their duty and stand by their words. I'm glad to see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honorable promises, take actions, and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I really believe that it restores the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 가지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m surprised to 동사를 쓰면

뭐뭐라는 게 놀랍습니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어렵지 않은데 as well as, also라든지 and 대신에 아니면 앞에 그런 단어들이 쓰였다면 as well as를 그 다음에 또 단어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오시죠.

0: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thankful for the people who still keep promises. I respect people who don't break promises and keep secrets.
0: 네,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Mm-hmm. 첫 번째로
1: Elevan says
0: I'm thankful for the people who still keep promises. 사람들이 약속을 점점 안 지킨다는 전제하에 mm-hmm.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Mm. 그 다음으로
1: Haley says
0: I respect people 존중한대요, 존경한대요. I respect people, 여기서는 존경에 가깝겠네요. Mm-hmm. Who don't break promises and keep secrets. 약속을 어기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들 존경한다고 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한대요.
1: Yeah, I think so as well.
0: Yeah.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Yeah, we promise.
1: We promise, right? See you next time.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Bye.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 음악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동의하네요. 그래도.

0: 괜찮아요. 좋을 때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먼저 갔다가 뒤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얘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그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게 되게 고마워요. 예.
2: 예. 예, 예.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친구들, I'm Kristen Cho. 반갑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The Day the World Was Weighed Down. 네, 우리 지난번에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게 됐죠? Mega gravity, 네, 중력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다들 못 걷고 네, 기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so let's see what happens today. Now before we begin, of course, we have our three vocabulary words.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steal. To steal, 훔치다. Okay. All right. Our second word is to return. To return. 특히 이렇게 책을 반납할 때, 반납하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dimension. Dimension. 차원인데요. 예를 들면 뭐 1차원, 2차원 할 때 그 차원입니다. All right.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oday. And let's see how it's used. Okay, so let's see what this coin is. 이 coin, 이렇게 딱 잡았죠? 이 동전, 이게 뭔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Let's start reading. We're going into space? Asked Shinoy. Merritt nodded.
1: Bug says there's a hunk of galactic grooviness dangling up there. It needs shifting.
0: Then he shouted cheerfully to Shinoy's mom.
1: I'll have him back before school starts!
0: As they fizzled out of sight.
2: 네, 친구들, 시노이가 우주로 가네요. 아,
0: he's going into space! 자, 첫 질문이자, we're going into space? 우리 우주로 간다고요? 이 동전이 그걸 딱 잡으면은 우주로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우주로 가야 되는지 메르트가 설명을 하는데, Bug says there's a hunk of galactic grooviness dangling up there. It needs shifting.
2: 저 위에, 그러니까 우주에 어떤 그 은하계의 어떤 멋진 덩어리가 매달려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돌아오는 거예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르트가 엄마한테, 시노의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I'll have him back before school starts. 자, 학교 등교 전에, 네, 돌려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as they fizzled out of sight. 그러니까, 확 없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흐려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3: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When Merritt and Shinoy refizzled, they were in space. Once Shinoy had got over the shock of being on a real spaceship, he had one important question.
4: What if they steal our brains or something?
1: Don't believe everything you see on TV, laughed Merritt. Most beings in the universe are pretty cool.
3: A polite voice said, borrowing or returning? They turned to see a lady sitting at a counter. Behind her were floors of books. They seemed to go on forever.
2: 와, 이제 시노이가 a real spaceship. 자, 정말 우주선, 아주 실제 우주선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What if they steal our brains or something?
0: 자, 우리 첫 번째 단어인데요. Vocabulary. What if they steal? 네, to steal은 훔치다인데 What if they steal our brains or something? 조금 불안.

0: 이상한 거예요. 이제 우주를 갔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머리를 훔쳐가면 어떨까요? 이 뇌를, 이 머리 속에 있는 걸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티가 웃으면서, 아유, 걱정 마. 우주에서도 다 사람들 다 좋아. 착해. 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 자, 이 여자분이 그림에 딱 보이죠. 그래서 borrowing or returning. 빌릴 겁니까? 아니면 반납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친구들 그림을 보면은 좀 여기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stop and think를 한번 봐요. What kind of spaceship were they on? 자, 어떤 우주선에 도착을 했나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반납을 해요? 아니면 빌려요? 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자, 반납을 하나요? 책을 빌리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Al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1: Welcome to the Galactic Mobile Library Service, she said. Are you borrowing or returning books?
2: Neither, said Merritt. We need to move your spacecraft to return the correct gravity to the planet below.
1: The librarian looked confused and checked her screen. Somehow, she said, we've crossed dimensions. That doesn't normally happen. She looked at Shinoy. Our records show that you've got an overdue book. Shinoy held up his phone.
3: Yeah, but I got a notification from the school library. Not this place!
0: 자, 여기서 또 이제 빌릴 겁니까? 아니, 반납을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게 메르트가 neither. 아니, 우리 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1: we need to move your spacecraft to return the correct gravity to the planet below.
0: 자, 우주선 도서관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 to return the correct gravity to the planet below.
0: 자, 이 플래닛은 우리 지구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 도서관 때문에 이 땅의 지구의 이 메가 그래비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All right? So we got to move it.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기 이 여자분이 뭔가 조금 이렇게 헷갈린 것 같고 이제 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그래서 somehow she said we've crossed dimensions. 네, 친구들 dimension이 우리 세 번째 단어잖아요. 네, dimension은 차원, 뭐 1차원, 2차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쩐지 우리가 차원을 초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보통 일어나지 않은데 이제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our records show that you've got an overdue book. 자, 우리 기록을 딱 보면은 연체된 책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그거는 이제 그 문자는 학교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library system, 자, 이 도서관 시스템, 이 그 정보가 이렇게 이게 건너간 거예요. 이쪽으로 우주로. 네, 그랬습니다. All right, so we will stop reading here. 네, 도서관에 우주선에 도착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참 궁금하죠? All right, so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and I'll see you soon. Bye-bye.
4: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 떠나봐야죠.
1: 네.
0: 자, 제목은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잠이 더 중요해.
1: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0: 진짜 그래요. 잠이 중요합니다.
1: 근데 푹 주무셔야지 열심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런데 예. 아이들이 그렇죠?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의 욕심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0: 잠을 좀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열심히 하려고.
0: I know, right? So 아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샌 상황.
1: 아이고.
0: 요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오케이. 자, 그거 관련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한번 흡수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괜찮아? 눈이 반쯤 감겼네.
1: 오.
0: 이거는 사실 친구들한테도 피곤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알? 근데 감긴 것도 아니라 반쯤 감겼다. 요거를 할수 있어야
1: 우리는
0: 됩니다.
1: 그냥 이상하게 어, you look so tired
0: 아, 피곤해
1: 이랬는데.
0: 보인다. 그거는 근데 때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뭐, 나 피부도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왠지 기분을 조금 언짢게 할수
0: 혹시
1: 있으니까
0: 그럴 수 있으니
1: 디테일한 이런
0: 이런
1: 문장을
0: 표현
1: 알아놓으면 너무 좋겠네요.
0: 좋죠. 눈이
1: 예.
0: 반쯤 감겼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런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 네, 이거 아주
1: 그래요.
0: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야
1: 오,
0: 됩니다.
1: 예.
0: 자, 이거 다 영어로 우리 트레이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시험 공부 때문에 밤샌 아이와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괜찮아? 아니, 눈이 반쯤 감겼네. 아니, 다 감겼구나. 아이고, 반쯤 감겼어, 눈이.
2: Mom, you gotta speak to me in English.
1: I know. Oh, yes. You look so tired.
2: No.
1: You closed your eyes.
2: I closed my eyes.
1: Yes.
2: Oh, like sleeping?
1: Yes.
2: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All night?
2: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밤새 공부를 했다는 거지? 아, 이런.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 좀 들어.
2: What?
1: You have to go to bed early today.
2: Today?
1: Yes.
2: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1: 내일 이그잼이 있어?
2: I can't go to bed early. I have another exam
1: 아이고,
2: tomorrow.
1: 그래, 그럼 자지 말아라. 열심히 해.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파이팅! 아유. 아, 참, 소통의 부재가 주는 게, 예, 정말,
0: 그렇습니다.
1: 여럿 곤란하게 하네요.
0: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1: 예.
0: 차라리 눈을 감고 자는 게 낫겠다. 이렇게
1: 그래.
0: 잠들었다 얘기 들었어요.
1: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0: 그렇죠.
1: 다행이에요.
0: 자, 오늘은요, 진짜 눈이 반쯤 감겼다라는 말 충분히 우리가 생활 영어로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1: 네.
0: 또 학생으로서 원래 이제 밤새는 게 몸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 그렇죠.
0: 나 밤샜어, 뭐 공부하느라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도 또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1: 네.
0: 자, 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4: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3: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4: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괜찮아? 눈이 반쯤 잠겼네 하고 아이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 오, 예. Are you okay? You are half closed. 오, 그래도 또 이렇게 양심 있게
0: 그렇죠.
1: 요건 또다 채워서 주셨네요.
0: 음흠.
1: 너 괜찮아? Are you okay? 이건 뭐
0: 네.
1: 너무 우리가 많이
0: 거의
1: 쓰는
0: 암기
1: 말이고.
0: 수준으로 쓰는 표현이었죠?
1: 맞습니다. 눈이 반쯤, 반 감겼다.
0: 네.
1: 이게 약간 뭔가 형용사 느낌이고,
0: 오.
1: 그러면은 여기에 눈이 들어와야겠네요.
0: Alright.
1: Your eyes 할게요.
0: Okay.
1: Are이니까 복수가 와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그것도
1: 네.
0: 그렇고, 아니, 이렇게 됐네. 이건 아닐 거잖아요. 양쪽 다 돌리다란 얘기니까 당연히
1: 아하.
0: 복수로 써야겠죠. So, your eyes are half closed 라고 썼습니다. 아, 저거를 비워둘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자, 일단은 눈은 아이죠. 그리고
1: 예.
0: 복수는 아이즈가 되겠고요.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 혹시 모를까봐 암기하자는 차원에서 바로 눈알.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눈알?
0: 눈알. 실제 요 부분.
1: 눈알이니까 뭔가 왠지 볼이 나와야 될거 아이볼.
0: 오케이. 눈공이군요. 아, 진짜로. 눈공. Right. 정답 맞습니다.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이 동그란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eyeball 대신에 복수로 쓰면 얘도 당연히 eyeballs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우와.
0: Okay? Right. 그래서 이 단어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더 좋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eyeballs. Right? 자, 그리고요, 지금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때 오늘 못 썼죠, 형용사?
1: Half closed.
0: Yes. 얘는 그냥 literally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진짜 반이 다친 겁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눈이 다쳤다고는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반쯤 감긴, 뭐 실제로 문 같은 경우에 반쯤 닫힌, 뭐 윈도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1: 그때도 쓸 수 있는 거군요.
0: 쓸 수 있습니다. Half closed. 오케이? 자, 여기 L 발음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elp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아, 네.
0: 그냥 L 발음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같이 발음 한번 해볼게요. Half. Half.
1: Half.
0: Mm-hmm.
1: Half.
0: 오케이. 가끔 half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럼 half closed. 반쯤 감긴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녀의 눈이 반쯤 감겼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Her eyes were half closed.
0: 아, 그렇죠. 내가 방금 뭐 예를 들어 우리 딸 얘기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가서 문 열어봤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 Her eyes were half closed. 자, 이번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반쯤 닫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문은 반쯤 닫혔어. 과거형으로요.
1: The door was half closed.
0: 그렇죠. The door was half closed. 이 형용사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Right? 그냥 하이픈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half 발음할 때만 L 발음 주의하세요. 갑니다. Her eyes were half closed.
1: Her eyes are half closed.
0: Words were half closed.
1: Yes.
0: 두 번째, the door was half closed.
1: The door was half closed.
0: 본문 갑니다.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1: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0: All right. 자, 그리고 미션 문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1: 오.
0: 아, 시험 공부하며 밤새웠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1: 밤새우다라는 말. 저희는 all night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0: Right.
1: 너 all night 했어? 오!
0: It's right here.
1: 그러네.
0: 그거가 콩글리시 아니에요.
1: 저희는 이제 밤새 공부보다 너 밤새
0: 놀았어?
1: 놀았니? 너 all night 했어?
0: 그것도
1: 이렇게.
0: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I stayed up. 나는 계속 뭔가 버틴 느낌인데요.
0: Something like that.
1: 유지하고 있었다.
0: 얼만큼이요?
1: All night.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밤 새도록.
0: 그럼 한번 거기쯤 끊어줘 볼까요?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1: 네.
0: 자, 근데 뭐 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1: 스터딩이요.
0: 오케이.
1: 공부하느라.
0: 자, 거기서도 한번 그럴게요.
1: 네.
0: 근데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1: 시험 공부.
0: 그렇죠.
1: For the 시험이니까 테스트 쓸까요?
0: 오케이.
1: 테스트 혹은 이그잼 할게요.
0: Right. 이게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Test, exam, quiz 이런
1: yes.
0: 거, right? Okay. 자, 뭐 either one is fine. All right. 가보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test or exam.
1: Mm-hmm.
0: 정답입니다.
1: Exam.
0: There you go. Mm-hmm. 자,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exam, test 혹은 퀴즈 같은 것도
1: 네.
0: 시험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쓰기도 합니다.
1: 아, 비슷한
0: 네.
1: 뜻이군요.
0: 근데 굳이 이제 만약에 따진다면요. exam이 굉장히 정기적인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무슨 능력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굵직굵직한 거.
1: 네.

0: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테스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좀 가벼운 테스트 같은 것은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퀴즈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넌센스 퀴즈 막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1: 예.
0: 그런 것이 아니라 얘는 쪽지 시험에 가까워요.
1: 아.
0: 보통 예고가 없이 간단하게 보는, 그리고 성적 반영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퀴즈 혹은 팝 퀴즈라고 얘기를 해요.
1: 퀴즈.
0: Yes, 이게 이제
1: 귀엽네요.
0: 쪽지 시험 같은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그래서 좀 스케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밤을 새다라는 표현을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아시는
1: 와우.
0: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반복을 예전에 한두 번 했거든요.
1: 네.
0: 바로 stayed up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얼만큼이요?
1: 밤새도록.
0: That's right.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합쳐진 표현이에요.
1: 그렇구나.
0: Stay up이라고 하는 거는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1: 예.
0: 업돼 있는 상태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1: 계속? 예.
0: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stay up 하는 건 업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
1: 그쵸.
0: 결국 깨어 있다라는
1: 음흠.
0: 동사에 뭘
1: 네.
0: 섞었냐면 all night. 그래서 우리가 흔히 all nigh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 네.
0: 이게 밤새도록,
1: 오.
0: 밤내내라는 뜻입니다. So 밤새도록 깨어 있으니까 밤을 새다가 되는 거예요. Make sense?
1: Yep.
0: Okay, so stay up all night. 동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모두, 이건 줄게요. We all, okay?
1: 네.
0: 우리 모두 밤샜어. 어떡할까요?
1: 아, we all stayed up all night.
0: 그죠? We all stayed up all night.
1: 음흠.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밤을 샜어. 이번에 공부하며. 자, 그녀는 밤을 샜다.
1: She stayed up all night,
0: 공부하며.
1: studying.
0: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내도
1: 아,
0: 돼요.
1: 끝.
0: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1: 그쵸.
0: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stay up all night까지만 하고 도대체 뭐 하면서 밤을 샜는지는 뒤에 ing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걔는 워낙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오늘도 그냥 그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1: 네.
0: 그걸 못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stay up all night이라는 덩어리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1: Yes.
0: 자, 읽어볼게요. We all stayed up all night.
1: We all stayed up all night.
0: She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1: She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0: 그렇죠. 뭐 이거 뭐 노래하면서 뭐 singing이 될 수도 있고 dancing이 될 수도 있고 etc. etc.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stay up 대신에 똑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깨어 있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혹시 깨어 있는 거 형용사로 아는 거 없을까요? 깨어 있는?
1: Waken.
0: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이런 거 있거든요. Are you 잠들어 있냐라고 할 때는 Are
1: 예.
0: you asleep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Asleep.
1: 아, 아,
0: 근데
1: awake구나.
0: 오
1: 아, stay awake.
0: 그렇죠.
1: 아,
0: A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1: yes.
0: Asleep처럼. So awake는 깨어 있는이니까 얘도 의미는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하기는 해요. Stay
1: 네.
0: awake, stay up 이렇게
1: 음흠.
0: 한다든가. 자. 참고로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슬랭에 가까운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오.
0: 우리가 밤을 샌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1: 네.
0: Pull an all-night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슬랭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 all-nighter를 해낸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요. 영화에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에 더 집중하세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뭐 하면서 studying for the exam.
1: I studi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0: Alright,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이런, 오늘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는 게 엄청 중요하대요. 이게 왜냐면
1: 중요하죠.
0: 자는 동안에 뇌에서 정리를 해준대요.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오히려 몸 상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1: 네네네. Oh no. Go to bed tonight. Oh no. 여기서 끊고. 고부터 나왔으니까 왠지 뭐 명령하는. 예. 잠자리 들어. 이거 같아요. 그쵸?
0: 어디까지가 그거죠?
1: 그게 고투베드. 잠자리 들어.
0: 끊어볼게요.
1: 그 오늘 밤은 뒤에 나와 있고, 고투베드.

0: 잠자리를 끊고 일찍이 나와야 돼요.
1: 그렇죠.
0: 일찍.
1: 올밤에 잠자리에 드는 건 당연한데,
0: 네.
1: 일찍입니다.
0: 일찍.
1: 기본적인 거.
0: 일찍이니까
1: Of
0: early.
1: course.
0: early.
1: Alright,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Perfect. 일은 뭐 일찍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잠자리에 들다란 표현.
0: Go to
1: Go
0: bed.
1: to bed. 이제는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아니 이거는 하도 나와서 원래 뭐 설명할 게 없지 않나요? 싶을 거예요. 그게
0: 네.
1: 정말 좋은 현상이거든요. 문법 자체를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go to bed. 그게 잠자리 들다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bed는 침대란 뜻이 아니라고 했었죠.
0: 그쵸.
1: 물리적인 침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가다가 아니라 이건 뭐였죠?
0: 잠자리.
1: 잠자리라는
0: 네.
1: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아니면 beds라고 쓰지 않는 거죠.
0: 예.
1: Right? So 잠자리로 간다 개념입니다. Right? 실제로 go to the bed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 요 침대 말고 그 침대로 가. 예, 실제 침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오케이? 자, 그러면 go to bed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작.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그러면 나는 잠자리에 갔어. 일단은 과거로.
0: I went to bed.
1: 그럴 뻔했죠. 늦게.
0: Late.
1: Late. That's it. I went to bed l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와,
0: 네.
1: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너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어? Right? 너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니? 그러면 몇 시에?
0: When?
1: 몇 시에?
0: What time?
1: What time? 너는 잠자리에 갔니?
0: Did you go to bed?
1: That's it.
0: Wow.
1: So, what time did you go to bed?
0: Yes.
1: 이게 문법이 훅 나오는 거죠. 너무
0: 오,
1: 좋았어요.
0: 나 갑자기
1: Nice.
0: 튀어나와가지고 좀 놀랬어요.
1: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빠바바바 나오게 됩니다.
0: 예.
1: 여기 막 영어가 흘러요. 네.
0: 오.
1: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 lately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라고 해서.
0: Oh.
1: lately는 최근 들어라는 뜻이에요.
0: 아, 완전
1: 의미가
0: 뜻이
1: 아예
0: 바뀌어
1: 다릅니다.
0: 버리네요.
1: 오케이. late로 써야 늦은이라는 형용사, 늦게라는 부사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ent to bed late.
0: I went to bed late.
1: What time did you go to bed?
0: What time did you go to bed?
1: Alright. 그러면요.
0: 예.
1: 이거는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bed.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자리에서 나와.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뭐를 쓰면 될까요? go to가 아니라.
0: Go to가 아니라
1: 네. 상상을 해보세요.
0: 나와니까.
1: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0: 그러면은 come out이죠. Come out. 그러면 go to bed니까 come out to bed.
1: 오케이.
0: Yeah.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no,
0: 아,
1: no,
0: get
1: no. Right. 자, get out of bed. Get out of가
0: out of bed.
1: 우리 택시에서 내린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I just got out of the taxi.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밖으로, 이 out of라는 건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0: 영화 명대사 중에 또 있지 않나요? Get out of here.
1: 그렇죠. Get out of here.
0: 예.
1: 여기서 나가. 이것도 안에서 밖으로
0: 그쵸.
1: 나가라.
0: 예,
1: 맞아요.
0: 기억나네요.
1: 그게 딱 들어간 거죠. 이
0: 아.
1: get은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So, hey, get out of bed. 이러면 이거는 보통 있잖아요. 아침에 rise and shine 하고 그거를
0: 그거
1: 넘어서서
0: 한열번한
1: 열
0: 거죠.
1: 번 했을 때
0: 예.
1: 너 get out of bed 해.
0: Get
1: 이런
0: out of
1: 느낌도
0: bed.
1: 줄 수가 있습니다.
0: 예.
1: Okay.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Go to bed and go to sleep. 둘다 잠든다, 뭔가 잠자리에 든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0: 네.
1: 뉘앙스가 아주 살짝 달라요. 오케이?
0: 어떻게요?
1: 비슷하게 쓸 때도 있어요. 쓸 때도 있는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침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바닥에서 놀고 있던가, 뭐 living room에서 놀고 있던가 했을 때, go to bed. 이런 느낌을 많이 쓰는데,
0: 아.
1: 보통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대에는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책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실제로
0: 아.
1: 잠이 드는 거, fall asleep 한다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이걸 섞어 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0: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1: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Check this out. Okay, 아, 안 돼요. 내일 시험 또 하나 있어요. 아,
0: 아우.
1: 진짜 학생들이 힘들죠.
0: 그러게요. 그리고 또이
1: 힘들어요.
0: 친구가 욕심이 많은
1: 그러니까,
0: 친구네요.
1: 열심히 하는
0: 예.
1: 거죠.
0: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친구예요. 크게 될 친구죠. 예.
1: 세미난 줄 알았어요.
0: 예.
1: 네.
0: I can't. 안 돼요. 네. I have another exam. 나는 다른 시험이 있어요. 내일. 내일이 없네요. So tomorrow 써볼까요? 네. Tomorrow.
1: 오, 자, 이게 왜 놀랄 일인가 할수 있는데,
0: 네.
1: 투모로우 엄청 헷갈리는 거 알죠?
0: 그쵸.
1: 예, 설기 씨도 이거 지금 몇
0: 몇번
1: 번째 완성인지
0: 틀렸었어요.
1: 모릅니다.
0: 네.
1: 여러분들, 그쵸? 볼게요. M 하나 썼고 R 두 개인가요? Is
0: 예.
1: that right? Okay, so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정답입니다. Okay? 보통 처음 실수는 M 두 개로 시작하면서 말생을
0: 예.
1: 하고요.
0: 뭐가 두 개는 맞거든요.
1: 맞아요. 근데
0: 예.
1: R을 하나만 쓰나? 이런 경우 많아요. Tomorrow,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요. I have an exam. 이러면 나 시험 있다잖아요. I have
0: 그쵸.
1: an exam tomorrow,
0: 그쵸.
1: right? 그런데 I have 그냥 an exam이 아니라 뭐죠?
0: Another exam.
1: Another가
0: 예.
1: 되겠습니다. Another. 자, another 명사 이렇게 쓰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하나 더, right? 또 하나의 무엇? 아니면 그쵸?
0: 아하.
1: 이거에다가 더 하나 추가해서 무엇? 혹은 이거 말고 이거 다른 하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더좀 말투가 그쵸? 오늘도 있었다.
0: 그쵸.
1: 내일도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쵸?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약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리 예약 말고,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예약, 만남의 예약, A로 시작하는 거,
0: A요?
1: 예약.
0: A? 예약?
1: 원래 예약을 영어로
0: 북,
1: 뭐라고 해요?
0: 북, reserve,
1: 예약 명사로?
0: reservation,
1: Reservation.
0: reservation.
1: 근데 그 reservation은요, 자리 예약이에요. 장소
0: 아,
1: 예약이나.
0: 예.
1: 그런데 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손톱 하는 거, 네일 하는 거
0: 네.
1: 예약이 있어요라든가 오늘 의사 선생님과 만나는 예약이 있다라든가 그럴 때는 예약을 reservation이 아니라
0: A를 쓴다고요?
1: 아, 네. 지금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0: 진짜 몰라요.
1: 100% 모릅니다. 바로 appointment입니다.
0: 아,
1: 그렇죠? 근데
0: 약속이잖아요.
1: 그게 예약이에요. 왜냐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 오늘 놀아요. 그런 약속. 나 오늘 약속 있어. 그거랑 또 헷갈리죠. 그래서
0: 아,
1: 그걸 예약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0: 네.
1: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단순하게 예약이 있어요가 아니라 나 예약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오늘
0: 오,
1: 오전에는 뭐 피부를 관리 받았다가
0: 네.
1: 오후에는 뭐 예를 들어 손톱을 하러 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0: I have another appointment.
1: 그렇죠. I have another appointment.
0: Yes.
1: 자, how about this? 뭐가 있다라고 할때 there is 쓰죠.
0: 네.
1: There is.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0: 아, there is another problem.
1: There you go. Not just a problem, but another
0: Yes.
1: problem. 만들 수 있죠.
0: Oh, yeah.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nother appointment.
0: I have another appointment.
1: There's another problem.
0: There is another problem.
1: 네, 이거는 나중에도 또 건들 부분이긴 한데요.
0: 네.
1: appointment는 예약 중에서도 자리, 장소를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만남을 공적인 만남 그런 것들 좀 예약한다고 공식적인 만남 예약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Appointment.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아? 눈이 반쯤 감겼네.
0: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1: 그렇죠. 이런.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
0: Oh no. Go to bed early
1: There
0: tonight.
1: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2: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2: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닭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have closed라는 형용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반드시 키워주세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내 눈이 반쯤 감겼네, 막 이러면서.
1: You are half closed.
0: You are?
1: You are,
0: 너의 눈이죠.
1: your eyes are half closed.
0: 그렇죠. 사람이 다칠 수는 없으니까. Your
1: 예.
0: eyes are half closed. 자, about this. 그녀의 눈이 반쯤 감겼어. 근데 과거형으로 해주세요.
1: Her eyes were half
0: 그렇죠.
1: closed.
0: Her eyes were half closed. One more. 그 문, 그렇죠? 문이 반쯤 닫혀 있었어. 과거로.
1: The door was half closed.
0: That's right. 그래서 꼭 눈이 감긴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문이 닫혀 있다, 뭐 창문이 닫혀 있다도 가능합니다. Right?
1: 나의 마음이 다치는 건 어떻게 되나요?
0: 아, 근데 반쯤 닫혔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1: 그러네요. 예.
0: Closed 할 때. 오케이.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eyes are half closed. Her eyes were half closed. The door was half closed. 자, 다음은요. Go to bed.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오늘 밤엔.
1: Go to bed early tonight.
0: 그렇죠. 명령어에 가깝죠. 두 번째,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과거형으로요.
1: I went to bed late.
0: Late. 오케이. One more. 너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니? 몇 시에 너 잠자리에 들었어?
1: What time did you go to bed?
0: 오, what time? 랩하는 줄 알았어. What time did you go to bed? 읽어보겠습니다. Go to bed early tonight. I went to bed late. What time did you go to bed?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3: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2: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3: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대결! Are you okay?
0: 응?
1: Your eyes are half closed.
4: Oh,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4: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Great job, you guys. 아주 잘하셨고요.
1: 함께 성공하는 재미가 아주
0: 아,
1: 쏠쏠합니다.
0: 이게 조금씩
1: 네.
0: 올라가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영어를 배우는 건 재밌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It's fun to learn English.
0: It's fun. 뭐 하는 거? To learn English.
1: English.
0: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Go to bed. 이 덩어리 표현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1: 맞아요.
0: 활용해서 다음 간단하게 영작해 주세요. Tomm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Tommy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Tommy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0: 네.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쟁취하십시오.
0: That's right. 혼영작에서 입영작까지 완전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왕초보 대표 박세익입니다.
1: Welcome to 왕초보 영화. Welcome to 왕초보 영화,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0: 네.
1: 자, 우리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또 배워봐야죠.
0: 그쵸.
1: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마음 저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이 피자는 치즈가 생명이다.
0: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요?
1: 이건 진짜죠.
0: 아니, 왜냐면은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한이 있어도
1: 네.
0: 진짜 이 치즈가 많아야지 피자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저는요, 치즈를 한 두 번 토핑을 더 올립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피자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0: 네.
1: 요거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오.
0: 이거는 진짜 매일 물어보는 질문 아닌가요?
1: 맞아요,
0: 스스로에게. 네,
1: 맞아요.
0: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면 또 깔끔하겠죠?
1: 아침 먹으면서 점심
0: 아,
1: 고민하고, 점심
0: 그럼요.
1: 먹으면서 저녁 고민하죠.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와,
0: 와우.
1: 갑자기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0: 오늘 왠지 피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Alright.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좀 궁금하시죠? 다
1: 오호.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점심 메뉴로 피자를 고르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까?
0: 응?
1: 고민돼, 고민돼.
0: What are you saying?
1: 런치 메뉴. 런치 메뉴, how about?
0: Lunch menu?
1: Yes, I think.
0: You
1: 런치
0: think?
1: 메뉴. 예, 런치, kind of lunch.
0: You are thinking?
1: kind of food. What
0: You're
1: kind of food?
0: asking me?
1: Yes.
0: Oh, I'm kind of craving pizza.
1: Pizza?
0: I'm kind of craving pizza. Yeah.
1: Craving?
0: Yeah, I'm craving it.
1: Craving.
0: Yeah, kind of.
1: Crazy.
0: Not
1: Crazy.
0: crazy. No, I'm
1: No.
0: craving it. I really want pizza.
1: I really
0: 야,
1: want
0: 암, 암, 암.
1: 피자. 오! 그러면은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You want pizza?
1: Yes, I want pizza too. But
0: But
1: 치즈 one more 치즈 추가.
0: Oh,
1: Add.
0: extra adding
1: Yes,
0: pizza.
1: add cheese.
0: Oh, onto the pizza.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So toss me my phone.
1: You order?
0: Yep, toss me my phone.
1: 와, 오케이.
0: 오케이.
1: 오.
0: 아이고. 저기 죄송한데 맛없는 거 점심으로 시키면 둘 사이가 멀어질 수
1: 아, 진짜
0: 있어요.
1: 의상해요.
0: 아, 그래서
1: 그래서 이게
0: 그렇습니다.
1: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배 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 네.
1: 은근히 먹는 걸로 행복 느끼는 게 엄청 나요.
0: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오늘 진짜 뭐가 당긴다.
1: 맞아요.
0: 우리 점심으로 뭐 이거 먹는 거 어때? 피자에 이거 토핑할까? 정말 생활 영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1: 맞아요.
0: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이 고민은 뭐 직장에서 하는 게될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1: 근데 또
0: 그렇죠?
1: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아, 점심 메뉴 고민은 만고 공통이구나.
0: We are the world라고 볼수 있어요.
1: 그러게요.
0: All
1: What should we eat for? 점심. 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끊어볼 수 있을 것
0: Okay.
1: 같고, 여기는 점심을 영어로 제가 런치 하겠습니다.
0: Alright. So, what should we eat? For what? For lunch. 정답? Of course. 자, 런치는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구간이 있습니다.
1: 뭐죠?
0: 자, 뒤에 for lunch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점심으로, 으로에 해당하는 게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주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 쓰고 나서 식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dessert, 뭐 et cetera, et cetera.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There you go.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그냥 dinner로만 바꿔줬죠, 런치를.
0: 네,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평소문으로. 나 볶음밥 먹었어, 오. 점심으로.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너 뭐 먹었니? 그랬더니,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0: 아하.
1: 쓰잖아요.
0: 예,
1: 그러면
0: 예.
1: 볶음밥이 영어로 뭘까요?
0: Mixed보다는
1: 이게 막 이렇게 튀기는 거랑 똑같아요.
0: 아, fry.
1: Yeah, fried. 그다음에 밥이 뭐죠?
0: Rice.
1: 아. Fried rice가 볶음밥입니다.
0: 아, 섞여가지고 또 믹스 쪽으로 가려 그랬는데 아니네요.
1: 네. 그러면은 나는 fried rice를 먹었어. 어떻게 해요?
0: I ate fried rice.
1: 자, 점심으로.
0: For lunch.
1: 그렇죠.
0: 아.
1: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난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먹었다. 그렇게
0: yes.
1: 직역으로 느껴주셔도 돼요. Just like this. Alright. 자,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0: 네.
1: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I eat? 이렇게 뭘 먹을까 고민할 때는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부드럽게 왜냐면 should 자체가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해야지 라는 부드러운 말투죠, 그렇죠?
0: 네네.
1: 그래서 여기서는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we order? 이런 느낌. 예? Yeah?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Yes.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Oh,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I ate fried rice for lunch.
1: 네, 그리고 제가 추천, 거의 암기에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0: 어떤 거죠?
1: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점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거를 점심 뭐예요라고 한다고 해서 What is lunch? 이러면 런치라는 건 무슨 뜻의 단어인가요?
0: 아, 그렇죠. 왠지 이런, 설명해야 될 것 같고.
1: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어서
0: 네.
1: 그때도 for 넣어요. 그래서 What's for lunch?
0: 아하.
1: 네, 런치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라는
0: 아.
1: 것을 만든 문장이 되겠습니다. So 이걸 써서 뭐 이렇게 부부끼리 물어본다든가, Hey,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이런 식으로, right?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1: Alright. 자, 다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0: 난
1: 피자가 좀 당기는데.
0: 아, 오.
1: 저는 좀 피자를 아침으로 좀 당기기 때문에.
0: 아침에요? 아침에 삼겹살 드시는 분 계시던데. 피자 드시는 분 또 발견했네요.
1: 처음이죠? 네.
0: 예. I'm kind of. 나는 무슨 종류야. 나는 무슨 종류야.
1: 오케이.
0: 피자.
1: 피자를.
0: 네, 피자. A kind of pizza. 여기가,
1: 좀이
0: 빠졌네요.
1: 뭔가 동사 같은 게 빠졌죠. 지금 피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0: 피자가 종류래요.
1: 응.
0: 피자의
1: 피자가 종류.
0: 피자가 당긴대요.
1: 당긴다가 없잖아요.
0: 당긴다?
1: 네.
0: 근데 kind of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당기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1: 되긴 한데요.
0: 돼요? 어떻게 되죠? kind of.
1: 일단 당긴다는 게 뭔지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0: 당긴다는 풀.
1: 풀.
0: Yes.
1: 오케이.
0: I'm kind of full pizza.
1: Full pizza. Okay.
0: Yeah.
1: 자, 진짜 영어에서도 나 뭐 당겨 이렇게 얘기할 때 당긴다? Okay, full. 영어에서도 그렇게 쓸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0: 네.
1: 영어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비격식 단어가 그대로 가가지고 쓰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0: 아.
1: 자, I'm kind of 뭔가 입맛이 당긴다. Pizza. 뭘 쓰냐면요. Craving.
0: Craving?
1: 처음 들어봤죠, 이거.
0: 네.
1: 네.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crave 한다는 거는요, 뭔가를 crave 한다는 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뭔가를 굉장히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0: 아~
1: 근데 그게 이제 음식이 뒤에 오게 되면 그게 막 당긴다라는 느낌. Yeah. So, crave something 하면 음식 등이 당기다. 뭔가를 굉장히 원한다.
0: 원한다.
1: Right.
0: 그럼 우리가 hungry 할 때 더 막 배고프면 starving이라고 하는 것처럼.
1: Right.
0: 그러면 like보다 좀 더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1: 그쵸. 이 crave는 그냥, 뭔가 오늘은 좀 이게 당기는데. 이거는 너무 먹고 싶어 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죠.
0: 아, 그래요?
1: Right.
0: 아.
1: So, crave. 그 다음에 음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진행형으로 써요. 근데 항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0: 네.
1: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라면이 나는 당기고 있다.
0: 아.
1: 자, 일단은 나는 당기고 있다. 진행형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Craving.
1: 어허. 그래서?
0: I craving.
1: I am
0: craving.
1: Craving. 약간의 라면.
0: Some noodle.
1: 그냥 라면 쓰면 돼요.
0: 아,
1: 요즘에는
0: 라면.
1: 라면.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요.
0: 정말.
1: 모르면 외국 사람들끼리도 너 라면 몰라? 이래요.
0: 오히려 외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라면이.
1: 그럼요. 예. 물론 지금 슬기 씨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한

0: 단어로 뭐 누로
1: 누드.
0: I understand that. But 이제는 라면
1: 아,
0: 유명해요.
1: 와, 정말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0: So I'm craving some 라면
1: 응?
0: 하시면 되고요. How about this? 나는 약간의 피자. 나는 약간의 피자가 당긴다. 이런 건 어떡할까요?
1: I'm kind of
0: 아, 이거 안 쓰고요.
1: 안
0: 그냥
1: 써요?
0: I'm
1: I'm craving
0: some
1: some 뭐가 땡기다는 거야?
0: 피자요?
1: 피자.
0: 피자.
1: 예.
0: So 어려운 게 아니에요. crave 뒤에 그냥 음식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1: 어.
0: 보통 아,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진행형을 많이 쓴다. 뭐 어느 정도
1: Yes.
0: 예의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아무튼 crave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 am craving some 라면.
1: I'm craving some ramen.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1: 응?
0: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두 번째 문장은 I'm
1: 네.
0: craving some pizza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자, feel like ing는 왕초보 영화에서 몇번 소개가 됐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I feel like 뒤에 ing를 쓰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뭔가를 많이 하고 싶다라기보다 뭐 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데 살짝 드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기분이 좀 들어. some 피자를 이거나 이 crave라는 것을 활용해서 I'm craving some pizzas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You understand?
1: Yes.
0: 그래서 제 말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단어 패턴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옵션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is fine as well.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요거는요. 지금 제 생각에 슬기 씨한테 이게 너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ight?
1: 그니깐요.
0: 여기서 kind of의 kind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도 있지만
1: 네.
0: kind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약간 좀
1: 에?
0: 이라는 느낌을
1: 아,
0: 주는 거뿐이에요.
1: 그래요?
0: Yeah,
1: Oh.
0: I kind of like it. 나 그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I'm kind of tired. 나 약간 좀 피곤해. 예, 그래서 좀이라는 느낌을 살짝 넣은 것뿐이에요.
1: 그러면 약간
0: 네.
1: about, around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0: 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긴 해요. So I'm craving
1: 아.
0: pizza나 I'm kind of 이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원어민들이 워낙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 그쵸.
0: 들었을 때도 제거를 하든가 할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I liked it 이러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나 그거 좀 마음에 들었어.
1: I'm kind of liked it.
0: I죠. 왜냐면
1: I.
0: like는 동사잖아요.
1: 네.
0: I kind of liked it.
1: 아, kind of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나요?
0: 아,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kind of는 비동사랑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동사랑
1: 아,
0: 써도 돼요. 네. 근데
1: 그래요?
0: 일반 동사랑 쓸 때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와요. So I kind of liked it. Alright?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네.
0: 아, 나좀 피곤해. 아, 나좀 피곤해.
1: I'm kind of tired.
0: 그죠? I'm kind of tired. 얘는 kind, tired가 형용사니까 I am kind of tired. 오케이. 안 그래도 제가 kind of가 나오면 이것도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1: 네.
0: 일반 동사 나오면 얘 앞에 그냥 써버려요.
1: 응?
0: 근데 비동사 나오면 얘 뒤에 또 이렇게 써버립니다. 요게
1: 아하.
0: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1: 헷갈리네요.
0: 여기서도 지금 비동사 있으니까 I'm kind of죠.
1: 그쵸.
0: I kind of am이라고 안 해요. 오케이, okay? Alright. 자,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I kind of liked it.
1: I kind of liked it.
0: I'm kind of tired.
1: I'm kind of
0: Alright,
1: tired.
0: 본문 갈게요. I'm kind of craving pizza.
1: I'm kind of craving pizza.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네, 다음 미션 문장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 얘기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고 치즈가 지금 한 움큼 입에 있는 느낌이에요. 예.
0: 쫀득쫀득하죠?
1: How about 어때? A large pizza. 큰 피자 with 이거 저기 치즈 추가.
0: 네.
1: 그럼 여기
0: 일단
1: with
0: 나눠볼까요?
1: 그러면은 여기서 나눌까요? How
0: 오케이.
1: about a large pizza with
0: 어때?
1: 치즈가 많이 with a lot pizza.
0: 오케이,
1: A
0: 오케이.
1: lot cheese.
0: Alright.
1: Yep.
0: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a lot cheese? 정답은 extra cheese 되겠습니다. 자, a lot도 좋은데,
1: 네.
0: 그렇게 쓰려면 a lot of cheese라고 써야 되겠죠. A lot
1: Of
0: of가
1: 까지.
0: 많으니 되겠죠.

0: that's fine. 근데 저는 만약에 저 뒤에를 날렸으면 이 피자 의미 없어요. 네, so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예.
0: Extra는 추가적인, right? So 추가적인 뭐더 추가하여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발음할 때
1: 네.
0: 이거는 extra가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R 발음을 혀를 제대로 당겨서 하고 있다면 extra처럼 치읓 비슷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입 모양을 모으고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 갑니다. Extra, extra.
1: Extra.
0: There you go. So extra cheese 어때? 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었죠. How about이라고 하는 거, right? 뭔가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던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보던가 할 때,
1: 네.
0: 이건 어떨까? 저건 어때? 뭐 금요일은
1: 오,
0: 어때? 이런
1: 맞아, 맞아.
0: 식으로, right? So how about 단순히 명사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Yeah.
1: How about me?
0: How about me? 나는 어때? 이런
1: 예,
0: 느낌.
1: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그
1: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0: 뭐, 소개팅 자리가 있는데,
1: How
0: 저기, 너
1: about me?
0: 친구 아는 사람 있어? How about me? 오케이.
1: 맞아요.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좀 어떨까? 그래서, 뭐 마시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커피 좀 어때?
1: How about coffee?
0: How about coffee? Or some coffee, right? 자, how about this? 요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1: 네.
0: 금요일 어때?
1: How about Friday?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명사만
1: 오.
0: 바꿔주면서, 이건 어떨까? 제안하는 느낌.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some coffee?
1: How about some coffee?
0: How about Friday?
1: How about Friday?
0: There you go. 자, 참고로요. 이게 what abou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두 개가 의미가 겹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냐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럼 나 그냥 두고 갈 거야. 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So how about은 뭔가 제안하는 느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지만 얘는 what about them? What about me?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좀 해결책을 줘라는 의미.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0: There you
1: cheese?
0: go. 아, 그나저나 피자 아니라
1: Pizza.
0: pizza, right? I에 강조해주면서 마치 pizza인 것처럼 발음하시면 훨씬 더
1: 네.
0: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아, 내 말을 읽었네.
1: 어유.
0: 네, 전화기 던져. 저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은 저 바로 배프될 수 있습니다.
1: 자,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다. 아, read겠네요, 그러면. You read my
0: 오,
1: mind.
0: 오케이.
1: Yes. Meet my phone. 던져주니까, 던지다가 저거잖아요. Throw. Throw me. 나에게 던져줘. My phone을.
0: 오케이.
1: 네.
0: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다른 걸 가져왔어요.
1: 네.
0: 하지만 throw가 던지다 얘도 맞습니다. throw라는 던지다는 뜻. 자, 오늘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You read my mind. 그러면서 toss me my
1: 너무
0: phone.
1: 잘 알죠.
0: 토스하는 거 들어봤죠?
1: 네. 이거 우리 또 공놀이 할 때,
0: 네.
1: 뭐, 패스라는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토스해서 여기다가 골이 나면 돼. 뭐,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얘기 많이
0: 요거는
1: 해요.
0: 그냥 대충 던지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 아.
0: toss는 던지다, 툭 건네다, 뭐툭 넘기다. 그래서 왜 머리를 헤를 toss 한다고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로 넘기면.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대충 툭툭툭툭 이런 느낌. toss me my phone이라고 했고요. 슬기 씨가 처음에 read라고 했다가 뭐라 그랬죠?
1: Red겠네요?
0: red라고 읽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발음이 좋고 누군가가
1: 예.
0: 한번 문장 낭독을 쭉 여러 개를 시켜버리면 그 컨텍스트,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거 그대로 써있는 대로 read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 네.
0: 막 읽다가 red로 제대로 맞췄으면 이 사람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단순
1: 그렇다.
0: 낭독이 아니라.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슬기 씨는 이것 중에 뭘쓴 거죠? 이게 현재 과거 PP형이라면
1: 과거. 네.
0: 맞습니다. So 읽었다를 맞게 쓴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재형, 과거형, PP형이 똑같은 아이들이고
1: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0: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1: 헷갈리게.
0: 발음만 read, read, read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 다행히도 우리말로도 내 마음을 읽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Right?
1: 그쵸.
0: 그래서 영어

0: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남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read one's mind.
1: 아하.
0: 네,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마인드인지는 소유격에서 바꿔주면
1: 그렇죠.
0: 되겠죠.
1: 여기서는
0: 그래서
1: my mind고요.
0: That's right. 자, so for example, right? You guys,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난 그의 마음을 읽었어. 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고.
1: I read his mind.
0: 그렇죠. His mind. 그애니까.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난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1: I can read your mind.
0: 아, 좋습니다. 오. 당신의 마음이니까. Your mind, right? That's 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 read his mind.
1: I read his mind.
0: 그렇죠? I can read your mind.
1: I can read your mind.
0: 이게 read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이게 현지형으로 쓰면 I read his mind. 그럼 난 원래 그의 마음을 원래 읽는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1: 약간 오해 살 수 있겠네요.
0: 이상해요.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그랬다 읽었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겠죠.
1: 그래서. 네네.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Right, 전화 딱 해서 바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1: Yes. 네,
0: 그러니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Alright. 두 번째는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2: I'm kind of craving pizza. I'm kind of craving pizza.
3: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4: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2: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네, 입으로 직접 소리내서 말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For, 그 다음에 식사 때 뭔가를 쓰면 되겠죠. 그럼
1: 네.
0: 뭐뭐로 뭘 주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1: Yes.
0: 자, 첫 번째,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뭘 우리가 먹어야 할까? 일단은
1: What should we eat?
0: 점심으로
1: For lunch.
0: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Should 강력 추천입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1: 네.
0: 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For dinner.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1: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For lunch.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패턴은요.
1: Uh-huh.
0: How about 모모? 모모는 어때?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하는 느낌.
1: 네.
0: 목소리 더 키워주세요. 갑니다. 첫 번째.
1: Yes.
0: 첫 번째 좀 길어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의미절로. Large pizza 어때? 일단.
1: How about a large pizza?
0: Right. 추가적인 치즈와 함께 나오는.
1: With extra cheese.
0: There you go. 이렇게요.
1: 예.
0: 그래서 어떤 메인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뭐 토핑이나 뭐 사이드거리 뭐가 들어간 거가 있으면

0: with라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1: 네.
0: 요게 함께하는 이거 어때? 또쓸수 있거든요. 뭐 with pickles,
1: With
0: 뭐
1: bacon.
0: 그렇죠. 그런
1: 예.
0: 식으로 더 만들어서 응용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좀 길긴 했지만, so how about a large pizza?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커피 좀 어때? 커피 좀 어떨까? 아, 뭐 피곤하다면서 이러면서.
1: How about some coffee?
0: 그죠? Hey, how about some coffee? 이거 가능하겠죠? Just
1: 네.
0: like that. 자, 요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1: 수요일이 시간이 다들 안 돼요.
0: 아, 안 되는
1: 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봐.
0: 거.
1: How about Friday?
0: 금요일 어때? 좋아요.
1: 아, how about Friday?
0: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Friday? There you
1: Friday.
0: go.
1: Yes.
0: 자, 그래서 뭐 요일만이 아니에요. 뭐 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너 맨날 검정색 어두운 거좀 별로라고 하던데. 그럼 how about yellow? How about
1: 오.
0: pink? 이런 식으로 바꿀
1: 그쵸.
0: 수도 있겠고, 이것도 음식도 다양하게 가능하잖아요, right?
1: 네.
0: How about some 뭐 다른 뭐 음료가, How about some wine?
1: How
0: 이라든가.
1: about hot tea?
0: 하티 같은 거.
1: Yes.
0: That's right.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some coffee? How about Friday?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너무 좋았습니다. 자,
1: 으히.
0: 그렇다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을
0: 해결!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4: I'm kind of craving pizza.
1: Ooh,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4: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Okay.
4: Yeah, wow. Pizza with extra cheese.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어디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re do you live?
0: Alright,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을 좀 해봤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For, 그리고 나서 식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 우리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머릿속으로 이 단어, 저 단어 떠오르신다고요. 바로 영어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될까요? When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So it's so easy. This one word, reschedule, just completes the whole thing.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When would you like to have the meeting or what other time?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To reschedule. All right, I'll be busy for the next few days. So how about next week? 자, 앞으로 며칠 동안 바쁠 거예요. Right? 그래서 다음 주는 어때요? I'll be busy for the next few days. So how about next week? For the next few days. 이 패턴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phrase인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For the next few weeks, for the next few months. 네, 이렇게 businesses는 굉장히 많이 쓰는 phrase입니다. All right, let's look at that whole thing one more time. Something important came up, so we have to reschedule the meeting. No problem. When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I'll be busy for the next few days, so how about next week? All right, let's look at some phrases in detail. Okay, so come up. 자, come 할 때는 뭐 come here, 뭐, you know, like someone's coming. 근데 여기서는 come up는 발생하다, 생기다. 그래서 이 phrasal verb, 이 phrase가 굉장히 이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네요. Okay, a lot of questions came up at the meeting. 자, you can say there were a lot of questions at the meeting. 근데 come up는 좀 이렇게 생각 못했던 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Alright, 회의 동안 많은 질문이 나왔다, 뭐 나왔어. 그러니까 생각도 없은 일이 생긴 거고 질문들이 된 거예요. So, a lot of questions came up, a lot of concerns came up, 이렇게도 많이 쓰죠. At the meeting, 좀 걱정이, 좀 이렇게 걱정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Alright. The contract came up during our discussion. 자, 우리가 토론하는 중에 계약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 나왔다, 뭐가 뭐 발생됐다, 네, 이럴 때 came up. The contract came up.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회의에서도. Right. So, the contract came up, the design came up, the problem with the engine came up. 그러니까 그 문제, 뭔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럴 때 came up를 쓰면 됩니다. Or come up. Ok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Here's another key phrase. For the next few.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어떤 시간 동안. Okay, so 물론 아마 이 패턴은 당연히 이 표현을 배웠을 수,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알지만 review 차원에서 자, I'll be out of the office for the next few weeks. 자, 정확히 말 안 할 때, alright?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무실에 없을 거예요. Alright,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뭐 for whatever reason. So, I'll be out of the office for the next few, 뭐뭐. So, for the next few days, for the next few months, for the next few years. You can do anything. 그러니까 정확한 뭐 날짜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for the next few 이렇게 쓰시면 돼요. All right, next one. We're working on the new design for the next few months. 자,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상상을 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장을 드리는데 We're working on the new design. 자,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6개월, 5개월 잘 몰라요. Okay? But we are working on it. So we'll be working on the new design for the next few months. Alrighty, so for the next few time.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so repeat after me. Try to, you know, just get with the rhythm. Let's begin. Something important came up, so we have to reschedule the meeting. No problem. When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I'll be busy for the next few days, so how about next week? So how about next week?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제 손님을 모셨을 때, 그때 어떻게 이제 헤어질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어디까지 배웅해 줄게. 아, 내가 문 앞까지 배웅해 줄게. 혹은 아, 네,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제가 배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과 헤어질 때 그 배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배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 써주시면 좋아요. 오늘의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배웅해 줄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I will walk you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장소까지 내가 걸어가 줄게. 그래서 너랑 같이 걸어가 줄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I will walk you to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입구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will walk you to 장소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동사에 어떤 동사를 넣을 것이냐? 바로 걷다라는 동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I will walk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저는 걸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 뒤에 대상을 넣어주시면은요, 그 대상과 함께 걸어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제 강아지라든지 혹은 고양이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를 바로 I will walk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다가요, to 장소까지 넣으면은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장소까지 그 대상을, 그렇죠, 이제 에스코트 해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배웅해 주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walk 대상 to 장소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 I will walk you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제가 그 장소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걸어서 모셔다 드린다라는 배웅의 표현 I will walk you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가 로비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쵸, 바로 I will walk you 하고 나서 to 하고 나선, 그쵸, 로비는 lobby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walk you to the lobby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 네.

0: 제가 로비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배웅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lobby.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lobby. 라고 얘기를 해서 walk you.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제가 주차장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차장을 영어로 끝이 바로 parking lot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I will walk you to the parking lo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내가 주차장까지 배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parking lot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parking lot 이라고 얘기를 해서 I will 이거를 I'll 이라고 줄여서 발음해 주셔도 됩니다. I'll walk you to 혹은 I will walk you to 요거 두 가지 발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parking lot.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그쵸? 엘리베이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walk you to the elevator.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배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elevator.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elevator.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배웅해 줄게.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번엔 입구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entra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 will walk you to the entran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입구까지 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or, 입구라고 얘기를 할 때는 entrance니까 요것도 살짝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entrance.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walk you to the entrance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입구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배웅해 드릴게요.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셔다 드리고 배웅해 드리는 건데, 어떡해요? 그쵸? 같이 걸어가가지고, 이제, 자, 여깁니다. 라고 그렇게 모셔다 주는 느낌으로, I will walk you to 장소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ll walk you to the lobby. I'll walk you to the lobby. I'll walk you to the parking lot. I'll walk you to the parking lot. I'll walk you to the elevator. I'll walk you to the elevator. I'll walk you to the entrance. I'll walk you to the entranc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구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그쵸? 바로 I will walk you to the entranc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당신을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이번엔 여러분이 손님이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아, 저 입구까지만 조금 배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walk 대상 to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대상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Can you walk me to the entrance?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응용해서 연습해 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입구까지만 배웅해 주실래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Can you walk me to the entrance? 여러분, Can you walk me to the entrance?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제가 로비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will walk you to the lobby.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요, 제가 집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는 여러분, to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I will walk you to home이 아니고요, I will walk you home. 요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점. 요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home이나

there이라는 거는요, 방향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to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에요.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walk you home, walk me home, walk 대상 home, 그쵸? 집까지 배웅해주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walk you home 해서 여러분이 집까지라고 얘기를 할땐 to를 빼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을 집까지 혹은 어디 장소까지 여러분이 걸어서 배웅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Walk 대상 to 장소인데 여러분 당신을이라고 얘기를 해서 I will walk you to 장소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많은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즐거운 감정으로 즐거운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그게 제일 기억에 잘 남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10-minute happiness with you. 여러분과 함께하는 10분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션 문장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할 수 있고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셔야 돼요. You need to find out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그렇죠?
1: Today's mission, here we go.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똑같은 10분을 활용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Take a chance, get involved, alright? 자, 우리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말씀드렸는데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의 핵심은 뭐뭐 해줘서 고맙다. 요거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급하게 말씀드렸는데는 좀 이따 살짝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예,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I thank you. 근데 줄여서 그냥 thank you for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뭐뭐 해주는 동작으로 인해서 제가 당신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이 있죠. So called Try It Out. 스텝 1. 자,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거기서 출발하세요. 이거를 영어 문장을 외워서 내가 영작을 어떻게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사람들 만났을 때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여장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가볼 텐데 출발은 뭐예요? Thank you. 그 다음에 for 동작을 쓰시려면 뭐뭐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죠. 그래서 와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쌤, 이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ing는 동명사 아닙니까? 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가 다 용어는 필요가 없고요. 잘 보세요. 얘를 come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당신이 오다, 고맙다. 이 말이 이상하네. 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거죠. 그래서 것의 느낌이 ing예요. 나머지 것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listening. 됐죠? 자,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listening. 자, 그 다음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staying 이걸 쓰셔도 돼요. 그런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thank you for being. 아시겠죠? thank you for being. 예, 이거 being이 아니고요. be 다음에 ing 발음이 있어서 being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는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세요.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됐죠? 네 가지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가지시고요. 이걸 그대로 읽지 말고 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동작 드리고 기회 드립니다. 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뒤에 today만 붙이셔도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맞아, 이거죠.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Thank you for listening. 연습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있는 존재만으로도 함께해서 좀 고마워. Thank you for being. 그 다음에 with me 써도 돼요. Thank you for being with me right now.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 여기서 하고요. 자, 절 마지막까지 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고마워. Thank you for understanding. 까지요. 딱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Wonderful job. 그렇다면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좀 약간 이거 어떻게 만들지 나 못 만들 것 같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까 나왔던 thank you for coming은 되게 쉽죠. 급하게 말씀드렸는데가 조금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걸 짧게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short notice라고 해요. 짧은 통보. 그런데 영국에서는 at을 많이 쓰고요. 미국에서는 o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on short notice. 그래서 짧은 그런 통보에 달려있다, on, 기대어있다 라는 뜻으로 그런 느낌으로 바로 급하게 말씀드렸는 대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절 보세요. Thank you for coming on short notice. 됐죠? 자,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내 말은 뭐지? My words인가? 아니면 what I say인가? 네, 그래도 되고요. 되게 쉽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다음에 그냥 내 말이니까 to me 하셔도 돼요. 그래서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이것만으로도 이 문장의 뜻이 충분히 나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미소 짓는 이유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굉장히 막 느낌이 되게 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Wow, it sounds so deep. 그죠? 하지만 출발점은 뭐였어요, 아까? 있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being.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소 짓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 이유가 뭐예요? The reason이죠. Thank you for being the reason. 그런데 내가 미소를 짓다? 이건 laugh하고 다른 거죠. 씩 웃는 거는 smile. 됐죠, 여러분? 그래서 Thank you for reason I smile. 좋습니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 계속 고민해 보시고 복습하실 때는 딱 멈췄다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저랑 함께 하셔도 좋겠어요. 자, 함께 정리해 봅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응은 뭐였어요? 어? 저 그냥 근처에 있었어요. 동네에 있었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한번 써보시죠. Thank you for coming on short notic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근처에 있었다가 뭐지? 근처? 네, neighborhood라고 합니다. I was in the neighborhood. I was in the neighborhood.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심지어 음악을 들을 때도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being with me. 감사드립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안녕. 난 제니.
1: 난 민준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1: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머뭇거리다, 머뭇거리다예요. 머뭇거리다란 말 들어봤나요?
3: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그 쓴 거를 읽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머뭇거리다.